0: 6월 20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제목 자체가 약간 설레네요. 공항 가는 길. 요즘은 AI에게 궁금한 거 알쏭달쏭한 정보를 참 많이 물어보죠. 대부분은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주지만 우리 아이가 왜 삐졌는지 내 친구는 왜 기운이 없는지 그 썸남 썸녀는 내가 좋은 건지 아닌지 사람의 마음만큼은 AI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직접 눈을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천천히 대화해보기. 마침 주말이고 모처럼 여유가 있는 날이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봉대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눈은 못 마주치지만 지금부터 2시간 아침봉 들어주시고요. 근데 썸남 썸녀가 내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 대화까지는 아니고 바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요? 왠지 그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좋아하면 약간 눈빛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긴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썸남 썸녀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그것 자체가 참 네 유감이네요. 네 참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

0: 단팡킬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9: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시저 시스터스 I don't like pill dancing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369님께서 김치 냉장고에 점검 표시가 떴어요. 급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회생 불가라네요. 아 그래요? 15년 사용을 했으니 바꿀 때가 되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보일러 인덕션 줄줄이 고장이 나서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은 한꺼번에 벌어지는 걸까요? 볼 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한꺼번에 사실 가전제품을 저도 그렇긴 하지만 어떤 계기로 좀 한꺼번에 바꿀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그래야지 할인율도 커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15년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알뜰살뜰하게 잘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미리 이제 알았으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55님이 아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안전문 설치하다가 벽지를 찢어버렸네요. 하하. 그래놓고는 우리 집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너덜거리는 벽지를 볼 때마다 제 속이 찢어집니다.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신청해요. 네, 어쨌든 사랑이네요. 네, 사랑이에요.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이어서요.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이번 사연은요. 손편지로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이혜숙님이 창원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더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이들 크는 건 좋은데 제가 나이 드는 건 슬프네요. 피부 홍조도 잦아지고 기분도 처지는 게 갱년기 시작인 것 같은데 이럴 때 듣는 라디오가 저에게는 선물 같아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보호사 자격증도 공부해 보려고요. 익숙함이 좋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고요. 뭐 물론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안에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 놓여 있는 혜숙님을 스스로 좀 많이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편지 사연은 좀 뭔가 다르긴 하네요. 네. 뭐라고 할까? 기분 좋은데요? 네. 노래 들을게요. 화사, So Cute.

0: 네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불면증 어떻게 해결하세요?
1: 클래식을 많이 틀고 자면은 좋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뭐 운동을 하면 좀 피곤해서 잠이 잘 온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어요. 제가 두 페이지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3: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한 2, 3초 기다리다가 다시 내쉬면은 잠이 잘 온다라고 인터넷에서 읽어서 그걸 써봤는데 실제로 좋기도 하더라고요.
0: 고습한 여름 날씨 때문에 잠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단순히 잠을 못 잤다 하고 넘기면 체력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나만의 불면증 해결법을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2부 시작을 했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미경님께서 아들 셋 맘입니다. 남편이 아들 1호랑 2호 데리고 축구하러 나갔어요. 아들 3호는 자고 있어서 아침 봉 듣고 있습니다. 봉디 목소리로 평화로운 시간 즐기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들 셋. 남편까지 4명. 김미경님 응원합니다. 짱. 1676님께서 아내가 부산 처가에 갔어요. 안 들어온다네요. 흐흐. 저는 외로이 홀로 지내야 합니다. 외롭지만 견뎌보려고요. 제 외로움을 달래줄 퀸의 I want break free 신청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사연으로 보내셨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네, 1676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퀸의 I want break free 듣고요. 이어서 스타쉽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미혜님께서 맨날 뭐 해먹어야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얼마 전 아이들과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요리책이 눈에 띄어서 빌려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매일 요리책 보면서 어떤 요리할지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다음번 도서관에 가면은 다른 요리책도 빌려오려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워낙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고 요즘에는 인별그램에도 많긴 하잖아요. 근데 그 레시피를 보고 무언가를 만들려면 요리책만한 게 없기는 해요. 네, 왜냐면 스마트폰은 자동 꺼짐이 되어 있으니까 꺼지고 그 다음에 인별그램은 이게 동영상이니까 계속 그 알죠. 그 릴스를 보려고 하면 계속 다시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레시피 보고 어떠한 걸 만들 때는 아 요리책이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가서 보는 것도 그렇고.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첸, 우리 어떻게 할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2부 끝곡으로는 퍼렐 윌리엄스 Come Get It Back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돌아올게요.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의 감.

0: 고기까지
1: 육수
0: 삼시까지
1: 소스
0: 구시까지
1: 재료에 봄을 담았다.
0: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1: 보글보글
0: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 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3부 시작을 했고요. 잠시 후에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하이!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케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케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1: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기와 함께 들으실래요? 봉보드?

오늘 아침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이 되잖아요. 뭐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도 높은 음악 취향을 가진 리스너 봉디가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뮤직 키워드는 바로 에픽하이입니다. 네, 효과음이 추가됐고요. 네. 좋아도 인연이 굉장히 깊은 그룹이죠. 뭐 개인적으로 이제 타블로 씨. 네. 최근에 또 타블로 씨의 자녀인 하루가 라이즈의 신곡의 작사가로 네. 그 하루가 라이즈의 신곡의 작사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1등 공신이 저예요. 왜냐 강혜정 씨 제가 소개시켰거든요. 네. 내가 아니었다면 라이즈 신곡의 작사가로 하루가 등장할 수 없었다. 뭐 물론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들려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침복만의 완전 객관적이고 철저한 기준으로 뽑혔습니다. 사실 에픽하이는 한국 힙합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그룹이잖아요. 타블로, 미스라진, DJ 투컷으로 이루어진 에픽하이는 2003년에 데뷔해서 뭐야 후배잖아. 벌써 2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그룹인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힙합 씬에서 활동한 미스라진과 작곡, 작사, 프로듀싱 능력까지 다 갖춘 고학력 특자 만능 올라운더 타블로. 네.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는 스탠포드가 그렇게 좋은 학교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교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힙합 초창기를 대표하는 그룹 CBMS의 개그원 멤버로 참여했던 DJ 투커까지 조합이 정말 최강이에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 곡을 기점으로 에픽하이가 대중적으로 크게 날아오르게 됐는데요. 듣고 있으면은 훨훨 날아갈 힘이 생기는 희망찬 가사입니다. 뭐라고요? 저 봉디의 목소리에 그런 힘이 있다고요? 알아요. 네.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이 노래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떴다 떴다 비행기급. 어떤 급? 떴다 떴다 비행기급. 네. 꽉 붙잡으시고요. 에픽하이 에이민의 플라이. 3집의 플라이에 이어서 4집 러브 러브 러브까지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에픽하이는 완전히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맘때 제가 만나봤거든요. 건방짐이 이맘때 네, 이 친구들은 참 네. 뭐 저도 비슷했어요. 제목에 러브가 3번이나 들어간 게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한 번으로도 좋게요. 데스코의 융진이 함께한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 에이민의 플라이, 에픽하이 캐스커 융진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봉보도 차트 이어가 볼게요. 봄에는 벚꽃 노래를 많이 들어서 벚꽃 연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장마 연금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에픽하이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라디오에 꼭 에픽하이 노래 신청이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가까운 데 살았을 때 비가 올 때마다 엄청 좋아했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노래 신청이 정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응원성이 저에게 뭔가 든든한 연금처럼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봉그레들 뭐하고 있어요? 네, 기운 좀 주세요. 네. 그냥 소문을 많이 내줘요. 네. 내 응원성을 들었는데 막 뭐가 잘 됐다고.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만 들키니까 그냥 뭐가 잘 됐다고. 알죠? 이런 뜬 소문은 구체적이면 안 돼. 들키니까. 아셨죠? 네, 비가 오는 날이면 귀신같이 음원 사이트 차트에 재진입한다는 에픽하이 유나의 우산 이따가 듣고요. 제목부터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인 곡이 있습니다. 에픽하이 콜드가 부른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이고요. 가사가 비 오는 날에 듣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사연과 신청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타블로가 작곡 작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소라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K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0: 고릴라.
1: 조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이 세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가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가전별 실제 전력 사용량을 조사했더니 전기밥솥의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연간 791kWh 정도의 전력을 썼다고 하는데요. 냉장고는 밥솥의 절반 정도, 여름철 두세 달 쓰는 에어컨도 연간 333kWh 정도를 소모했다니까 전기밥솥의 전력 소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밥솥의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되도록 보온 기능을 쓰지 않는 게 핵심인데요. 취사가 끝나면 바로 소분해 얼려두는 게 좋겠고요. 또 열을 내는 가전일수록 전기를 많이 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4부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3년 차 그룹인 만큼 정말 명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부에서 계속해서 에픽하이 노래들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에픽하이가 노 장르, 저스트 뮤직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우리에게 장르가 뭐냐고 묻지 말라. 우리는 그냥 음악을 할 뿐이다. 약간 이거를 아침봉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멘트, 저스트 봉디? 노 주파수, 저스트 봉디? 약간 이렇게? 네.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픽하이는 독특한 컨셉과 다양한 장르 시도도 많이 했어요. 트로트풍의 구수한 멜로디에 힙합 비트를 올린 곡이죠. 에픽하이의 트로트 이따가 들어보시고요. 도전을 하다 하다가 노래에 대한 노래까지 내는 노래의 달인이 됐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다른 곡들의 제목들을 가사로 이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영화에 대한 영화를 메타 영화라고 하던데 노래에 대한 노래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 노래? 메들리 아니에요, 그냥? 봉디가 보는 봉디는 메타봉? 아니죠. 봉보로 봉봉. 뭐든지 다 소화하는 봉디는 솔직한 평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 퍼펙봉. 그만할게요. 네. 음악으로 치면 명반, 영어로 치면 명작. 노래 들을게요. 네. 에픽하이 DJ 지호가 함께한 성곡표까지 듣고 올게요.
2: 힘든 세상. Life is pain.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좌 스웨거. 너뿐이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엔 들을만한 노래가 없어 마음속에 담을만한 가사가 없어 그대가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에픽하이의 트로트에 이어서 에픽하이 DJ GO의 선곡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에픽하이가 3집 플라이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요.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데뷔 때부터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뷔 초반 때의 노래도 들어보려고요. 먼저 데뷔 앨범이죠. 1집의 타이틀곡 I Remember를 들어볼 건데요. 드럼 비트가 또박또박 깔리는 올드스쿨 힙합 감성이라 듣고 있으면은 없던 추억까지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분이 들 거고요. 이어서 2집 타이틀곡 평화의 날은 화가 나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딱 하루만 참아보자는 가사를 담은 곡이에요.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까지 듣고 올게요.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에픽하이 노래에는 피처링이 많아서 마치 여러 가수의 노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매력이자 능력이겠죠. 오늘 끝곡도 에픽하이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에픽하이 조원선 해픈엔딩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사방에 떠벌리고 다닌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크게 떠벌였다. 떠벌리다와 떠벌이다는 발음이 비슷해서 매번 헷갈리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먼저 떠벌리다는 이야기를 과장하여 늘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자신의 공치사나 비밀을 남들에게 크게 과장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반면에 떠벌이다는 규모가 큰 일을 벌이다라는 뜻입니다. 잔치나 사업처럼 일의 판을 크게 벌여놓은 상황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할 때는 떠벌리다, 큰일을 벌일 때는 떠벌이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영화 로얄드달의 뮤지컬 마틸다에서 고약한 트런치불 교장은 화가 잔뜩 나서 말하죠. 내 초콜릿 케이크가 한 조각 사라졌다. 범인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가 동화가 원작이죠. 당찬 소녀 마틸다가 심술궂은 어른들에게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른들은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도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쟁이들이에요. 물론 한껏 과장된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어디서 본 듯한 그 묘한 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들한텐 젤리 그만 먹어, 얘 벌레 생겨 하면서 정작 본인은 몰래 군것질 한 움큼 챙기는 어른이들 분명 있을 텐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찔려요. 들키지만 마세요. 특히 오늘 같은 주말에는 더 철저하게 숨어서 드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로알드 달의 마틸다에서 리볼팅 칠드런 듣고 왔어요. 2022년에 공개가 된 영화 로알드 달의 뮤지컬 마틸다, 얼리샤 위어, 엠마 톰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특별한 소녀 마틸다가 용기를 발휘해 운명을 개척하고 기적같은 결과를 이뤄내는 이야기. 땡플릭스에 가면 이 마틸다 치면 두 개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영화, 하나는 뮤지컬. 앞에서 우리 어른이들 아이들 몰래 간식 먹는 거 들키지 말자는 얘기를 했죠. 네, 저도 많이 들키고 뭐 엄마도 밤에 과자 먹고 자잖아? 막 이러면서 저희 딸한테 밤에 먹지 말라니까 그러더라고요. 귀신같이 하러 기집애.

0: 아, 그리고 저희 아이는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먹지 마.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막 이래요. 어우, 정말. 저는 요 오프닝의 그 어른과는 좀 다릅니다. 전 다 뺏겨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무료인 고릴라 또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가격이 착.

캔디, 저 암투병으로 1년을 휴직했다가 복직했더니 주말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유,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완쾌하셨나요?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며 요리하니 정말 행복하고요. 아유, 다행이에요. 절 설레게 했던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비비마크의 Miss You More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는 행복한 노래라고. 아, 다혜님,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복직까지 하셨군요. 완쾌하고. 너무 좋은 소식이네. 9118님은 고등학생 딸이 공포영화 워낙 좋아한대요. 근데 왜 자꾸 아빠인 저하고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번에 살먹지 보라고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봤는데 이번에 백룸까지 같이 봤어요. 살먹지는 무서워도 그럭저럭 봤어요. 근데 백룸은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는지 살짝 좀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딸은 너무 재밌다는데 맞추기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곧 이제 아빠랑 영화 안 보고 남자친구랑 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357님은

아, 저는 음식 배달 기사입니다. 어떤 가게에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릇들을 덮는 비닐커버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직원분이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래서 살펴보니까 과열됐는지 스위치가 꺼져 있네요. 스위치 옮겼더니 바로 작동. 직원분이 뛸 듯이 기뻐하셔서 저도 뿌듯했어요. 덕분에 커피 한잔 얻어 마시고 왔다고. 아유, 이렇게 또 서로 돕고 사니까 좋네요. 우리 도영님은 저희 엄마는 좀 화통하고 터프한 스타일이세요. 군채가 재밌다고 하길래 엄마랑 같이 영화관 갔는데 매진이랑 한 자리씩 떨어진 자리밖에 없었어요. 아, 저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엄마는 시원하게 야, 굳이 옆자리에서 뭐 같이 볼 필요 뭐가 있냐. 따로 보고 와서. 나와서 만나. 그렇게 우리 모녀 따로 또 같이 영화를 봤네요. 네, 이렇게라도 보면 좋죠. 옆에서 저는 누가 시끄럽게 하는 게 더 싫더라. 우리 종호님은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분과 함께 듣고 싶어요. 영화 피아니스트 전설에서 엔니오 모리꼬네 플레잉 러브 그리고 뮤지컬 치킨앤아이드에서 원스 어폰 어 드림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이어 두 곡 듣고 다시 만나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플레잉 러브 그리고 뮤지컬 지킬의 나에 대해서 원스 어폰 어 드림까지 듣고 왔습니다. 0394님 캔디 20살 딸이랑 대화를 하다 알게 됐는데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영화 5편 얘기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대요. 좋아하는 영화에는 취향과 성격이 담겨 있다나 캔디라면 5편 어떤 영화 뽑고 싶나요? 하셔서 글쎄 저 이렇게 고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영화 너무 많아서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참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일반인도 연기를 난민들이 연기를 하는데도 너무 잘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좋아요. 영화 좋고 이 뭐 이렇게 잔인하지 않은데 그 실상을 담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 있어요. 그 장래 마지막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 얘기인데 아 마지막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영화 자체는 되게 잔잔하고 아기자기하거든요. 요 영화도 참 못 보신 분들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쉰들러 리스트 참 좋아하고요. 한국 영화 멜로 영화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뭐 연애소설 뭐 클래식 10월에 요런 류들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세기말 약간 한국 멜로 영화, 뭐 동감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정리해 보니까 약간 다큐 영화, 전쟁 뭐 이런 거 담긴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네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염세적인 영화, 스틸라이프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연숙님이 주말에 밖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듣는 시네타운 너무 좋네요. 요즘 극장 데이트는 큰맘 먹고 가는 편인데 남편이랑 취향이 달라서 영화 고르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논다고 하고 안 놀아주네요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영화 비포 선셋에서 줄리 델피의 A Waltz for a Night 우리 음악이라도 로맨틱한 거 들어요. 요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2,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에도

0: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중북부는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에 최고 150mm 이상,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가 26도, 대구가 29도로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 낮아지겠고요.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에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동희님이 아이들과 집에서 아침밥 먹으면서 첫째 아들이 좋아하던 싱을 다시 봤어요. 극중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 조니가 불렀던 I'm Still Standing 듣고 싶어요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외딴 성에 사는 인조인간 에드워드. 그의 양손엔 날카로운 쇠날이 달려있다. 어느 날 마을로 내려온 에드워드는 정원도 싹둑, 머리카락도 싹둑, 뜻밖의 미용 실력으로 인기스타가 된다. 게다가 킴을 만나 첫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탓에 점점 큰 오해와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과연 킴과 에드워드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가위손이었어요. 들려드린 곡은 영화 가위손에서 데니 엘프만의 아이스댄스였습니다. 에드워드가 깎아낸 얼음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던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 나오던 동화 같은 곡이죠. 아, 저희 영화도 참 좋아해서 인생 영화로 많이 꼽았었는데 아까 1부에 누가 좋아하는 영화 추천해달라서 가위손도 넣겠습니다.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슬라임 음악 퀴즈예요.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겁니다. 귀가 좋은 우리 테리우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작품의 주제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야, 뭐 들을 것도 없네요. 그죠?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작품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세요. 제 나이 또래면 다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해요. 애니메이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되죠.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힌트송 뭐 드려야 되나? 그래도 뭐 준비했으니까 드릴게요. 악뮤의 다이노소어.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작품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 모두의 추억이 있는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 1983년에 보물섬 연재로 시작이 된 김수정 선생님의 명작이죠.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선물 한아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볼게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숙도의 원곡으로 즐겨봐요.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 주제가 함께 들어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5: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10: 시원한 잠 누잠.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영수님이 오늘도 캔디와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아우 다행이네요. 우리 9095님은 수상스키 타러 가평하대. 아우 너무 좋겠다. 한 시간 타고 쉬고 있어요. 이곳에도 근데 시내타운이 울려 퍼지고 있네요. 가평에서 캔디 목소리 들으니 새롭다고. 아 저도 빠져가는 거 참 좋아했는데. 즐겁겠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제목까지. 끝곡으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쌍문동 아이들이 부르는 해와동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이 행복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방정식에 따르면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이래요. 아닌데? 나 지금 하나도 안 행복한데? 라고 외치고 있는 청개구리 주주님. 아직 오늘 하루가 한참 남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오늘 나에게 찾아온 소소한 행운을 생각하다 보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하루 금방 마주하게 될걸요. 지금 이 순간 주주님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영국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의 행복 방정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살펴봤더니요. 기온, 야외 활동 시간, 자연과의 연관성, 친구 관계, 휴가에 대한 기대감,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추억, 이 여섯 가지를요, 요리조리 더하고 곱한 거래요. 참,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결과 6월 20일, 오늘이 대낮처럼 밝은 저녁 시간과 동심으로 돌아간 여름날의 추억, 곧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합쳐져서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로 꼽혔어요. 그럼 반대로, 자,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1월 31일이라고 해요. 와, 이게 1월 31일? 그때 막 엄청 기뻤던 것 같지는 않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가 살짝 추울 때기도 하고, 그리고 1월 됐을 때, 와, 뭔가 1월이다, 새 시작이다 하는데, 그 뒷심이 갑자기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이긴 하거든요, 또 31일이. 뭔가 새해가 밝긴 밝았는데, 그냥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1월 31일쯤에,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6월 20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 어떤 여름날의 추억과, 또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 또 휴가를 떠나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우리 그, 이 아널 오빠가,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행복하게 보내야겠죠, 오늘? 아직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소소하게 우리 행복을 하나 둘 찾아보자고요. 우리 4725님이 기차 타고 제천역 앞 식당에 육개장 먹으러 갔다가 처음으로 현영님 라디오 들어봅니다. 발랄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우리 4725님이 오늘 저한테 찾아와 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해도 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요, 주주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코너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주피티 주쿠박스 주주박스. 최첨단 인공지능이 주주님들을 위해 노래를 선곡해드리고요. 어떤 코너인지 궁금한 주주님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2, 3부에서는 선 넘는 참견 해리포터 그리고 키썸씨가 주주님들 손잡고 폴짝폴짝 선 넘으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 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주크박스 주주박스. 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GPT 주크박스, 줄여서 주주박스. 자, 오늘부터 주말 1부에서는요,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GPT 친구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 드릴 건데요. 제작진이 주주님들의 사연을 직접 AI에 넣고 선곡을 의뢰해 봤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노래들이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셔야 돼요. 자, 과연 요즘 AI는 어떤 노래를 골라줄지, 진짜 취향 저격일지, 아니면 애매모호할지, 자,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 주주박스에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화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53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이 주피티, 출산하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가게 됐어. 벌써부터 아기가 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여행 내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가면 또 재밌게 놀 수 있겠지? 친구들과 여행 가는 길에 듣기 좋은 노래 선곡해줘. 0530님, 출산 후 10개월 만에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의 설렘을 담아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친구들과의 1박 2일 여행이 학창시절 소풍처럼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코요테의 우리의 꿈 추천드립니다. 이 두 곡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랄게요.

0: 우리 주피티가 야무지게 추천해준 보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코요테의 우리의 꿈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주님들 좀 이렇게 딱 노래가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주피티 친구가 야무지게 골라주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찰떡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753님께서 주피티 나 지금 화장실 청소랑 밀린 집안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계속 누워있다가 깜빡 졸았어. 아예 모르겠다 그냥 계속 잠이나 잘까? 그래도 마음먹을 때 해치워야겠지? 이런 나를 위해서 찰떡 선곡 부탁해.
1: 0753님 자고 싶은 유혹은 잠시 뒤로 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줄 노래 준비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상황에 딱 어울리는 노래 2PM 해야 해.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1도 없을 때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줄 기상송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추천드립니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지금 바로 청소 시작하세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석천입니다. 수없이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것. 내 마음을 돌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0: 하루를 미루면서 더 애쓰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먼저 챙기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홍석천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알려드리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14: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0: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대규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1: 참견.
0: 토요일 오후에 오픈하는 조근조근하면서도 아슬아슬한 고민상담소. 오늘도 주주님들에게 벽 없이 거리낌 없이 참견해줄 두 분입니다. 해리포터씨 기썸씨 어서오세요.
2: 라우라 반갑습니다. 라우라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어떻게 일제부

0: 주말에 만나는 거 적응되셨나요?
1: 아, 오히려 좋아. 너무 편안하고.
0: 적응되셨나요? 라는 말을 네. 진짜 안 해도 네네네. 알 것 같아요.
2: 그럼요. 적응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죠.
1: 그럼요. 지금 테이블 위에 바로 올려놓고 싶은 심정. 맞아요. 그정서로 편해요. 예, 예, 예.
2: 기본값이기 때문에.
0: 애초부터 사실 그러니까 옮기고 그러니까 주말로 옮기고 나서부터 네. 그냥 두 분은 바로 그냥 첫 방송 그럼요? 근육 때 적응을 해버리신 것 그럼요. 같더라고.
1: 네. 정말 너무 좋아요.
2: 저희가 그렇죠. 뭐 고민 참견하는데 요일이 무슨 뭐 상관이 있어요.
0: 상관이 있어.
1: I don't care.
0: 맞아요. 네. 아니 5993님은요. 선 넘는 참견이 토요일로 바뀐 건가요? 벌써 월요일 온 줄 알고 식겁할 뻔. 토요일에 만나니까 더 좋네요. 아. 라고 보내주셨죠.
1: 이제 약간 토요일에 그 기분이 있잖아요. 약간 내일이 있잖아요. 일요일이.
2: 그러니까.
1: 그
2: 그러니까.
1: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마음이 여유롭잖아. 이럴 때 그냥 여유롭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지.
1: 그럼요. 네.
0: 또 우리 2130님도요. 키썸님 골대녀 올스타 뽑힌 거 축하해요.
2: 박수.
1: 간만에 뽑혔어요.
2: 아니 올스타를 뽑는 대단해. 기준은 뭐예요?
1: 일단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2: 잘하니까.
0: 아니 뭐 어쩌다가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0: 진짜 너무 궁금해.
1: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뭐예요? 오늘 뭐예요? 여쭤보시면 맨날 축구한다고 하잖아요.
2: 맞아요.
1: 그게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2: 아, 꾸준함은 아무도 못 이긴다. 그럼요, 뭐 이런 거.
0: 네. 야, 진짜 얼른데 이렇게 축구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1: 와 벌써 4년이 됐네요.
0: 4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하신 거잖아.
1: 그럼요. 제가 정확히 2022년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 넘었죠. 4년 1개월 정도 됐는데.
2: 진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계속한 거는 진짜 꾸준히 하는 건데. 우리가 운동을 4년 동안 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은데.
0: 맞아. 러닝도 한 달 하기가 맞아요. 힘든데.
1: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 올리시던데요.
0: 저는 제가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2km만 했는데.
2: 아, 좋아요.
0: 열심히 같이 러닝 잘 하시는 분들은 2km 산책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약간 산책이라고? 진짜 왜 저렇게 말해? 하면서 나 더 보여줄 거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2: 그럴 필요 없어.
0: 그러지 않고
1: 어쩌라고 하는 거죠.
0: 어쩌라고 하면서 예. 오늘도 그냥 2km만 사근사근 뛰고 왔어요.
1: 너무 잘했는데요.
2: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멀리 뛰거나 빨리 뛰거나보다는 꾸준히 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 특히나 우리 올스타 이번에 또 뽑히시면서 그걸 또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2: 축하드립니다. 진짜.
1: 감사합니다. 네.
0: 또 우리 6989님은요. 요즘 포터씨 나오는 너튜브 콘텐츠 시엄마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포터씨의 노사연 권또또까지 다 제가 좋아하는 무해한 조합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2: 맞아요.
0: 근데 진짜 무해해.
1: 진짜.
2: 노사연 누님이 진짜 엄마 같은 존재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 편하고 우리 또 또또 씨는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기세가 남다른 분이죠.
2: 일하는 기분이 전혀 안 들어.
1: 너무 재밌겠다.
2: 명절에 그냥 가족 만나는 느낌.
1: 진짜 너무 재밌겠다.
0: 그 포터 씨도 이제 정말 이제 이쯤 되면 네네. 연예인이라고 하세요 이제.
2: 저요? 아 저희 동네에서만 그렇게
0: 계속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1: 그럼요.
0: 나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활동 영역이 너무 넓어지고 계시고
1: 사실 본업이 이제 바뀐 거죠.
0: 바뀌어버렸어. 네.
2: 근데 근거가 있어. 연예인으로 안 한 이유가 이제 SBS 들어올 때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잘 못 알아보셔가지고 자꾸 어디 오셨냐고 계속 그래서 제가
0: 이제 밑에서 이제 그거 하시는 분께서
1: 주차 등록을 하신 거죠.
2: 네. 자꾸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현영 씨랑 네. 같이 라디오 합니다.
1: 자신 있게 기세로
2: 고개를 약간 의구심을 품면서 열어주시 지금 하시는데 아직 더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0: 진짜로 응원합니다.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화이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 넘는 참견.
2: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0: 아이고
2: 슬퍼가지고
0: 네. 왜 슬펐어? 왜
2: 여러분,
0: 슬펐을까?
2: 아니에요.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1: 네.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그 입술을 막아본다.
1: 노래를
0: 네네. 보내주셨습니다. 예예. 키썸씨가 소개해주세요.
1: 예. 저는 36 여자 사람이고요. 뭐 직장도 나쁘지 않고 솔직히 외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딱히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정말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서 결혼에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유난히 결혼 전도사 친구가 있어요.
0: 어머 우리 혜룡이 오늘 너무 이쁘다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쁘면서 대체 왜 결혼을 안 할까?
1: 아니 뭐 이제 남자 딱히 만날 때도 없고 뭐 별 생각이 없어.
0: 아우 야 내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남자 좀 만나.

0: 하고 결혼한 사람 찾아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이렇게 예쁜데 내가 진짜 속상해.
1: 아니 야 나도 안 속상한데 네가 왜 속상해? 나 괜찮아. 만날 때마다 제 외모 칭찬을 해주며 저를 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0: 매번 이런 식이에요. 아니 결혼 안 한 사람은 드라마도 보면 안 돼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 친구 사실 작년에 돌아온 돌싱이거든요. 아니, 그래놓고는 자꾸 저한테 결혼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친구의 만남도 헤어짐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어떤 결정이든 응원해줬는데 말이죠. 야 너도 지금 혼자 지내는 게 편하고 좋다며. 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결혼하라 그래.
1: 야 너랑 나랑은 다르지. 나는 경험자고 너는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결혼을 좀 해봐야 세상도 넓어지고 그런 거야. 아우 애가 뭘 모른다.
0: 아니 저는 그런 세상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친구가 저한테 앞으로 결혼 얘기 못 꺼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놈의 결혼 아주 징글징글하다고요.
1: 그 입술을 막아보나 님의 사연이었고요. 이분께 공기청정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연자분이 추가 정보로요. 제 친구 정말 못돼 먹거나 악한 친구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친구도 안 했을 거고요. 평소에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는데 왜 저렇게 결혼 무쇠처럼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유라고 덧붙여주셨어요.
2: 왜 그러는 거지?
1: 아 일단 네. 우리 키썸씨한테 혹시 예. 주변에 이렇게 결혼 아냐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0: 원래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니께서
1: 뭐라고,
0: 이제
1: 뭐라고.
0: 할머니가 이제 결혼은 언제쯤 하니 그래서 할머니도 맨날 혼자 하냐고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1: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0: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죽을 건데.
2: 나는 전혀 사연자분이랑 비슷하네.
0: 전혀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어떻게 보세요? 우리 포터 씨는 예, 차량 보시면서.
2: 아 그게 이제 본인은 본인 돈을 다 쓰고 가겠다. 뭐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저도 옆에 있는 입장에서 안타깝죠.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뭔가 그냥 괜한 참견? 그냥 동반자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근데 이것도 반복적이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만들면 저도 처음 뵀을 때 한 한 달 물어보다가 안 물어보잖아요 이제. 본인이 다 생각이 있겠지
0: 그럼요.
2: 하니까.
0: 원래 1년 반 전에는 이제 한 달 동안 내리 물어봤거든요.
2: 맞아요.
0: 소개를 시켜주시려고 하고
2: 맞아요.
0: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2: 생각보다 까다롭죠.
0: 쉽지 않아요 제가.
1: 키썸씨 쉽지 않은
0: 그래서
1: 사람이에요.
0: 제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2: 아니 뭐 안 하면 되는 거야.
0: 안 하는 거예요.
2: 있으면 못 되는
0: 하는 거 아니야. 난 안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1: 왜냐면 이거는 뭐 저희끼리 얘기긴 하지만은 진짜 왜냐면 예전에 포터씨랑 저도 키썸씨
0: 부단히 노력했죠.
1: 키썸씨 뭔가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희가 되게 한번 깔짝이게 노력을 깔짝여본 적이
2: 맞아요.
1: 있었거든요. 근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0: 쉽지 않.
1: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쉽지 않아도 되지만은 근데 저희 딴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생각을 한 어떤 도전이었는데 시도였는데 우리 키썸 씨가 바로 그냥 선을 그어 버리셨어요.
2: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1: 그렇죠.
2: 연애 결혼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럼요. 그냥 뭐 피부 얘기, 축구 얘기만 하니까.
1: 그러니까.
0: 그렇게 살아요 그냥 우리 평범하게.
2: 이게 편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0: 이게 너무 편안하죠. 밥 뭐 먹었냐 이런 거는 물어봤어요.
1: 아니 근데 이 사연자분도 뭐랄까 나중에 그런 인연을 또 만나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늘 이제 오픈 마인드지만 지금 딱히 생각이 없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가지고 그냥 저잖아요. 이거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너튜브 웹드라마에서 이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영상에서는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결정사를 통해 가지고 남성분과 미팅을 하고 막 그런 어떤 영상이 그러니까 리얼 그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와 요즘에는 정말 그게 뭐랄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취향도 그렇고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그거를 딱 처음에 미팅에 만나자마자 그것부터 이제 체크 들어가는 거죠.
2: 맞아.
1: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투자는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시작해서 빚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뭔가 얼른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0: 그래서 맞아요. 이제 결정사가 있는 거죠.
1: 그쵸. 에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이해가 되지만서도 그러니까 결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상대가 지금 딱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0: 이게 사실 약간 이게 모르겠어요. 어려운 게 20대 때 뭐.

0: 이렇게 연애할 때는 10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제 막 사귀고 그러는데 이제 30대 딱 넘어가면서부터 1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1: 안 맞으면 안 만나죠.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2: 제가 좀 팁을 드려도 될까요?
0: 어떤 주세요. 팁이죠?
1: 주세요. 사람을 해주세요.
2: 너무 이제 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따지는 게 많아지면 그냥 내가 정말 싫어하지 않는 걸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는 정말 난 치명적으로 싫다. 너무 괴롭다.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필터링이 좀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보시죠?
1: 아니, 왜 그렇게 가고 계신지 싶어서.
2: 저요? 저는 딱 그래요.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날 때 제 기준이 그거였어요. 나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자립적이었으면 좋겠다.
2: 엄청 자립적이어서 제가 의존하는 걸 또 싫어해요, 와이프가. 이 상황이 바뀌었어.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하고 싶네요. 혜리야, 미안하다.
1: 오히려 포터씨가 좀 의존하는 걸
2: 좋아해요. 많이
0: 의존하는.
1: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2: 행복해요, 그래서.
1: 진짜.
0: 잘 맞네요.
2: 근데 전 재밌는 게, 여튼 이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0: 그래요. 컴백!
2: 이분이 일단 돌싱이니까 뭔가 얘기가 재밌어지는 거야 지금. 돌싱이 아니라면 뭔가 나는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돌싱이니까
1: 돌싱인데,
2: 왜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돌싱인데.
1: 근데 주변에 이렇게 결혼을 장려하는 커플들이 있으면 사실 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친구의 이런 사례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결혼이 하고 싶어질까?
0: 아, 나는 바로 드네요. 얘기할 것 같아요. 난 너보고 결혼 못하겠어.
1: 나는
2: 매콤하다. 매콤해.
1: 나는 원래 하고 싶었거든. 근데 너를 보면
0: 와우
1: 싶어 진짜 나는 이렇게 얘기를
2: 싸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1: 아니 뭐 자기도 인정해야지.
0: 자꾸 결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얘기를 못했는데 난 사실 널 보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 이러면 이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잖아.
2: 그렇죠.
1: 아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의견 보내주셨는데 0202님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2: 저도 비혼주의는 아닌데요. 결혼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숙제처럼 누구한테 등 떠밀려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0: 맞아요.
2: 정말 맞는 말입니다.
1: 말려도 막 하고 싶어 그럼요, 한다고. 또 우리 7247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0: 네. 아 우리 엄마도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주식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니까 아이고 결혼 자금 다 날렸네. 그렇게 빨리빨리 결혼 했으면 그럴 일도 없고 좀 좋아 하시더라고요. 아니 주식이랑 결혼이랑 뭔 상관이냐고요.
2: 네, 진짜 상관없다 이거는.
1: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야. 또 우리 3914님은요 친구가 결혼 얘기 꺼낼 때마다 다음 생애로 대꾸하세요. 제가 매번 하는 레퍼토리입니다.
2: 깔끔하지.
1: 깔끔하게 그냥 안 들어버리는 거 차단해버리는 거지.
0: 다음 생애.
1: 또 우리 4006님은요 네,
2: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야 행복해진다. 이런 학습된 가치관을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 친구분도 사연자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인이 경험한 세상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타입 같아요.
1: 너무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 게
2: 자기가 본 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예 다른 사람인데
1: 뭔가 한번 갔다 와보니 조금 더 뭔가 이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본인 깨달은 게 많은 거지.
2: 맞아.
1: 그러니까 이런 거 친구가 겪었으면 하는 거지.
2: 맞아. 그러니까 이분도 뭐 갔다 왔지만 분명히 결혼했을 때 좋았던 점을 기억하고 맞아. 친구한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내용은.
1: 괴롭히는 건 아니다. 네. 또 우리 9188님께서는요.
0: 네. 아니 꼭 결혼으로 세상을 넓힐 필요가 있나요? 그럼 전 여행으로 넓힐 듯요. 넓힐 듯요.
1: 여행도 좋고.
2: 순례잡길 걷고 하면 되잖아. 산티아고 가고 하면 되잖아.
1: 그러면 결혼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2: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결혼이 단 아니에요.
1: 또 우리 이혜진님은요. 사연자님 친구가 다음에 또 결혼해야지 또 이러면은 그래서 너는 다시 할 거야?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날로 결혼 얘기 끝날걸요?
0: 다시 할 것 같아요.
1: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다시 할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시 할 거야.
0: 나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
2: 네. 왠지 그럴 것 같다.
1: 난 너무 하고 싶어 사실.
0: 그럴 것 같아.
1: 얘기할 것 같아요.
2: 근데 이렇게 조금 이제 다 문자를 주시니까 네. 대충 여기서 원하는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1: 나오고 있어.
2: 다 되게 난 신기해. 세상을 많이 살아본 분들이 문자를 주신 것 같아서
1: 맞아. 굉장히 유익한 답변들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외에 4006님 문자가 참 좋았어요.
2: 네.
1: 어쨌든 내가 경험한 세상이 정답이라고 믿어서 친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 뭔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2: 맞아.
1: 그래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0: 그쵸,
1: 하고
0: 그쵸.
1: 이해를 해주고
2: 네.
1: 들을 부분은 좀 들어주고
2: 그것도 관심이 친구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관심 맞아. 없으면 말도 안 해요.
1: 그러니까 좀 근데 어쨌든 좀 적당히는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1: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짧은 고민 사연들도 한번

0: 하나 보겠습니다.
1: 네, 94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안도윤입니다. 지난주에 이모 결혼식이라서 예쁘게 파마를 했는데요. 학교에 갔더니 안 어울린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저 그냥 파마 풀까요? 아니면 그냥 기세로 밀고 나갈까요?
0: 기세로 밀고 나가세요.
2: 저도 기세예요.
0: 이거 기세. 이거는 친구들 말 듣고 뭐 머리 피는 거나 그거 너무 싫어.
2: 아니 근데 본인 만족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면 전 네.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나 너무 귀엽지 않아? 이모 결혼식이라서 파마를 했대. 얼마나 귀여워.
2: 그러니까.
0: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다 필요 없고 이모 결혼식이어서 파마를
1: 예쁘게.
0: 했대.
1: 마음이 얼마나 예뻐.
0: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이모한테만 예뻐 보면 되지 않을까?
1: 도윤 씨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그러게요. 초등 중학생?
2: 아니 중고등학생이실 것 같아요.
0: 중고등학생 정도 느낌인데 나는 이모 결혼식, 아니 그 신나는 이모 결혼식 날 사진 예쁘게 남겨야 되잖아.
1: 그럼요.
0: 그러면 그 친구들 말이 뭐가 중요해? 학교에서 어떻게 보이든 간에.
1: 근데 또 나이가 만약에 어리다면 그 주변에 좀 휘둘리는 게 있긴 있어요. 내가 잘못됐나 생각하니까. 근데 혹시 이걸 듣고 있으면 저는 도윤 씨가 밀고 나갔으면
2: 맞아요.
1: 좋겠어요.
2: 맞아요. 어차피 인생의 기세예요.
1: 도윤 스타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0: 진짜 우리 도윤 씨 잘 기억하세요. 그냥 기세로 밀고 나가세요.
1: 기세,
0: 그게 우리는. 도윤 스타일인
2: 그리고
0: 거야.
2: 그리고 DY 스타일이야. 나는 DY 스타일.
0: 좋다 좋다.
1: 야 키썸 씨가 이렇게 랩으로 해주니까 기분 좋겠다.
0: 기분 완전 막강하고
2: DY 스타일로 가는 거야.
0: 기세 등등해진다.
2: 그럼요 그럼요.
0: 좋아요. DY 스타일로. 자 그리고 저희는요 이제 이쯤에서 또 2부는 마무리해보고요. 브루노 마스의 메리유 듣고 다시 만나볼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장경
1: 내리부터시 키썸씨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4298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3: 남편이 주현영 라디오를 하도 추천해줘서 처음 들었습니다.
1: 어머, 어머.
3: 그래서 토요일에 처음 들어와봤는데 참 재밌네요. 고민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요. 아유. 언젠가 제 사연도 읽어주시겠죠? 앞으로 열심히 챙겨듣겠습니다.
1: 네, 오늘입니다 그것이.
2: 처음 들어주셨는데
3: 생각보다
2: 됐다.
3: 빨리 저희가 사연을
2: 빨리 찾아주셨 빨리 찾았네요. 네.
1: 그리고 또 종종 또 사연 있으시면은 좀 이런 것도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골라 드릴 테니까 모든 시간에.
3: 맞아요. 네.
1: 또 우리 이미정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2: 여름이라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아우.
2: 잠시만요. 목이 걸렸어.
1: 아이고.
2: 물 마시다가 물 걸렸네요.
3: 아, 그랬어요? 물도 뭐 걸릴 수도 있어.
1: 그래요. 조심해요.
2: 예, 이미정님이 여름이라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포터님, 키썸님은 평양냉면, 아하. 함흥냉면 중 어느 파이실까요? 저는 곧 죽어도 평냉파입니다.
1: 하나, 둘, 셋.
3: 함흥.
1: 평양.

0: 저는 평냉. 저 평냉입니다.
1: 나 함흥.
2: 아 근데 사실 저 못 골라요. 저는 평냉도 사실 너무 평냉이 맛이 있고 함흥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큼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0: 이렇게 하죠. 네,
2: 저는 그래서 집에 있을 땐 무조건 함흥냉면 파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무조건 평냉 파요.
0: 함흥. 함흥 맛있어요.
1: 아니 저는 이제
0: 함흥 맛있죠. 난 고깃집에서 함흥 먹어.
1: 맞아. 평냉이라고 해야 뭔가 조금 미식에 조금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밀고 나가려는 컨셉을 2년 전까지 유지를 하다가
0: 아 안 되겠어
1: 아,
0: 이제
1: 너무 슴슴한데 가니까 무너지더라 그냥. 아. 아유 나 못하겠다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2: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건 너무 이건 무리다
1: 그냥
2: 아,
1: DNA가 함흥인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주디가 얘기했듯이 고깃집 가서 새콤하게 그러니까 그 비냉 먹고 이런 거 좋아해.
2: 자기잖아.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0: 거. 자랑 식주 착 뿌려가지고
1: 맞아. 그냥 우리가 먹는 그
2: 그냥 매력
1: 그, 그거
2: 매력이
1: 좋아해요.
2: 다른 거죠.
0: 왕돈가스에다가 세스테아 냉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거지.
1: 근데 나는 와이프랑 식성이 아예 안 맞아서 그 와이프는 무조건 평냉 파고 저 함흥 파고 와이프는 또 튀긴 걸 안 좋아해요. 전 튀긴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갈려서
2: 어떻게요?
1: 항상 따로 시켜 먹거나 이럴 때가 되게 많아.
0: 그렇지 그럼 되긴
2: 그럴
0: 하지.
2: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육식과 이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
1: 나 그래서 막 평냉집 가도 나는 떡만둣국 이런 거 먹는다니까 요즘에.
0: 아 그러겠다. 갈비탕이나 이쪽으로
2: 그럴 수 있겠다.
0: 근데 확실히 저는 저도 평냉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 고기랑 어떤 같이 먹는 시너지는 함흥이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
1: 함흥의 프레시함이 있잖아.
0: 맞아.
2: 상큼함이 있잖아요.
0: 또 각자의 취향이 있죠 또.
1: 아니 그 답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로 먹으라고?
0: 아니 그냥 물어보셨어요.
1: 아 물어본 거야 그냥? 아
0: 궁금해졌다.
2: 갑자기 궁금해졌다.
1: 오케이 오케이.
0: 우리 미정님은 평냉파 맛있게 드세요.
1: 평냉파구나.
0: 자 이렇게 또 선넘는 참견 함께하고 있는데요. 12시엔 주현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넘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음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진짜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저는 제 말버릇이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항상 아 진짜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1: 야 나 이번에 승진했어.
2: 아 진짜?
0: 서프라이즈. 나 어제 프로포즈 받고 내년에 결혼한다.
2: 아 진짜? 제가 진짜. 이러면 주변에서 저를 놀리거든요.
1: 와 조혜리 형 영혼 어디 갔냐? 내 얘기 제대로 듣는 거 맞지?
0: 아, 내 말이 내 말이 혜령이보다 지피땡이 리액션은 100만 배 잘해줄 것 같아.
2: 아 진짜?
0: 진짜로.
2: 그렇다고 제가 진짜 영혼 없이 친구들 얘기를 듣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놀라는데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 진짜? 가 전부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과고요.
1: 그 이번 프로젝트 혜령씨가 한번 총괄해보게.
2: 아 진짜? 아 진짜요?
1: 아니 그럼 혜령씨는 내가 농담하는 것 같나?
2: 회사에서도 제 말버릇 때문에 지적당하기도 하고 더 큰일은 며칠 전에 있었어요.
1: 그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인사드리러 갈래?
2: 1년 반을 만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저도 모르게 아 진짜?
1: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2: 아니야 나 진짜 가고 싶어.
1: 됐어.
2: 아, 내 말버릇 알잖아. 남자친구가 기분이 팍 상해서 그날 데이트 분위기 완전 별로였거든요. 저도 제 말버릇과 무미건조한 말투로 바꾸고 싶어서 나름 리액션 연습도 해봤는데요. 막상 실전만 들어가면 뇌를 거치지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아 진짜? 가 튀어나오는데 저 어쩌죠?
0: 자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 공기청정기 보내드리고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인터넷에 이 MBTI별 말버릇 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ISTJ는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됨. 이게 있고요. 아~ ISTP는 아 굳이? 가 있고 또 ISFJ는 그렇구만.
2: 아 귀여워.
0: ISFP 저. 네. 진짜?
1: 많이 들어봤어. 우와. 많이 들어봤어.
2: 아, 대박.
0: 진짜? 진짜? 많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1: INFJ는 진짜 괜찮아.
0: 안
1: 괜찮은데? INFP는 와 진짜요?
2: 속으로는 집에 가고 싶다.
1: 집중 안 하는 느낌이고 INTJ는 그거 아님. 그리고 INTP는 왜? 그러니까 왜?
2: 그러니까 뭐 있는 왜?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1: 내가 ESTP야.
0: 이쪽으로
2: ESTP 와 심심해. 늘 심심한.
1: 나 지금도 심심해.
0: ESTP시죠?
1: 네.
0: 공감해요?
1: 공감해요. 나 많이 하는 얘기예요.
2: ESTJ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디?
0: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제 주변에 ESTJ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1: 되는
0: 안 되는 D야. 근데 꼭 D로 해야 돼.
2: 와 그리고

0: ESFP는 대박! 습관적인 대박, 리액션으로 대박, 어. ESFJ는 응응 그치 그치 라고 맞아, 그리고 맞아. ENFP는 야 있잖아 만약에
1: 상상 많이 하는 상황인데
0: 이거고요 ENFJ는 너는? 넌 어때? 아까 상대방의 늘, 의견을 늘 물어보는 거 네, 그리고 ENTP는 그렇군 근데 내 말 들어봐
2: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 거지
0: ENTJ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2: 아 결론 중심 와, 근데 다양합니다 이렇게
0: 되게 많이 섞여있네요 저는
2: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이 지금 아 진짜가 그거잖아요 아, 습관이잖아요 진짜? 근데 지금 저 ISFP도 헐 진짜가 저잖아요
1: 그러니까요 다 비슷해
2: 제가 진짜 대학교 때 이 아 진짜랑 아 오 이런 리액션 때문에 제 별명이 붙었었어요 네. 선배들이 저를 가식인형이라고 별명을 붙여줘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저 진짜 사연자분처럼 아, 진짜? 난 진짜 진심으로 듣고 있어서 아 진짜요? 한 거였는데 아, 그, 약간 그 가식인형 느낌이 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왜 나보고 가식인형이라고 하지? 아, 너무 억울해. 생각했거든요.
1: 그쵸, 근데 억울할 수 있어.
2: 가식이 맞았던 거야.
1: 아 진짜?
0: 그래 관심이 없었던 거야 사실.
2: 관심이 없고 그리고 봐봐요 지금 이분이 딱 정확히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실정에 들어가면 뇌를 거치지 않고 자동반사적으로 아 진짜가 튀어나온대요. 뇌를 거치고 말해야 돼요.
0: 그럼요.
2: 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상대방이 나 이번에 승진했어 하면 아 진짜가 아니라
0: 야 대박 축하한다.
2: 그 말을 진짜 듣고 야 좋겠다 축하해 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오거나
1: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2: 왜냐면 그 말을 진짜로 들어야 돼요
0: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게 승진이 좋은 일인데 아 진짜 이러면 약간 그러니까. 뭐야
1: 믿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2: 야 그럼 진짜지 아니야 나는 그냥 리액션이었어 라고 하기엔 이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럼요. 어떤 제대로 된 대화를 맞아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죠 맞아요. 아 그래서 좀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
0: ISFP나 INFP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장분이 맞으면 대박이다 그렇죠? 맞으면 대박이야
1: 진짜 기성씨는 무슨 말 많이 해요?
0: 저는 사실 이게
2: ENFP가 야 있잖아 만약에
0: 이것도 많이 하는데 그 전 ENTJ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아니, 그래서 ENTJ? 결론이 뭔데
2: 아 진짜? 네,
0: 저는 앞에 서론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결국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2: 진짜 나 서론 완전 좋아하는데 저 서론, 그래요? 서론만 엄청 얘기하고 결국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찔끔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
0: 전 그래서 결론이 뭔데가 먼저 나와요
1: 약간 키썸씨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도 같이 뭐 이렇게 너튜브로 뭐 보는데 그래서 그 격투
2: UFC?
0: 그래서 누가 이기고 있는데
1: 대번에 누가 이기고 누가 더 센데
2: 그래서 누가 더 센데
0: 맞아
1: 그거를 재보려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
0: 내가 막 그쵸 제 이 발언을
1: 바로 이런 스타일이더라고
2: 맞아 아 일단은 어때요 다 사연으로 돌아와서 우리 포터씨는 이분께 좀 어떤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나요
1: 이게 그냥 아까 주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스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자기 루틴처럼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말투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분은 뭐 아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저는 말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 사실상 이런 걸 말해요
0: 약간 사실, 앞에 추임새를
2: 사실상
1: 혜리가 아니 그럼 뭐가 사실이 아닌데 자꾸 사실
0: 사실상이요.
1: 아니,
0: 그러니까
2: 사실상 아내분이
1: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나 그럼 뭔데 오빠
2: 사실이 뭔데 왜 그러니까. 자꾸 사실상이라고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의식적으로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이 생기니까
0: 역시 말버릇이 있는 거죠
2: 이게 이분이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 한번 개선해볼 여지가 있어야 되는
1: 그럼 알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2: 어떠세요? 키썸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보다는 약간 약간 뭐 축하하면 축하한다로 바꾸던지 아니면 아, 정말 속상한 일이면 아, 정말 속상해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1: 아, 머리를 좀 뒤에 붙이는
0: 네,
1: 거구나
0: 아, 진짜 진짜 속상하겠다 이렇게라도 뭐,
2: 맞아
0: 아, 진짜 축하해. 너무 좋겠다 이렇게
2: 그리고 저는 솔직히 리액션이 안 나오면 전 그런 방법도 선택해요 지금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잖아요 누나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그거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가면은 뭔가 좀 괜찮을까 지금?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1: 그게 낫지 차라리. 그럼 덜 서운하지. 걱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2: 그쵸, 그래. 이 습관적인 리액션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답니다.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문자가 많이 왔어요.
2: 네, 한번 또 소개해 주세요.
0: 2314님이 저는 와 대박 인간입니다. 친구 승진에도 와 대박. 친구 골절 소식 와 대박. 사연자분 와 대박 공감 가네요.
1: 와 대박. 와 대박도 아니야.
2: 근데 이분은 좀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다.
0: 그러니까. 와 대박. 와 대박.

0: 인간.
1: 근데 골절 소식이 와 대박이.
2: 와 대박이다.
0: 와 대박.
2: 진짜 뭐가 대박인데? 이제 만문하고 싶어. 뭐가 대박?
1: 그냥 요것도 그게...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네. 와 대박도.
2: 왜?
1: 뭐가요?
0: 어떤 그래서 결론이 뭔데?
1: 결론이 안 좋은 뭔데? 상황에서 와 대박 나오면 상황? 그렇잖아. 네.
2: 그러면 뭐가 대박인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아 미안해요.
0: 무슨
2: 네.
0: 일이에요?
2: 네, 또 최수정님께서는
1: 네. 네. 저도 모든 대답이 아 그러니까요인데 반성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때도 아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2: 공감된다.
0: 아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거죠.
1: 나도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 말하다 아 그러니까.
2: 그러니까.
0: 못 알아들었는데.
2: 이거 습관이야. 또 우리 5993님은요. 근데요 사연자분 그것도 습관이니 고치셔야 해요. 그치. 저도 아 진짜 엄청 썼는데요 회사에서 상사가 지금 몇 시야 물어봤는데도 습관적으로 아 진짜요
0: 이건 안 듣고 한 거잖아요.
2: 완전 그냥. 깨졌잖아요. 정신 단단히 차리고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0: 야 네, 이거는 좀
2: 주셨어요. 예. 예. 또 우리 이나유님께서는요.
0: 예? 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2: 맞아.
0: 아 진짜 뒤에 무조건 한 문장만 더 붙여보세요.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 진짜 대박인데요. 아 진짜 괜찮아요? 그 한마디만 더 붙여도 훨씬 영혼 있어 보일 거예요.
2: 완전 꿀팁이다. 네.
1: 그리고 아 진짜를 뱉으면서 다음에 뭐를 붙일지 생각할 시간을 버니까
0: 그럼요.
1: 아 진짜? 괜찮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호흡 주고 가는 거지.
2: 이거 괜찮네요. 괜찮네요. 또 우리 또 김미진님께서는요. 네.
1: 가만히 보면 리액션 잘하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잘 떠는 사람들이
2: 맞아.
1: 아니거든요. 결국은 상대방 이야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듣느냐. 그게 리액션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상대방은 오, 내 얘기 관심 있게 듣네 라고 느낄걸요.
0: 약간 저도 이거 약간 저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상대방은 기분 좋지 그래도 내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2: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냥 대화라는 게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1: 맞아요. 아 진짜?
0: 대화의 기술. 와 대박.
1: 괜찮은데요? 아직 뒤에 붙이려고 했는데 진짜. 괜찮은데요?
2: 진짜 이런 게 대화가 안 된다는
1: 거. 아, 진짜
2: 느껴진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긴 하니까.
1: 많이 해 너무
2: 그러니까.
1: 많이 해.
2: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실 건데요.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다시 만나볼게요.

0: 내락내락.
1: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왔습니다. 선덤는
2: 참견
1: 리포터 씨 키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고민 사연 하나도 왔는데 이 기회 놓칠 수 없죠?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취생 주주입니다. 좁은 원룸에 짐을 많이 늘리고 싶지 않은데 주

0: 주변에서 에어프라이어를 엄청 강추해서요. 하나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배달 음식 그중에서도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이기는 합니다. 라고 보내주 이미 사고 싶으신 것 같긴
1: 그러니까요.
0: 하다.
1: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사실 이 에어프라이어가 사치가 아니라요. 너무 잘 쓰여요. 요긴하게.
2: 진짜 강추해요.
1: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2: 있어요.
1: 맞아.
0: 그래도 가격대가 다양하니까 그거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남은 치킨을 데워 먹을 수도 있어요.
1: 아, 튀김류는 사실 에어프라이어에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죠.
0: 맞아요. 냉동 음식들 이런 거 봐봐. 자취생이면은 뭐 만두라든지
2: 그럼요.
0: 피자 같은 거 예를 들어 시켰는데 너무 막 남았어. 그런 거 냉동실에 놨다가 또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싹 돌려주고 그런 자취생한테 최고죠.
1: 운동에도 구황작물 같은 것도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0: 그렇지. 에어프라이어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2: 강추다.
0: 너무 강추다.
2: 너무 강추해.
0: 이건 무조건 강추해요.
1: 무조건 사세요.
0: 아니 두 분은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처럼 나 진짜 이거 잘 샀다 하는 거 있어요?
2: 전 로봇 청소기인 것 같아요.
1: 내가 하려고 그랬나?
2: 이거 진짜 먼저 하길 잘했다.
0: 로봇 청소기 맞아. 이거
2: 로봇 청소기인 것 같아요.
0: 진짜
1: 로봇 청소기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내가 놀고 있을 때도 얘는 일을 하는
2: 해주잖아.
1: 친구인데 그치.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계니까 상관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저는 그래서 얘를 두 번씩 돌려요.
2: 저도요.
1: 한번 돌리고 한번더 돌리면 더 깨끗해져.
0: 처음에 한번 하면 또 완벽하게 또 못하니까는. 그렇죠.
1: 이 로봇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실컷 밖에서 놀고 오면 얘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2: 그럼. 너무 좋아.
0: 이 로청을 진짜 엄청 고민하고 몇 달을 하다가 주변에서 다 이렇게 너무 강추하셔가지고 그만 먹고 샀는데 최고.
2: 그러니까.
1: 사본 사람들은 다 편하다고 느끼더라고.
0: 그러니까 그게 뭐 노출 뭐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2: 그거 가리면 돼요.
0: 그래요?
2: 근데 네, 그 포스트잇으로 가리면 돼요. 그거 가려도 작동이 잘 되거든요.
0: 진짜 가자마자 가려야 돼요.
1: 네.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니까. 예,
0: 그러니까 아 그거를 밖에서도 혹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1: 예,
2: 다
0: 그걸 안 해봤네.
1: 당연하죠.
0: 진짜 너무너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2: 최첨단이에요. 최신 AI 로봇하듯 시대예요.
0: 에어프라이어는 진짜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강아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일어나.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0: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네. 선 넘는 참견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6: 아니요, 마무리하기 싫어요.
7: 아니, 우리 3회 더 하죠, 지금. 한 번에.
5: 진짜로?
6: 뭘 더 하자고요?
7: 아. 이게 우리 이 방송을.
5: 아, 그래요? 요즘 그럼 고민 없어요? 우리 한번 참견해보자. 요즘 우리 키스업 씨는 고민 없어요?
7: 저는 고민이요? 없고요.
5: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7: 원래 이렇게 무던한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5: 그러니까 아니, 무탈할 저는, 때, 그렇죠? 네.
6: 무탈할 때 조심해야 돼. 우리 키썸 씨 올스타 뽑혔잖아요.
7: 네.
6: 또 과하게 연습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야.
7: 다쳤다가 나왔어요.
6: 그러니까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의 운동선수 대하듯이 대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다쳐오니까.
7: 알겠습니다.
6: 이제 다치면 SBS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5: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6: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
5: 알겠죠.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또 오늘 마무리해 보고요.
6: 아니, 왜 제 고민을 안 물어보시고 마무리?
5: 아, 시간 관계상.
6: 한영 씨.
5: 그러려고 했는데.
6: 고민.
7: 아, 진짜?
5: 있어요.
7: 진짜?
6: 요즘 러닝을 시작했는데.
7: 네. 대박.
6: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뛰는 게. 5km만 뛰어도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저는
5: 힘들겠다, 5km.
6: 10km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잘 뛰어야 될지 좀 고민이어 가지고.
7: 그 러닝 요즘에 그냥... 그 학원도 있대요.
6: 아, 진짜요?
7: 소개시켜드릴까요?
6: 좋아요, 좋아요. 네.
5: 가서 난 바로 컨텐츠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6: 그러니까 저는 5km 정도면 떠도 보통 이제 용진이 형이랑 같이 뛰니까 자꾸 뭐 개그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호흡이.
5: 그러면 호흡을 집중 못해.
6: 그 형은 잘 뛰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잘. 네. 언젠가부터.
5: 아무 말도 못하지.
6: 그래서 이제 따로 좀 연습을 우리 키썸씨가 소개시켜주면 연습을 좀 따로 해야겠다.
5: 요즘 학원도 있다고 하니까.
6: 맞아. 한번 또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 포터씨는 꼭 10km를 성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그날까지 한번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6: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뛰어요, 우리 키썸씨랑 우리 주디도 뛰고 있으니까.
7: 근데 포터씨는 저 멀리 있고요. 저는 중간에 있고.
5: 저는 맨 끝에. 저는 진짜로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7: 저도 슬로우 조깅러거든요.
5: 저도.
6: 왠지 주디는 앉아서 뒤에서 이온 음료 마시고 있을 것 같은데.
5: 이온 음료 마시면서 신발끈 고쳐 메고 있잖아.
6: 고쳐 메고. 한번 뛰어요. 나중에 진짜 한번 만나가지고.
7: 좋아요.
5: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6: 네.
5: 자, 그러면 저희는 나우와 임영의 천국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6: 안녕.

0: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1: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2: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3: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 정보.
6: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욱 신선하고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심정아님께서 평일엔 직장 다니고 주말엔 바닐라빈 소분 작업하는 자영업자 심마미입니다. 하트. 항상 주말마다 신랑이랑 같이 작업했는데요. 신랑이 맹장 수술로 입원 중이라 오늘은 혼자 하고 있어요. 엄청 힘들고 쓸쓸하지만 그래도 12시엔 주현영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맨날 이렇게 같이 하다가 갑자기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좀 쓸쓸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아주 그냥 환상의 콤비실 텐데 우리 남편분은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회복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정아님이랑 파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정아님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요. 또 우리 8496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옆 동네에서 이사 왔습니다. 주디 라디오 지난주부터 듣고 있는데요. 통통 튀는 목소리에 덩달아 힘이 나네요. 재택근무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출첵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8496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근무 재택근무 하시면서 제가 또 너무나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0501님께서 추천해주신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그리고 8375님께서 신청해주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두 곡 듣고 오실게요.

미세이의 뱃걸 굿걸 그리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6752님께서 지금 베이킹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올리브 치아바타 만들려고

안축해놓고 발효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예쁘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맛있게 구워서 가족들이랑 아침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맛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아침에 이 치아바타로

쿠야바타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시중에서 살려고 하면은 살짝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쟁여놓지를 못해서 아 이거 좀 직접 만들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주주님처럼 이걸 예쁘게 진짜 한 20분 30분 만에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도 한번 주주님도 성공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봐요. 또 우리 5655님은요. 타지에서 직장 다니는 20살 딸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울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왔다며 꺼냈는데 딱복인지 물복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그건 행복이야 이랬답니다. 복숭아는 딱복이었지만 확실히 행복의 맛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우리 딸이 이거 딱복인지 물복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 아 진짜 저도 뭔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또 우리 김선용님도 주디 저는 지금 밥 먹고 독서 좀 해보려고 책을 폈는데요. 나른하네요. 눈꺼풀이 막 내려와요. 선우정아의 상상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밥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을 펴서 졸음이 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밥이랑 책까지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한 거니까 아 이거는 천연수면제지. 그쵸? 자 그럼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주 그냥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선용님께서 신청해 주신 선우정아의 상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이를 낳는 건 부부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와 부모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사회가 필요하니까요. 주변의 이해와 배려, 그 모든 마음이 모일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캠페인은 SBS가 함께합니다.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8: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에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쉽고 빠르게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리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투지 타중 카운트 쇼쇼 아쇼쇼쇼쇼쇼. 자, 투지타치 컬투쇼 또 어김없이 오프닝이 시작이 됩니다. 6월 22일 토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방송, 레코딩 방송, 생방송 절대 아니고 녹음하는 방송. 자, 오늘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방송은 저 균디와 함께 여러분들 이 몇 명이 이 방송놈들과 함께 SBS 목동사옥 11층 3번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 중입니다. 홍토끼만 빠져있어요. 우리 홍운의 작가만 빠져있는 곳단 상황. 우리 가영이, 수빈이, 그리고 지혜, 의준이, 그리고 태균이 이렇게 다섯 명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하는 요 날짜 6월 16일이죠 오늘이 바로 황수빈 작가의 생일입니다. 야, 토요일 방송 들어, 수빈아. 축하해. 수빈이 축하해.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자,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컬투쇼, 여러분이 미리 보내주는 예약 문자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오프닝 문자는요, 예약 문자 1231 분께서 뽑히셨어요. 1996년이네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리바리 시작했던 첫 직장 생활. 거기서
2: 동기 언니들 7명이랑 친해졌어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가버려서 다들 반백살이 다 됐지만 여전히 만날 때마다 20살처럼 깨르르르르르르 웃어요. 만난 지 30년 기념으로 서울 안옥마을에서 호캉스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앞으로 50년 동안

0: 맥주 마시면서 신나게 건강하게 살아요.
1: 와, 직장 동료인데 30년 동안 그렇게 같은 탄탄한 직장인가 보다. 어? 그 직장이 괜찮은 직장인가 보네. 서울 한옥마을에도 호텔이 안, 그 안에 있구나. 어, 호텔이 있는, 한옥 호텔이 있는 모양이죠. 오, 좋네요. 어,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는 친구가 지금 5명이 2학년 때 7반이요. 동성고등학교 2학년 7반 모임. 그 모임 이름도 2학년 7반이에요. 그냥. 네. 어, 그래갖고 그 친구들과 지금도 뭐 연락을 하면서 단체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얼마 전에 그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이제 회비 모은 걸로 중국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중국에 있어갖고 박인원이라는 애인데, 걔가 중국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어, 중국 그 분이랑 결혼을 해갖고 중국에서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 길거리 중국에서 발견하면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전혀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중국 초대를 해서 같이 여행을 하고 왔다. 저는 바빠서 못 가고요. 예,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 그 친구들, 우리 인원이 석봉이, 희철이, 봉우미, 승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있냐? 자, 오늘 컬투쇼, 어, 우리 친구들 또 추억해보면서 첫 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 소녀들이 부릅니다.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

잘 들어버렸습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야, 스파이스 걸스가 언제, 이 노래가 언제쯤 노래입니까? 이게 90년대 말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직접 만났던 적도 있는 스파이스 걸스의.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친구들. 고려 백제 신라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 장충동에 있는 거기 호텔 뒤뜰에서 무슨 연예 프로그램 무슨 인터뷰하는 게 있었고 제가 가서 인터뷰를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0: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스파이스 걸스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자, 오늘 예약 문자 소개되신 분께는 올인원 영양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8738님,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시다가 드디어 스몰 웨딩을 하기로 하셨어요. 엄마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어찌나 활짝 웃으시던지 신랑 윤민국, 신부 임산 뒤늦게 올리는 행복한 결혼식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조촐하게 하시는 것도 추억이 되겠네요. 신랑 윤민국, 신부 이임선, 우리 8738님의 부모님들. 아, 리마인드 웨딩도 아니네요. 처음 하시는 결혼식이네. 그러니까 좋은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끝나고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피로연 겸 맛있는 식사하시면 좋겠네요. 신랑 윤민국, 신부 이임선 결혼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후. 자, 3063님. 제 생일이랑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가족들이 전부 제 생일을 깜빡하고 넘어가고 그냥 엄청 서운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달력이 크게 완전 표시해놨어요. 2년치만큼 축하받고 싶습니다. 괜히 서운해. 가족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그죠? 우리 컬투쇼, 우리 방송 놈들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일이 오면 꼭 챙겨줍니다. 예. 약간 가식적이라도 챙겨줘요. 방송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케이크를 사서 마치 무슨 의식처럼, 예, 그냥 이렇게 케이크에 불 붙여갖고 노래 불러주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인정 씨.
1: 회사 후배들이랑 수다를 떨 때 제가 모르는 드라마나 유행 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소외되는 게 싫어서 일단은 아는 척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어색한 게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유행 중인 OTT 드라마, 예능, 영화 다 챙겨보려고요. 꼰대가 아닌 멋진 선배가 되기 위한 첫걸음마, 균디가 응원해 주세요.
0: 윤정 씨 응원할게요. 그것도 일종의 노력이죠. 저도 사실은 그 이쪽 문화의 사실은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냐면 이제 지금 요즘 유행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영화, 드라마, 뭐 노래, 뭐 이런 거, 밈 뭐 이런 것까지 다 좀 알아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DJ라. 모르면 어때 또? 그럼 모르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꼭 미리 막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끼려고 막 그러면 오히려 더 꼰대가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하다 보면 또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김인정 씨가 좋은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의 1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입니다. 고릴라는, 자, 여기로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할 것 같은지 예약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ure로 갑니다. Back to the Culture Show.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

0: 좋아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8: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 하이마트로 가요.
9: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 하이마트로 가요.
9: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while Molly Mall is in control.
1: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컬투쇼. 자, Back to the 컬투쇼. 오늘 함께 떠나가볼 과거는요, 2023년 6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는요, 요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화 문자 기본 데이터 전송 서비스 2G 서비스가 2023년 6월 30일에 완전히 종용화돼 버렸어요. 2G가 불과 한 3년 전인데요, 그죠? 마지막까지 2G 서비스를 이어가던 L땡 U플러스는 21년 6월 11일부터 지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서비스 종료 이후에 2년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단말기 교체 비용의 일부 그리고 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가 2023년 6월 30일에 완전히 종료해버린 거죠. 2G 서비스는 무선통신 서비스 중에서 처음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했던 건데 처음에 문자 보내면서 신기해했던 분들 참 많죠. 아, 그럼요.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나는 내가 썼던 첫 번째 핸드폰이 뭐였나? 좀 긴 건데 이렇게 안테나 부분 나오고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탁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거 무슨 근데 이제 017 017이었어 017 신세기 통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이제 데뷔했을 때 그걸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94년도에 그걸 들고 다녔던 삐삐도 하나 차고 그것도 있어. 시티폰 아니에요. 시티폰 야 시티폰 아니야. 그러니까 엄연히 핸드폰이었어. 자, 2023년 6월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자, 이번엔 과거의 컬투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사연 진품 명품 베스트 사연을 포함해서 각종 레전드 사연들 쭉쭉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Back to the 컬투쇼.
2: 이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골목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고 드문드문 노란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으슥한 골목길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길 끝에 검은 형체가 눈에 띄었어요.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검은 형체는 짧은 머리에 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인도에 벌렁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건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살짝 겁도나고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께서도 그 사람을 보셨는지 놀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3: 아이고, 사람 왜 저런 데 누워있노 그래? 저거 사람 맞지요? 남자지요?
2: 저도 놀라서 겁이 나서

0: 할머니 아무래도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용감한 할머니께서 누워있는 남자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들여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야 내 딸이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저를 의식하셨는지 멋쩍은 표정으로
1: 아 야가 술을 마실지도 모르는 게 와 이러고 있노 화생아 일어나 좀
0: 하며 등짝을 지켜 지며 이렇게 해서 남자 같았던 딸을 부축해서 사라질 수 있어요. 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겠네요. 어?
2: 내 딸이네.
1: 야 내 딸이네 이거 아이고야.
3: 글쓴이는 신동훈 씨예요. 퍼운글입니다.
2: 어 퍼운글.
3: 저희 훈련소 동기 중에는 레꽁빈이라는 훈련생이 있었습니다. 군대
2: 레꽁빈?
3: 이름이 레꽁빈이래요. 분대장을 맡고 있던 같은 훈련병이 그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2: 진짜 이름이 레꽁빈이야? 네,
3: 면담 중에 물어봤습니다.
2: 용병인가?
3: 그 우리 레꽁빈 훈련병은 이름이 독특한데 그 혹시 한국이냐? 그러자 레꽁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혼혈이야. 엄마 한국인이고 아빠 베트남이야. 국적을 정했어야 됐고 나는 한국을 선택해서 군대에 왔어.
2: 오.
3: 분대장 훈련병은 살짝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서 이야 한국 군대를 선택한 거구나. 이야
2: 대박이네.
3: 생활관에는 잠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죠. 그때 레꽁빈 훈련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베트남은 군대 2년 가야 돼. 근데 한국 1년 6개월이잖아. 짧아서 한국으로 왔어. 그리고 한국 군인은 베트남 군인보다 월급 많아. 이야
2: 현실적인데요.
3: 이 현실적인 이름이
2: 레꽁빈.
3: 이름에 빈이 들어가네요.
2: 레꽁빈
4: 빈자 들어가면 더 잘생겼습니다.
2: 빈자오. 응. 레꽁빈.
4: 미친 개 선생님?
2: 재밌겠습니다. 그걸로 가죠.
3: 그걸로 갈게요.
4: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는 어느 학교에나 한 명씩 있는 미친 개라는 별명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이러면서 담배 피는 학생이 있는지 냄새를 맡고 다녀서였죠. 강아지처럼 막 냄새 맡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도 미친 개는 점심시간 직후 각 반을 돌면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2년째 흡연을 하고 있던 친구 기환이가 미친 개한테 걸렸어요.
3: 2년째
2: 자기는 익명으로 해놓고 기환이는
3: 기환이 전국의 기환이들 잘 들으세요.
5: 야 너 일로 와봐. 너 옷에서 담배 냄새 나는데 담배 폈지?
6: 어? 아니에요.
5: 뭐 이 자식아? 내 코가 개코야 개코.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4: 그때 기환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6: 아 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2: 갑자기?
5: 뭐?
6: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그래서 제 교복에 담배 냄새가 밴 거예요. 저도 집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요.
2: 오 좋아 연기.
4: 미친 개는 당황한 듯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희 반에는 담배 물러갔지. 물러갔어요.
3: 물러갔네. 응.
4: 저희 반에는 그 후로부터 담배 냄새로 걸린 아이들은 모두
5: 아 어제 기환이네 집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6: 기환이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셔서 그 냄새가 밴 거예요.
4: 라며 미친 개의 감시에서 풀려났습니다.
2: 아버지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집에서
4: 아버지가
3: 아 옛날에 집에서 막 피셨잖아.
4: 라면 미친 게 감시에서 풀려났는데 기환이는 그 후 더욱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기환이가 점심시간에 엎드려 자고
2: 있는 기환이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
4: 아, 이 정도면 익명의 의미가 없다.
3: 친구 중에도 기환이가 있어가지고
4: 미친 개가 앞문을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기환이의 교복 냄새를 맡더니 뒤통수를 치면서 엄마 일어나 너 담배 폈지 라고 하셨어요.
6: 아 진짜.
4: 아 이제 막 여유 있는 거야. 어.
6: 아 진짜.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태우신다고요.
4: 그러자 선생님께서 내가 니네 아버지랑 통화했어 임마. 오. 아버지 맨솔 피신대더라.
7: 맨솔이야 맨솔.
4: 기완이는 그날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와 이게 냄새가 구분이 되나요?
3: 그거 벤... 진짜
4: 구분이 되나? 벤 냄새인데? 예민하면...
7: 진짜 개콩고죠 진짜. 네, 개콩
3: 진짜 예민하면 구분돼요.
4: 어 그래요?
7: 자 심폐소생술이란 제목이에요. 익명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습니다. 매년 하는 거라 별 대수롭지 않게 갔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가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우는데 강사님이 아 이건 직접 해봐야지 듣기만 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들 나와서 직접 심폐소생술하는 걸 배울 거니까 한 줄씩 그 나오시면 되겠어요. 맨 앞에 계신 분부터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어깨를 두 손으로 두들기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옆 앞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서 119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죠. 그 모습을 본 강사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거 누군가를 지목할 땐요 두리뭉술하게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을 꼭 잘 이야기하셔서 119에 신고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분이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거기 흰색 티 입고 악역 끼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습을 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고 저는 미리 지목할 사람을 보고 연습했습니다. 속으로 거기 파란 옷 입고 검은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파란 옷 입고 검은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했어요. 파란 옷 입고 검은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딱 제가 할 타이밍에 그 파란 옷 입고 검은 안경 쓰신 분이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4: 아, 연습했는데 야 해버리잖아 연습 속으로.
7: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순간 당황해서 멍하고 있으니까 강사가 이거 뭐 하세요? 어깨 두 번 치시고 의식 없는 거 확인되면 앞에 분 지목하시면 돼요. 빨리 해보세요. 강사님의 닥달에 저는 인형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고 의식 없음을 확인한 후 아까 미리 생각해둔 사람 뒤에 있던 사람을 지목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어서 특징을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저기 딱히 개성이 없는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딱히 개성이 없는 분.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내내 저한테 지목받으신 분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4: 아, 네. 이거는 와, 근데 정확한 방법이긴 하네요. 네, 실패하라는 방법.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워요?
3: 저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요. 한글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언어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말하기도 편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 자랑스러워요.
4: K-POP 문화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해주니까 좋아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K-POP 문화가 자랑스러워요.
0: 우리나라는 식당, 마트,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참 편리하죠. 드라마, 영화, 뮤지컬 같은 예술은 문화 리더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는 우리의 자랑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2: 컬투쇼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자, 오늘은요 2023년 6월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우리 쇼단원들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맙게 또 보내준 문자를 한번 리딩해 드릴 테니까 리슨 해보세요. 자, 9103님, 2023년 6월에 아들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새 가족이 제주도를 갔었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크게 흔들렸거든요. 저는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6살 아들이 제 손을 꼭 같이 잡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달래줬었죠. 그 작은 아들이 얼마나 듬직하든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요. 말을 너무 잘 들으면 또 이상해요. 그냥 어느 정도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고. 지금 이제 어머니가 부르신 것 같은데, 그죠? 9103님. 배화영 씨입니다.
3: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네요. 평생 나한테 교통사고는 없을 거야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아휴 아찔합니다.
2: 아이고 그러셨구나. 교통사고의 추억을 또 보내셨는데 웬만하면 좀 조심해서 다닌다고 해도 나이가 조심해도 남이 이렇게 조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같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사방팔방 조심해야 됩니다. 배화영 씨. 이제는 뭐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8659님. 2023년 6월 그리스 산토리니에 있었네요. 저는 산토리니가 그리스에 도착하면 바로 있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착각을 했지? 8시간이나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근데 8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버킷리스트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달엔 폴란드로 여행. 와, 여행 진짜 자주도 하시네. 그리고서는 그 산토리니에 갔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게 저도 화면으로만 보던 산토리니를 직접 가셨네. 와, 여자분이시군요. 예쁘게 또 그 배경과 어울리는 옷들을 또 챙겨 입으셨고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좀 있으신다 그러대. 떠나가고 싶고 난 하도 안 다녀갖고 잘 모르겠어 어떤 느낌인지. 자, 폴란드 갔다 오시면 또 예쁜 사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호기와 함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추억의 컬투쇼 레전드 사연 모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 to the Culture Show.
4: 이상엽 씨의 사연입니다. 친한 친구 아들 녀석이 얘기해요. TV 프로에서 방영하는 어린이 방송 중에 천자문을 활용해 마법을 사용하는 학습 만화가 있었습니다.
5: 마법 천자문?
4: 그런 게 있군요.
6: 그럼요.
7: 네. 있죠. 몰라요?
4: 예.
7: 모르는 거. 결혼
6: 안 했지. 예.
4: 그걸 본대요. 그래서 7살 난 아들 녀석이 며칠 동안 그 만화를 보더니 활용 단계까지 가는 그렇지. 응용 능력을 보였다는군요.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8: 아비부 오셨습니까요?
4: 라고 하고 엄마한테는
8: 어미모 밥 주세요
4: 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휴대폰 게임에 몰두하던 아들 녀석이 게임이 어려웠는지 누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누나를 부르면서
8: 개집녀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대요.
9: 개집녀 나를 도와주라.
10: 낫 익은 그 남자. 글쓴이 익명이십니다.
11: 엄마랑 집 앞에 있는 단골 카페를 갔는데 처음 본 남자 알바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낯이 익어서 혹시 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12: 저 아세요?
13: 모르겠는데요.
4: 이상한 사람.
10: 저 뭐야 이거.
11: 전 분명 그 알바생을 어디선가 봤거든요. 기억은 안 나고 낯은 있고 저기 그럼 여기 일하기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자 알바생이 이러는 거예요.
10: 여기 전에 모텔이요.
11: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뜨거운 시선에 뒤를 돌아봤더니 도끼 눈을 한 엄마가 아유 동네 창피해서 정말 하고 제 등짝을 마구 때리셨어요. 전 억울해서 그런데 가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나 쥐 있는데며 어? 얼마나 다녔습니다 쥐가 이놈의 쥐집에 했냐 어? 하고 엄마의 스매싱은 점점 강도가 강해졌어요. 맹세코 모텔에서 그 알바생을 본 적이 없었기에 엄마한테 해명한다고 이딴 말을 했어요. 엄마, 엄마, 나 진짜 본 적 없어. 요즘은 다 무인텔이라 사람 없단 말이야.
10: 무인텔은 가보셨던 거군요.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인텔로 다 바뀌었다니까 예전부터 오랫동안 출입을 하신 거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10: 그러네요. 꽤 오랜 시간을 다니셨는데.
7: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온 돈 오면서 한두 번 봤을까? 아무리 슬프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고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울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눈물이라니. 아버지는 제 졸업식 때도 누나가 시집 갈 때도 처음 집을 샀을 때도 빚보증을 잘못 써서 근저당을 잡힐 때도 아 보증 썼을 때는 한번 우셨네요. 아무튼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길래 전 놀랬죠. 아버지! 아,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5: 아, 진짜. 아, 나 진짜.
7: 아, 나. 아니, 생전 안 그런 분이 왜 우세요?
5: 아, 내가 짜증나고 힘이 들어서 온다, 내가. 짜증나고 힘이 들어.
7: 아, 왜 짜증나서 오시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꾹질 하십니다.
5: 딸꾹질을 3시간 동안 한번 아 진짜 딸꾹질이 안 멈춰도 3시간 동안 짜증이 나 그래요.
7: 아니 고작 딸꾹질이 안 멈춘다고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제가 크게 다쳤을 때 안 우셨던 아버지가 딸꾹질이 안 멈춘다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약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쥐어짜며 절규를 하고 있었어요.
5: 엄마 내가 딸꾹질만 하면 이렇게 안 울지? 너도 3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똥 싸봐. 똥이 나올라다가 딸꾹질하고 똥이 나올라다가 싹 들어오고 나올라다가 싹 들어오고 어? 나올라다가 싹 들어오고 아씨 분해 진짜 내가 어? 화장실에서 똥을 싸려는데 딸꾹질 쏙 들어오고 똥 들어오고 똥 들어오고 똥을 못 싸려가 똥을.
7: 알고 보니 평소 배변할 때에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온 신호로 잡고 신호를 잡고 큰일을 보려 했는데 탈국지 때문에 번번이 3시간 동안 변기에 앉아있다가 다리가 쥐고 않아서 화장실 문 앞 거실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4: 아 재밌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동생과 조개예요. 아,
6: 동생과 조개?
4: 응. 이게 무슨 말일까요?
12: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제 남동생은 3학년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저희 가족 모두 해수욕장에 갔죠. 도착하자마자 저와 동생은 바로 바닷가로 뛰어들어가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14: 누나, 여기 밑에 조개 엄청 많아.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줄까?
12: 그래, 좋아. 동생은 열심히 잠수를 했습니다. 저도 좀 주워볼까 했는데 물안경이 없어서 못 잡겠더라고요. 전 그냥 저대로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노는데 저 멀리 텐트에서 엄마가 그만 놀고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14: 동생아, 엄마가 빨리 오래.
12: 열심히 잠수를 하던 동생이 나오는데 양손에 조개가 가득. 그리고 수영 팬티 안이 블룩하더라고요.
6: 아하.
12: 거의 벗겨질 정도로요.
14: 너 수영복 왜 그래? 이거 다 조개지롱. 담을 데가 없어서 바지 안에 다 넣었지.
12: 전 동생이 창피해서 동생이 창피해서 빠르게 앞장서서 걸었어요.
4: 이게 어렸을 땐 창피하죠.
6: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4: 문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12: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동생이 얼굴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파. 누나.
15: 현실이 됐어.

0: 일단 겨우겨우 동생을 텐트로 데려갔어요. 부모님은 놀래서 동생의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조개!
1: 이게 왜 문제가 되지?

0: 닫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동생이 소중한 그 끝을 물어버린 거죠. 아버지는 응급 상황이라며 그쪽 병원으로 동생을 데려갔고 우리의 피서는 그렇게 마감을 해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소중한 그곳에 봉대를 감은 채로.
1: 와. 와. 아 이게
2: 아니 정도인데.
0: 와, 이게 그, 가능한 얘기구나.
2: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1: 큰일 날 수 있어. 자, 윤정호 씨입니다. 어머니의 미신 치료. 퍼헌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신을 신봉하십니다. 그중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미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고 있으면 자꾸 선풍기를 끄고 나가세요. 우리 엄마들
2: 맞아 맞아.
3: 더워 죽겠는데.
1: 아, 덥다고. 아, 더워서 자다가 깼단 말이야.
4: 그러다 죽어 이거 싸. 안 돼. 그거 자.
1: 아, 그거 다 잘못된 정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
4: 뭔 소리야. 선풍기 틀면 들고 자면 죽어!
1: 하도 박박 우기셔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 그럼 아버지 잘 때 틀어봐.
5: 아 또 그 사람 얘기예요. 야. 오늘 그 사람 얘기가 나와.
2: 아 슬프네, 슬프네.
0: 야 이거 여기까지 10만 원인데?
1: 어. 그럼 그럼 저 아버지 잘 때 한번 틀어봐.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셨대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하실 때
4: 좋다.
1: 흔쾌히 하자고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는 멀쩡히 쾌적하게 일어나셨대요.
2: 부상하지.
1: 그래도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혼잣말인지 들으려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말로
4: 미신이구나.
1: 왠지 상당히 아쉬워하시면서 방을 나가시는 어머니. 엄마 왜 아쉬워하신 거예요?
2: 나왔다 나왔어.
1: 아우 미신이구나.
2: 나왔 나왔. 아유.
6: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퇴근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배가 살살 아프고 방구가 자꾸 삐져나오려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데 아무도 없기에 나도 모르게 삐용 삐용하고 내뿜었어요.
0: 그런데
6: 지하 1층에서 띵동 문이 열리더니 치킨 배달 기사분 한이 한 손에 치킨 박스를 들고 타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아이씨 냄새 나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냄새 많이 나는데 아니 냄새 나는데 아 겁나 나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치킨 기사분은 헬멧을 쓰고 있어서인지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헬멧 때문에 냄새가 차단된 것 같았어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1층에서 또 띵동 문이 열리시며 신혼부부가 탄 거예요. 둘은 즐거운 표정으로 인사까지 하고 탔는데 여자분이 냄새를 계속 거리며 표정이 묘해지더군요. 속으로 아 창피해 이거 어떡하지 냄새 많이 나는데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야 된장치킨인가 봐. 치킨 신메뉴인가? 냄새가 구수하다 이게 맛있겠다. 치킨 냄새랑 섞인 거지 이제. 남편이 덩달아 야 그러게 야, 일빙시더라 된장치킨도 나오나? 야 냄새가 묘한데? 하더니 그 치킨 배달 기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이거 무슨 치킨이에요? 신메뉴예요? 된장치킨이에요? 우리 좀 시켜 먹으려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자 배달 기사분이 갑자기 참던 숨을 휴 내쉬면서 저도 몰라요. 저 뒷분한테 물어보세요. 저 뒷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분 뱃속에 들어있겠죠. 저분 뱃속에 들어있어요. 하더니 억울한다는데 혼잣말로 아 지하 1층부터 숨 참고 온다고 죽는 줄 알았네 씨. 하고 내리셨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신혼부부님들.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두시타즈 컬투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주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체화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해,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꽃배달 전문업체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잘 들어버렸습니다. 아, 광고까지 함께 하셨고요. 자, 컬트쇼 백투 더 컬트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한참 가가로 갑니다. 2014년 12월. 아, 이때 영화를 한번 볼까요? 이때 개봉했던 영화가 천만 영화가 하나 있었네요. 국제시장. 아, 배우 황정민, 김윤진, 정진영 씨가 출연했던 영화 국제시장. 1426만 명이나 들었습니다. 최근에 배우 이성민 우리 형님이 밝혔는데 국제시장 2가 올해를 목표로 촬영 중이라고 하던데 이성민 씨의 아들로 배우 강하늘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큽니다. 자, 2014년 12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쇼다운들은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2014년에 여러분의 빛나는 추억들 지금부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의 077 50원 김민자는 100원 고려는 무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들으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2014년 12월에 인기 있던 노래 중에 에이핑크의 노래 하나 들을까요? 2014년에도 컬투쇼에 나왔었겠죠. 에이핑크의 LUV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갑경으로

0: 자, 여러분의 친구 되시지 않으실 것 같으시죠? 토요일 3부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저 챙겨 드리실게요. 자, 컬투쇼 코너 사랑의 컬센터. 토요일 코너죠. 그죠? 토요일에 텐션 남매 우리 랄랄과 우리 이펑스 김태현 그리고 대학 축제 라인업을 보면 요즘 대세인 가수로 알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열광하는 가장 힙한 청년이 뜹니다. 와, 돈을 보여줘 쇼미더머니에서 시즌 12 시즌 12의 준우승자면서 롤모델이 빅뱅이라고 밝혔던 래퍼 Now I'm Young 이 나와요. 아주 핫한 친구예요. 오, Now I'm Young. 자, 예, 이분 뵙고 왜 핫한지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죠. 자, 광고 듣고요. 사랑의 컬센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대한민국이 좀 매력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자,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쇼 사랑해 콜 센터. 예, 소리 질러. 자, 걸쭈쇼 토요일에 텐션을 지켜주고 있는 남매 두 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네요. 띠팡 스킨 태연.
1: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0: 그리고 랄라.
2: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비트를 찍기 시작했던 이 소년. 와우. 20살이 되자마자 작업실을 차려버렸다는데요. 어? 힙합은 머시아를 외치고 쇼미더머니 12 준우승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젊음에 꽂혀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로 활동명은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Now I'm young. Now I'm young.
3: 안녕하세요.
0: 길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남영이라고 하고 올해 27살이 됐습니다.
0: 우와. 우와. 그러니까 Now I'm young. 나는 지금 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 네, 음악 안에서.
2: 아, 음악 안에서 젊다. 안에서. 네.
0: 나와 임영 인 뮤직인데 인 뮤직까지 붙이면 너무 길니까.
3: 그쵸, 그쵸.
2: 네, 나와 임영.
0: 정확히 어떻게 읽어요? 나와 임영 이렇게?
3: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냥 막 임영웅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냥 그 임영 때문에.
0: 임영.
3: 그냥 임영. 본명이 박종수인데요. 종수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1: 종수씨.
0: 그럼 오늘 그냥 종수로 가겠어요.
2: 네, 네, 박종수씨. 아, 너무 와닿는데 확.
0: 컬투쇼 첫 출연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디오 자체의 인생 첫 출연이래요.
3: 그죠. 네.
1: 아, 첫 출연은 컬투쇼로.
0: 그러니까.
2: 감사해요.
0: 드론은 봤어요? 아, 컬투쇼?
3: 당연하죠. 어렸을 때 아빠랑 이제 차 타고 갈 때 그
0: 아빠가 학원 데려다주고 막 이럴 때?
3: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거나.
1: 아, 이동하면서.
3: 팬이세요.
0: 아버지가.
3: 막 무슨 산에서 도인 어깨에 비둘기 막 이런 썰 같은 거.
0: 어, 깜짝이야! 아,
3: 그거 다 듣고 잘하는 사람이라.
0: 아, 그랬구나. 네. 어때요? 듣기만 하던데 이게 만들어진 현장이 딱 와보니까.
3: 약간 교회 느낌도 나고요.
2: 맞아,
1: 그래,
2: 맞아.
1: 여기 교회 느낌 있다니까.
2: 교회 한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약간 교회 강당 느낌 나면서.
1: 너무 나무야.
2: 아, 너무 이게. 그런 느낌 나요.
0: 세련된 개척교회 느낌이 있어요.
2: 맞아, 맞아.
1: 맞아.
0: 아빠가 그럼 알겠다, 오늘 여기 나가는 거.
3: 네, 그래서 저 이따 사진 부탁드리려고.
0: 인증샷!
2: 너무 좋아하시겠다. 얼마나
1: 뿌듯해하실까. 아니, 근데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좀 올라와 있어요. 나우와 임영 요즘 핫한가요?
0: 아니, 핫하지.
1: 아니, 뭔가 아니 근데 너무 근본적인.
2: 거기 댓글에 저 같은 아저씨도 아는 거 보니까 핫한 거 같아요. 이거랑 이제 저도 아저씨라 이번에 알았는데 성격 좋아 보이더라고요.
1: 아, 성격도 좋아 보이.
2: 댓글에
1: 이런 댓글.
2: 어쨌든 아저씨도 안다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요즘에 뭐 대학 축제, 뭐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데 뭐 아, 지금 섭외가 막 줄을 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2: 다 이미 갔다 왔대요. 네,
3: 감사하게 이게 스물 몇 개를. 너무 신기해요. 저도 뭔가.
0: 우와.
3: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왜 이렇게 핫한 것 같아요, 본인이? 종수, 나 종수는 왜 이렇게 핫하지?
3: 아, 일단 제 생각에는 되게 너무 다 걸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그거를 그냥 가감 없이 하다 보니까

0: 오히려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1: 아, 약간 솔직한 매력.
0: 네, 약간 오. 그런 느낌에서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
1: 그래 요즘 그런 게 좋아하는 것 같아.
2: 그래 솔직한 걸 좋아해.
1: 솔직하게.
3: 아, 뭐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2: 야,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연예계나 그쵸. 음악계에서 내 자리가 있었다는 걸 느끼는 거죠.
3: 그 자리는 아, 비어 있었다.
2: 랄랄이 자리도 있어서 딱 낀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가 내 자리로 딱 이렇게 이명으로 들어갔지. 쏙 들어갔어.
2: 자 오늘도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정수, 우리 나우아임 형을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컬투쇼 첫 출연이기 때문에 쇼다룬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명 컬투쇼에서 쓰는 프로필. 사부작 사부작 방송놈들이 많이 준비해요.
3: 좋아요.
2: 일단 기본 정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본 박종수 2000년 3월 3일생 키 181cm 인천 남동구 출신. 자, 여기까지 맞죠?
0: 네 맞습니다.
3: 예, 뭐 약간 조사하는 것 같긴 한데.
2: 추가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프로필이나 MBTI.
0: 저 ENTP입니다.
3: 오, ENTP.
2: ENTP.
3: 혈액형은요?
0: A형입니다.
3: 오, A형. 오케이. 오케이.
2: 예.
3: 좋아요. 별자리는요?
0: 물고기 자리.
3: 물고기요?
2: 물고기 자리.
1: 물고기 자리 이제 3월생이면.
3: 물고기 자리. 아, 예. 오케이.
2: 물고기 자리. 또 추가하고 싶은 거 있나요?
0: 추가 엄마 아빠 그리고 저 딱 외동아들입니다.
2: 외동아들.
3: 아,
2: 외동아들.
3: 오케이. 외동아들. 오케이. 네. 정보 입수했어요.
2: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컬투쇼에 쓰는 프로필 첫 번째. 나와임 형은 무한대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랄랄이 별명을 쭉 함.
3: 와 별명이 뭐야?
2: 왜 이렇게 많아?
3: 저 읽어볼게요. 나는야 임영웅 내 아임다 내 나폴리 맛 피자 나이지리아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 나 우유 시미 나영수 PD 나는야 호감형 나 암영만 레벨업 나사렛대학교 나란 말샵이 중국에 달아 나라 사랑 카드 나리타 공항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이아가라 나미아미타불 나는 행복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아니
1: 나로 시작하는 건 다 있네.
3: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아니 카더가든님 이후에 가장 별명이 많은 연예인이라는데
1: 이 정도면 뭐
3: 아니 왜 이렇게 별명이 많은 거예요?
0: 오 그니까요 되게 진짜 이름이 일단 어려우니까 어디서 시작
3: 지금 여기서 딱 정하세요. 별명 뭘로 할 건지.
1: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2: 나이지리아는 뭐야 나이지리아는.
3: 아 제가 봤을 때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쁘지 않거든요.
2: 어이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다.
3: 네? 어때요?
0: 네 감사하죠. 전 나는야 임영웅이 좋은 게 되게 맨 처음으로 저를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 이러니까 네. 친근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거 덕분에 되게 친근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나는야 임영웅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나는야 임영웅
1: 네. 너무 좋은 별명이죠.
2: 아, 요 별명 생겼으니까 임영. 사람들한테 불리고 언젠가는 임영웅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3: 그쵸.
0: 저 네.
2: 예.
3: 어, 나우와 임영 나는 임영. 헷갈리네요.
2: 임영 씨 깜짝 놀라겠네. 내가 임영인데 왜 네가 임영?
1: 갑자기.
2: 자, 컬투쇼에서 쓰는 프로필 다음. 나우와 임영은 현재 축제와 행사의 신이다.
3: 와.
2: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물 몇 개를 그렇게 대학이란 대학은 다 다녔네 보니까. 와, 축제 무대에 올라가서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딱 그대 올라갔을 때
3: 분위기가 뭐 확 반전시키거나
2: 확 다르잖아.
0: 그쵸 맞아요.
3: 확 뛰어는 뭔가 그런 느낌 비결?
0: 저는 일단 저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랩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애매한 사람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드러내자 해서 잘 부르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분위기를 제일 뛰어야겠다.
3: 어떻게 뛰어요 분위기를?
0: 들어가자마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
3: 소리를 지르고
0: 물 마음껏 뿌리고 제가
3: 물을 막 뿌리고
1: 퍼포먼스로 좀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0: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되 공손하게 합니다.
1: 공손한 게 중요해.
2: 물을 두 손으로 뿌려요?
0: 아니.
3: 물청으로 약간 부탁하고 한 번만 찍 쏘는 거예요?
0: 아니요 그냥 열심히 뿌립니다.
2: 그래. 자 다음으로 갈게요. 나와임 형이 영감을 많이 받는 가수는 빅뱅이다.
1: 아 빅뱅.
2: 야, 2006년 8월 19일이 바로 빅뱅 데뷔 날이거든요.
0: 네.
2: 그럼 그때는 7살 정도였을 텐데.
0: 네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
3: 그때부터,
2: 것 같아요.
3: 그때부터 듣고 자란 거예요?
0: 아니요 막 뭔가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어렸을 때 그 향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을 가거나 할 때 막 붉은 노을 이런 거 지마켓 뭐 많아요 되게 그런 게 그때
2: 갑자기 마켓 얘기는 왜 하는 거야?
3: 추억
2: 야 추억에 마켓이 있어요?
0: 어쨌든
3: 그때 빅뱅이 모델이었대
2: 모델이어서
0: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을 좋아하는 건데 제일 익숙하게 들렸던 게 뭐 다들 비슷하게 빅뱅이었고 그냥 그때의 기억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면서 이제 음악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0: 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2: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1: 아니 그래서 빅뱅 감성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2: 어떤
3: 아라는
2: 노래요?
3: 곡인데 잠깐만 들어볼까요?
2: 이게 무슨 뮤직비디오가 CF 같다.
3: 제작비가 정말 전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2: 내가 무슨 이어폰 CF 같아요.
1: 내가 핸드폰 광고 옛날
3: 진짜 옛날 느낌이긴 하네. 좀 깔끔하게 그냥.
1: 아 근데 뭔가 비슷하다.
3: 아 약간 시트콤 같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1: 빅뱅 전혀... 느낌이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3: 네. 네. 노래는 그런데 이게 뮤직비디오인가요?
0: 네 맞습니다.
3: 제작비 솔직히 하나도 안 들었죠?
2: 아 들었지. 뭐, 들었겠지.
0: 아 들긴 했어요. 일단 제가 다 짜고 편집도 제가 했는데.
3: 편집까지?
1: 아,
0: 네 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을 최대한 시크로율을 높이려고.
2: 그 뒤 땡 그 마켓 그거 그 약간 광고 느낌 약간 있죠?
0: 뭐 그것도 있고 뭐 켈 땡 클라 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줄 이어폰을 어렸을 때 썼으니까
3: Y2K 감성으로
1: 생각을 했구나.
3: 네, Y2K 감성으로 옷도 의상도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자 Now I'm Young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6월 11일에 나온 신곡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곡 홍보하세요.
3: 설명해보세요. 설명.
0: 신곡 제목은 천국이고요. 이거는 되게 뭔가 은유적인 걸 담았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권태기 이런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행사를 많이 최근에 다니면서 느낀 게 예전에 뭐 팬분들이 막 적었을 때는 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사랑할 때도 점점 더 친해질수록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적으로 멀어지고 그래 약간 그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면 천국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서는 진짜 100대100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쓰게 됐어요.
1: 약간 팬송 비슷하게도
2: 그러네.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계속 만나서
1: 물리적으로
2: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 음악 안에서 당신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3: 이런 천국이란 공간이 있다면
1: 좋다.
3: 좋아요.
2: 박종수 군의
3: 나와 임영
2: 나와 임영의 천국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예예예예 예, 예, 예.

0: in heaven, yeah.
1: Yeah.
2: Yeah.
0: Oh.
2: Oh.
0: Oh, you see in heaven.
2: 너무 힙한데? 네.
3: 힙하다, 힙해.
2: 어, 너무 힙하다, 오늘. 어, 박정수 씨. 아니, 박정수 씨.
1: 박정수 씨 잘하는데?
2: 아, 박정수 씨 힙한데?
1: 박정수 씨 매력 있어요.
4: 감사합니다.
2: 아, 문자 많이 왔어요, 박정수 씨.
3: 네.
1: 박정수 씨? 문자 좀 읽어볼래요? 예, 예.
4: 7875 어, 얼굴이 잘생겨서 노래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3: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1: 박정수 씨 쑥스러워하지 말고 또박또박 아, 읽어요. 네.
4: 8055님 여기 스튜디오가 개척교회 같다고 했는데 노래도 천국이라니 정말 교회 온 것 같아요. 나 오늘부터 종교 생겼다.
1: 박정수라는 종교.
3: 아 너무 좋다.
1: 오, 네. 멘트 좋다. 8055님 어디 계세요? 이 멘트 아
3: 좋아, 너무 좋다.
4: 계신, 계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1: 예,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2: 다 여기 지금 계신 아, 분들이 그렇죠. 보시고 아, 보내주신 거예요.
4: 아, 아
1: 이, 이분들의 문자예요.
4: 아, 네.
1: 지금 토요일 방송이에요.
4: 아, 예. 그렇죠.
2: 녹화니까. 예, 네. 예.
1: 자,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쇼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를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려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그 사람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바로 놀이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3: 네, 그리고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 하지만 노래폰으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전화를 끊으시거나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면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1: 예, 선물이 날아가요. 어떤 보이스 피싱도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맞습니다. 노래를 불러주면 아 컬투쇼구나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지 않는 게 현명할 겁니다. 자, 선화인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자는 라라.
2: 아, 자, 성공해야 됩니다.
1: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2: 오늘의 또 요즘에 또 핫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1: 오~
0: 아, 네가 참 좋아.
3: 딴딴딴.
1: 자, 우리 서현영 씨가 요즘 뭐 또 이렇게
2: 네, 아, 다 완전체가 모였잖아요.
1: 그러니까
2: 진짜 노래방에서 맨날 불렀거든요, 주얼리 노래.
1: 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2: 준비했죠.
1: 자, 후보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우와 임영부터 읽어볼까요?
4: 네, 1812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거든요. 장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대전 언니 차례 형부 없이 혼자 공생했는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언니 잘 먹고 재미나게 놀다가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3: 정직하다. 예. 공손해 공손해.
1: 문자 읽는 것도 나와 임영의 스타일이 있네요. 예,
3: 공손해.
2: 차례에서 약간 예. 랩인 줄 알았어요.
1: 예, 예.
2: 네, 6370님 저희 큰 이모는 술만 취하면 냉장고를 껴안고 말합니다. 너는 몸이 왜 이리 차니? 수족냉증이니? 그러면서 냉장고에 뽀뽀를 쪽.
1: 아이고.
3: 아...
1: 전화해볼까요?
2: 어디다 해볼까요? 냉장고? 오케이, 이게 진짜 라이브라서 전화로 이제 안 받을 수도 있고 우선은 그럼 6370님께 잠시만요. 큰 이모가 아, 큰 이모가 냉장고를 네. 껴안고
1: 취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차니?
2: 오케이.
1: 아, 수족냉증이니?
2: 전화 먼저 해보겠습니다.
1: 어.
3: 다른 주사 썰도 많을 것 같아요.
1: 어, 그런 것 같아요. 큰 이모가 이 정도면 네. 어. 자, 갑니다. 6370 건조하게 어.
2: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사연 보내셨잖아요. 큰이모가 맨날 술만 취하면 예, 너 몸이 왜 이렇게 차니? 몸에 뭐가 들었니? 이렇게 한다고 사연을 보냈잖아요.
1: 냉장고를 붙잡고.
2: 네, 냉장고를 붙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네, 대신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야지만 또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리거든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1: 어, 그러면 안 돼요.
2: 라이브예요.
1: 큰이모 얘기 듣고 싶어? 어, 그러면 안 돼.

0: 씨야 노래는 완벽했어요. 아, 신났고요. 좋다. 자 과연 6370님은 자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큰 이모의 주사를 다른 주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성공했나요?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어,
0: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컬투쇼에, 컬투쇼예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3: 그러니까요.
0: 어, 왜 이렇게 조용하게 받아요?
2: 아니 갑자기 전화가 놀라가지고.
1: 아 어, 어디세요?
0: 아 뭐 하다 받았어요?
2: 일하도 잠깐 나왔어요.
0: 예. 큰 이모가 이렇게 술만 취하면 냉장고를 깨워나요?
2: 맨날은 아니고 가끔씩.
1: 냉장고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뭐 냉장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냉장고한테 가가지고 껴안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2: 네, 그 냉장고도 그러시고 에어컨에도
3: 아 주로 아, 좀 시원한 거에
1: 더워서 그런가 보다. 아, 본인이
3: 더우신가 보다.
2: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냐고 손짓하시는.
4: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니? 아, 네. 시원하고
2: 네. 물체를 네, 이렇게
1: 차가운 쪽으로 가시네. 또 다른 주사 네. 없었어요?
2: 야, 많이 드시는 거랑
0: 많이 드시.
1: 뭘 많이 드시는데요?
2: 어 저희 집 냉장고 열어가지고. 제 간식들.
3: 아 이제 술 드시고 오시면은 아~
1: 가끔씩
3: 아니, 놀러 하시니까
1: 가끔씩 놀러 오시는 거예요?
2: 네네.
0: 어, 큰 이모가 혼자 살아요?
2: 네 혼자 살아요.
0: 아 그렇구나.
1: 큰 이모 솔로예요?
2: 네 솔로.
1: 아이고 그러저런.
0: 그러면 잘해줘요 솔로인데. 먹어도 그냥 외로워서 껴안는 거니까 그렇죠? 냉장고나 에어컨이 남잔지 하나 봐.
1: 아, 더, 근데 더워서 그 와중에도 글로 가는 거잖아.
0: 그러니까.
1: 취한 척 하면서 음식 일부러 꺼내 먹은 적은 없어요?
2: 네, 그런 것 같아서 좀 얄미워요.
1: 그래, 약간 취한 척 하면서 몰래 몰래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 우리 큰이모한테 한마디 하실까요? 토요일날 방송 들으라 그러고.
2: 네, 큰이모 앞으로 술 좀 줄이시고 제 거 좀 많이 뺏어 드시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자 선물 드리죠.
1: 네네. 아 감사해요. 제 노래 끝까지 들어주시고 진짜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큰 이모한테 안부도 전해주시고 자 랄랄 성공입니다. 우리 박종수 씨.
5: 네.
0: 이딴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5: 네 알겠습니다.
1: 쉽지 않아요. 네, 네, 진짜
5: 그러니까요.
3: 떨립니다.
1: 와 3년을 했는데 맨날 떨려요. 진짜 떨려, 매주 떨려. 하는데 네. 너무 아. 상황이 다르니까
0: 그렇지.
1: 쫄깃쫄깃해요. 진짜.
5: 부르다 끊으시면 노래가 끊기는 건가요?
1: 아니요. 아니요 노래가 끊기는데 어, 저의 미래가 끊기는 기분이 들어요.
0: 아. 네. 예, 노래 끝까지 부르게 될 거예요. 1절만. 자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제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 샤칼라
1: DJ도 웃고 샤칼라 붐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3: 쇼리 실라 고려 기파트

0: 해치되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소리가 떠오르시나요? 선풍기 소리? 빗소리? 일본에서는 맑게 울리는 종소리로 여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풍경이라고 부르는 후린인데요. 일본에서는 여름이 시작되면 처마나 창가에 후린을 답니다. 에어컨이 없던 과거 일본 사람들은 풍경 소리가 들리면 바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시원해진다고 느꼈다는데요. 또 후린의 맑은 소리를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를 돕는 상징처럼 여겼다고 하죠. 바람이 불 때 들리는 이 청아한 소리는 일본 사람들이 더위를 견디는 여름의 감각인 셈인데요. 이번 여름에는 일본의 후린처럼 계절이 들려줄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제가 요들 로고송을 따라 부르는데 우리 박종수 씨.
1: 왜
0: 이렇게 웃어요?
2: 아니요.
0: 너무 열정적이죠?
2: 아, 멋있습니다.
0: 자, 우리 박정수 씨, Now I'm Young과 함께 사랑의 콜센터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태연 씨가 문자 하나 소개하고 갈까요?
3: 네, 6004님, 사랑의 콜센터 상품 받은 거 잘 먹고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균디, 태연님, 랄라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0: 오, 오래오래 해야죠. 네. 뭐든지.
1: 알았어요, 다음! 이제.
0: 우리 랄랄이 최근에 SNS 셀카를 올리고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3개월 동안 6kg을 뺐는데 70kg이라고.
3: 아, 이거 사진 너무 잘 났어요.
0: 6kg를 뺐는데 70kg라고.
1: 아니, 이틀 전이에요. 제가 진짜 살을 이제 보니까 꾸준히 천천히 빼고 있는데 뭐 자로, 고비, 약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요요가 온다길래 그래, 나중에 뭐 죽기 전까지만 빼면은

0: 쭉쭉 언젠가 빠지겠지 하고 뺐는데 3개월 동안 6kg를 뺐어요.
1: 근데 많이 뺀 거 아니에요?
0: 많이 뺀 거잖아요. 네. 근데 70kg야.
1: 건강하게 빼니까 그렇지.
0: 건강하게
2: 그동안에 많이 찌워놔서 그렇지.
0: 자꾸 건강하기만 해. 앞에 자리가 6으로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너 바뀔 거예요? 언제냐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어요?
2: 원래 본인의 키에서 맞는 몸무게는 뭐예요? 55, 평균 몸매?
0: 55kg.
2: 15 남았네요, 15.
0: 제가 비만으로 나와요, 지금. 예?
2: 다 비만이죠, 그래요?
0: 안쪄 보이는데 체지방률이 거의 40%고 왜 자꾸 40%고 약간 완전 그 과다 출혈이 아니고 그 뭐야 그 뭐냐
1: 과체중,
0: 그거 과체중 아. 과체출혈 애나고 약간 이 자동완성 이상해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비만이어가지고 계속 빼는데도 뭐 BMI 수치나 뭐가 이렇게 쫙쫙 안 내려가더라고요. 확 빼버리고 싶은데 또 확 찐다고 여유가 온다고 하니까
2: 그래.
0: 천천히 빼고 있기는
2: 그래.
1: 이렇게 빼는 게 좋아요.
2: 스트레스 받지 마.
1: 맞아.
0: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너무 빠지고 너무 날씬하면 너 같지가 않아.
0: 왜? 그게 원래 난데. 나 원래 말랐어.
2: 그랬었어요?
0: 와.
2: 아니 우리는 알지.
0: 진짜 평생 말랐어요. 진짜. 아니 옷이 안 맞아서 오늘도 다 남편 옷 입고 왔거든.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고. 언제까지?
2: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0: 네. 예.
2: 자 우리 쇼미더머니 12 12위 준우승자 나우아 임영 박종수 씨가 함께 하고 계신데 우승을 한 김하원 씨랑 같은 회사예요?
3: 네 맞습니다.
1: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겠네.
0: 친구예요 친구?
3: 네 맞습니다.
2: 동갑이라 그러더라고요.
0: 엄청 친할 것 같아요.
2: 하원이가 고등래퍼 시절부터 내가 그때 봤잖아요. 벌써 27살이 됐다니.
0: 와. 아니 나우아 임영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다고
3: 네.
0: 하는데 아기 때 사진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
2: 잘해요 축구?
3: 아 옛날에는 잘했지 않을까요?
0: 너무 귀여워!
1: 귀엽다.
2: 몇 살 때야 이게?
3: 한 초등학교 3학년.
0: 너무 귀여워.
2: 개구쟁이 같아. 그냥 개구쟁이 같은 얼굴이 그냥 그냥 장난기가 얼굴에 그냥
0: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해. 하원 씨랑은 몇 살 때부터 친구였던 거예요?
3: 하원이랑 작년 회사 들어와서.
1: 진짜 얼마 안 됐구나.
2: 그거 얼마 안 됐네.
0: 동갑이고 친구여서 엄청 오래된 줄 알았어요.
3: 아니요 들어와서 만났어요.
2: 친해요?
3: 네 어제도 계속 같이 작업하고 그냥 맨날 작업하고 있어요.
0: 맨날 새벽 2시에 막 하원아 뭐해 심심해 막 그런다던데.
3: 네 잘 안 받아요 하원이가 전화를. 제가 새벽 4시인가 그럴 때 막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2: 새벽 4시에 전화하면 잘 안 받죠 누구라도.
1: 저 보통 그런 그때
0: 같이 작업하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3: 네네네.
2: 멋진 래퍼들이 음악하는 레이블 회사에 두 명이 같이 있네.
0: 또 동갑이니까.
3: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고 하원이도 생일이 저희가 000303이거든요. 앞에가. 근데 하원이는 000707.
0: 뭔가
1: 신기하다.
2: 000707 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000707 빵.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랑의 콘서트 두 번째 주자는 바로 우리 박종수 씨의 음악 선배. 뒷봉수 김태형. 오늘 의외의 노래를 지금 선곡을 했어요.
1: 네. 오랜만에 갑자기 딱 들었는데 예. 이 노래 좋다 해가지고 방실이 선배님의 서울 탱고. 오랜만에
4: 내 나이 묻지 마세요.
1: 예, 너무 좋더라고요.
2: 예. 자 후보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박종수 씨부터.
3: 네 1262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죽겠는데 남자친구랑 자꾸 깨톡을 하는 겁니다. 곁눈질로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하니까 째려보면서 가 하고요. 제가 풀이 죽어서는 너 남자친구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면 또 눈치는 있어서 선심 쓰듯이 아빠가 좋지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 대답에 또 입꼬리 올라가는 제 모습에 이게 딸 가진 아빠의 숙명인가 생각해봅니다.
2: 아이고 그렇지.
1: 그렇게 될 것 같아.
0: 이제 시작이구나.
2: 6월 10일 날 보내신 성재우 씨의 문자였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자.
1: 네 그리고 7272님 셔플 댄스 체험 수업 갑니다. 완전 기대돼요. 늘 컬투쇼 하는 시간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사연 못 보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오예.
2: 오예. 잘하고 왔나 모르겠네요. 토요일에 문자를 보냈어요. 다들 확률이 좀 있다는 얘기죠.
0: 네. 8198님 속상한데 얘기할 곳이 딱히 없어서 문자 남겨요.
2: 잘했어요.
0: 오늘 점심시간에 아는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제 앞에서 코를 팡 하고 푸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서 코 좀 풀지 말라고 한마디 했더니 까칠한 말투로 알았어 평생 살면서 코 풀지 말라는 소리를 또 처음 들어보네. 결국 말싸움으로 끝나서 지금 서로 서먹해졌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 건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2: 그래도 너무 대놓고 확 세게 풀어버린 건 좀 그렇죠. 민폐죠.
1: 기사식당 가도 요즘에 코 풀지 말라고.
2: 오, 아, 그렇게 써 있어?
0: 적혀 있어요.
1: 적혀 있어요.
0: 다른 식당은 안 풀지 마세요.
2: 기사분들이 그런 거에 예민하신가 보다.
1: 코 풀지 마세요. 막 적혀 있던데.
2: 코 풀지 마세요. 네. 자, 어디서 전화해볼까요?
1: 코 푸는 걸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딸 가지.
0: 딸?
1: 코 푸는 거?
0: 코 푸는 거?
1: 회하셨나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코 푸시는 분.
2: 어느 정도 푸는지 궁금하다. 요즘 이렇게 다 통화 연결음이 없는 것 같아요.
0: 유료잖아요, 컬러링이.
2: 아, 그래.
1: 그 이유 때문에?
0: 다 없는 이유가
2: 여보세요?
0: 있어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어? 아, 네, 아는 동생분이 코를 너무 심하게 팽팽 푸셔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약간 서먹서먹해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건데 제가 뒷평수 김태현이에요. 노래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선물도 드리려고 하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예, 끊으면 안 돼요.
0: 끝까지 들어요.
1: 서서 하세요.
2: 자, 노래 들어요, 노래. 아, 신나는 노래. 그렇지. 예. Yeah.

0: 감사합니다.
1: 8198님 과연 이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고프는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성공! 성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컬투쇼예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3: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1: 동생이 코를 얼마나 부른 거예요?
3: 맞아.
2: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릴 정도로 걸어요.
3: 어떻게 얼만큼 부른대요 코를?
2: 방문을 닫고 있어도 걸어요.
3: 방문을 닫고 있어도 들리고.
2: 네, 방문을 닫고 있어도 저기 밖에까지 찾을 정도로.
3: 그 정도면 모세혈관이 터질 텐데 코가.
2: 그러게요.
4: 비염이 좀 있으신가?
2: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모른다는데 코를 너무 골아서.
3: 너 그러다 코구멍 찢어진다 그래요.
2: 아, 그럴까요?
3: 예. 네. 아니 근데 약간 어색해졌다면서요.
2: 뭐라 하니까.
1: 아따, 저기 전라도 어디예요?
2: 전라도 광주예요.
1: 광주여라.
3: 네, 광주여. 딱 걸렸어요.
2: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요. 광주여라 이렇게까지 안 해요.
1: 알았어요.
3: 아, 딱 걸려버렸어요.
2: 예. 식당에 너무 맨없이 보니까 제가 챗GPT한테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3: 챗GPT가 뭐래요?
2: 아, 물어봤는데 그게 비염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절반이고 그냥 넘겨라 한 사람 있고 너무 식사일들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3: 아, 그걸 퍼센테이지로 분석해서 보내주던가요?
2: 아니요, 제가 알아봤죠.
3: 아, 그렇게 연구까지 했어요?
1: 그러면 저 전화 받으시는 지금 하시는 분은 뭐 평소에 좀 안 좋은 습관은 없어요?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2: 아, 저 그러지 않아요.
1: 그러지 않아요? 방구를 맡긴다거나?
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 네.
1: 예, 알았어요.
3: 네.
1: 사이좋게 잘 지내요.
2: 네.
3: 아, 잠깐 끊으면 안 돼.
4: 아, 네. 그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 축하해요.
2: 고맙습니다.
1: 네.
2: 네.
1: 이렇게 해서 우리 태연도 성공.
4: 성공.
1: 지금 자기 순서가 다가오고 있어갖고.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3: 사연을 외우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연을 외우고 있어 지금.
1: 어디다 전화할까 미리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번에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주자는

0: 축하해 주시면 복을 아주 많이 야무지게 엄청 받으실 거예요. 크게 말해 주세요. 6월 14일 진숙 영호 결혼한다. 라고 하셨어요.
1: 느낌표 축하해요.
2: 이미 결혼하셨네. 그죠?
3: 그죠?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 네, 그래도 6215님 안녕하세요. 김수경이에요. 늦깎이 대학생이라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2: 아하.
3: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 중이에요.
2: Nice.
3: 힘들고 지치네요. 컬투쇼 들으면서 힘을 냅시다. 힘을 냅니다.
2: 아이고, 좋습니다. 자, 어디다 전화해 볼까요, 우리? 자, 정수 씨 지금 머리 살살살살 떨리고 살아.
1: 분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결혼하신 분은 신혼양을 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2: 지금 결혼하시는 분은 안 받을 확률이 많고,
3: 맞아요.
2: 아 그리고 닥치세요. 이분은 이제 뭐 일을 하고 있거나 뭘 할 수는 받을 확률이 있고요. 김수경 씨는 어때요? 아, 기말고사를 보는데 언제 기말고사 끝났을 수도 있어. 기말고사.
0: 네.
2: 대학생이라.
1: 끝났어. 오. 그러니까
0: 사연은 맨 마지막에 분명히
4: 닥치세요?
0: 제일 재밌는데 저를 아예 몰라서 막 이러실 것 같아서. 대학생.
2: 대학생이 알 것 같아. 나와 임영을 대학생을 알 수도 있어.
1: 늦깎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3: 뭐가 어느 대학생인지 몰라요.
1: 나이가 이제 좀 이제
3: 나이가 많은 대학생.
1: 대학생을 이제 늦게 간 늦깎이 대학생.
2: 노인 대학생일 수도 있어요.
1: 늦게 갈 그러니까, 정말 늦게 간 거예요.
3: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1: 어느 정도로 늦게 간지 몰라요.
2: 자, 6215 님. 전화를 여보세요 하면 계속 문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늦깎이 대학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죠.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냥 그래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신다고 시험 공부 중에 기말고사 잘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 저는 뭐 나와 임영이에요. 요즘 잘 나가는 래퍼죠. 뭐 그딴 얘기도 얘기를 해야 돼.
3: 보면은 박정수고요.
5: 통화중이어서 음성사서함으로
2: 통화 중이래요.
3: 통화 중.
2: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통화 중이니까요. 야, 6215님께 다시 한번.
5: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에요.
2: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김수경 씨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신혼여행을 나중에 갈 수도 있고 갔다 왔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전화해 보겠습니다. 7649.
0: 그분 사연님.
1: 진숙 영호 결혼하셨죠?
0: 예.
2: 진숙 영호. 짧아요.
1: 사연 보내셨잖아요. 축하해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0: 근데 노래가 롤.
1: 아, 노래가 롤리구나.
2: 롤리.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다
1: 롤리돼요.
2: 롤리예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그
1: 사연 보내셨죠?
0: 사연 보내셨죠?
2: 결혼하신다고.
1: 진숙 영호 씨 결혼했잖아요.
2: 예, 결혼 축하드리고요. 진숙 영호 씨.
1: 예, 축하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가수예요.
0: 안녕하세요. 네, 결혼하셔서 혼자 외로우시겠어요? 노래 불러드릴게요.
2: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자, 나와 임영 아주 핫한 친구의 음악 들어보세요.
1: 노래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2: 선물 있습니다. 결혼 축하 선물. 끊으면 안 돼요.

0: 자, 빨리 와, 일로. 자, 과연 7649님은 신혼여행을 안 갔는지 아니면 가서 받으셨는지는 모르시지만 2월 14일에 진숙 영호 결혼을 하셨는데 나무아임 영의 지금 롤리를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끊지 않고 선물을 받아갈 수 있을지.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선물! 같이 계시네.
1: 아, 예.
0: 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지금 신혼여행 중 아니세요?
2: 네, 맞아요.
4: 어디세요?
2: 어디게요?
4: 몰디브? 몰디브?
3: 하와이?
0: 몰디브, 싱가포르?
2: 맞아요.

0: 몰디브.
1: 어디?
2: 몰디브?
1: 진짜?
0: 네, 몰디브예요.
1: 우와. 우와. 일단 선물 주세요, 저한테.
0: 아, 못 드릴까요? 하트 드릴게요.
2: 와, 근데 이게 전화가 아주 옆에서 하는 것처럼 잘 들리네, 몰디브인데.
1: 아니, 근데 국제전화인데.
0: 네, 잘 돼 있어요.
1: 오.
2: 거기 지금 몇 시에요, 몰디브?
0: 9시 43분이야.
2: 밤?
0: 아니요, 낮이요. 아~ 아침. 아,
3: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구나.
2: 그래, 만약, 오~ 아, 저도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갔다 왔었거든요.
1: 우와. 완전 아침 9시네요.
0: 네,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막 조식 먹었고, 그죠?
0: 네, 아니요, 아침 먹었습니다. 아침입니다.
2: 예, 예, 조식이요, 조식.
1: 그러니까 조식은 안 드시고 네, 아침을 맞아요. 드셨다는 얘기죠?
0: 네네.
2: 네, 조식은 안 먹고 아침을 먹었다.
3: 그럴 수 있죠.
0: 예, 예.
1: 아, 그렇군요.
3: 그럴 수 있어요.
1: 예, 조식은 안 드셨대요.
2: 그러니까 중식은 안 먹고 점심은 먹었다.
1: 예, 예, 예.
2: 석식은 먹지 않았는데 저녁은 먹었다.
1: 예,
2: 이런
1: 아예, 아예 아침은 드셨대요. 예, 조식은 안 드시고. 예.
3: 그럴 수 있지.
2: 예, 예 우리 지금 노래 불러.
0: 거기 방청소 갔었어요.
2: 아 진짜.
0: 네.
2: 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노래 불러준 친구가 Now I'm Young이라고 요즘 아주 젊은 네. 친구들한테 핫한 친구예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Now I'm Young 아세요?
0: 죄송해요. 제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거예요.
2: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너무 정신 없었어요.
3: 그러니까.
1: 아, 너무 좋으시겠다.
2: 연애를 몇 년을 하시다 결혼하셨어요?
0: 아, 이 친구를 알기를 한 20년 좀 넘게 알다가요.
2: 오래 알았네. 그러다가.
0: 그러다가. 정식으로 사귀긴 한 3년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2: 근데 이 친구라 그런 거 보니까 뭐 동갑 내기예요 아니면 연상녀라 커플이에요?
0: 죄송해요. 제가 연상이에요.
2: 뭘 죄송해요 그게.
1: 아니 근데 진짜 오래 알고 지내셨네요.
2: 그러니까.
0: 네.
2: 몇 살 연하예요 남자분이?
0: 한 살이요.
2: 아유, 그럼 친구지 뭘. 그럼
1: 친구. 어떻게 딱 이렇게
0: 근데 계기가... 저희가 나이가 많아요.
2: 몇 살이에요? 50이 넘어요?
0: 네.
2: 오, 나 그냥 던져봤는데
3: 오늘 다 맞추고
1: 우리 던지는데 다 맞추고 있어요?
0: 맞아요.
2: 야, 뒤늦게라도 이렇게 사랑을 만났을 때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쁘게 사랑하세요. 축하해요.
1: 몰디브도 좋겠다.
3: 그러니까 몰디브 가시고
2: 우리 저 네, 옆에 감사해. 있는 그 신랑한테 한마디 하세요. 영어, 영어야? 뭐 영어 씨?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0: 영어야. 말 잘 듣고 잘 살자요.
1: 말 잘 듣고
2: 옆에서 대답해. 예. 우리 네. 영호랑 방청 오세요. 진숙이랑 같이.
0: 네.
1: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 야, 꼭 오세요.
0: 네.
1: 아니 저를 네. 끊으시면 안 돼요.
0: 안 끊어요. 기다릴 거예요.
4: 네, 7649님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2: 예,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재미나게 놀다 오세요.
1: 축하드려요.
2: 우와. 자 이렇게 해서 박종수 씨 예. 성공! 아 이제 됐어. 괜찮아
1: 쉽지
2: 이제.
1: 쉽지 않다.
3: 마음이 마음 편해졌죠.
2: 자,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0: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0: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6: 자, 오늘 사랑의 컨센터 스페셜 게스트 래퍼 나와임영 박종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7: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 잘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들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6: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7: 네, 그렇습니다.
6: 아, 알겠습니다.
8: 공손해.
9: 끝나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편안하게 웃네요.
6: 마음 편해졌어요. 네. 다음에 오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7: 네, 다음에 저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내고 잘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6: 아,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뭐 하원이랑 같이 와도 좋고.
7: 네네네.
9: 좋아요.
6: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나우 아임영의 신곡 천국 여러분 Heaven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서빈이 엄마 고생하셨어요.
9: 네. 아, 알았어요.
6: 예예. 예. 우리 태연 씨 수고하셨고요.
8: 감사합니다.
6: 네, 저도 여기서 인사 마치 나누겠습니다. 나우 아임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와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9: Thank you.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4: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국영화 100년 동안 어떤 제목의 영화들이 있었나 제목만 쭉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에서부터 2025년 개봉작까지 총 8,346편의 제목을 분석했다는 거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바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살짝 뭐 예상도 가능했던 결과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행하는 제목도 포스터도 글자체도 다 바뀌었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사랑이었던 거죠. 결국엔 사랑. 우리 삶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 사랑인가 봅니다. 주중에도 사랑, 주말에도 사랑, 토요일에도 사랑. 황제 파워는 그저 사랑.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다.

2026년 6월 22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 김현식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뭐 영화나 드라마 각종 이 뭐 소설이라든지 총망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제목만 사랑이 아닐 뿐이지 꼭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네. 뭐 부모와 자식의 사랑,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 뭐 연인끼리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 돈을 사랑한 도둑들의 이야기. 네. 뭐든이 사랑이 네,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노래 최근에 본 것 중에는 아 진짜 군체 재밌더라고요. 군체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사랑하죠. 좀비 영화나 공포 영화 엄청 사랑하고 네. 아 근데 뭔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쑥스러워하는 게 제가 좀 있습니다. 노래도 온통 락 좋아하고 아 왜 그러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문화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특히 아들들, 제 나이 때 아들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아마 평생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하고 같이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아 집에서는요? 집에서도 표현을 하죠. 하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막 자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는 이게 긴장의 끈을 이렇게 놓치면은 또 원래대로 옛날처럼 막 돌아가고 이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자주 하십니까? 뭔가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 하면은 뭘 잘못했을까요? 라는 도대체 이 녀석이 뭘 잘못했을까요? 라는 문제가 종종 도착하는 걸로 봐서 많이 표현하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팀의 기혼자들은 자주 합니까? 아 자주 해요? 뭐야? 모르지 확인해야 안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먼저 해요? 아니면은 먼저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악마를 보았대 최민식처럼 사랑한다고 아 매일매일 해요? 아 참 이거 제가 못 가졌다고 해가지고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해야겠다. 고맙습니다. 잘해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 잘해야 되는 말 목록 추가.

0: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거 세 개를 잘해야 한다로 수정. 오케이. 근데 이게 영어 클리셰 중에 영원히 진짜 마르지 않는 샘은 진짜 사랑 맞죠? 어떤 사랑인가? 잘못된 사랑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불륜을 소재로 한 주제들도 엄청 많잖아요. 어쩜 이놈의 사랑은 진짜 없어지질 않을까? 아예 사랑 없이 막 그냥 그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그 팝콘 영화라고 하는 스토리가 그냥 막 여기저기 깨부시고 막 액션 총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뭔가 사랑을 하나씩 넣어요. 뭐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는다든가. 어? 하지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황제파워는 뭐다? 그저 사랑이다. 그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볼멘소리 하지도 않을 거고 무한한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짹짹이 타임은 여기까지.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 누가 왔나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집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오늘도 황제 파워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마이티 마우스 소우야의 톡톡으로 출첵 출발

0: 빵디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확 올라갔습니다. 빵디가 책임져.
1: 오케이, 접수. 내가 책임질게요. 자, 6320님 저녁 먹으러 피자 뷔페를 가는데 차가 밀려서 슬퍼요. 아니, 피자 뷔페가 있습니까?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네. 피자 뷔페 님 인증 사진 좀 몇 장만 부탁쓸. 최완영님, 박미연님, 김효정님, 조호선님, 파민정님까지 어서 와버릴.

김현우님, 부츠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키키키. 더워도 팔에 땀띠 나도록 신고 다녀야지. 룰루. 아, 저랑 비슷한 분이네요. 긴팔, 네, 워커, 부츠. 네, 이거 뭐, 여름에 신어줘야죠. 네.

0: 박지선님,
1: 지선이도 왔어요.
0: 지금 프라하에서 듣는 중입니다.
2: 지선씨 프라하 왜 갔어요? 너무나 부러운 것?
1: 아니 프라야 왜 갔디? It's 부럽디?

참, 컬스데이 달링입니다. Hey, are you ready? 황유주님, 정혜진님, 자 노래 시작한 것과 동시에 그냥 쭉쭉 들어와 주시네요. 임대윤님, 이태훈님, 여진홍님, 장경준님까지 일단 출첵. 김지성님, 노래가 너무 신나서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그래요. 요런 날 요런 노래 들으면서 그냥 살랑살랑 근처 공원 걸어버리면 기분이가 이제 행복.

0: 토요일에도 자영업자는 출근했습니다. 장사 잘 되고 싶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딱히 휴가가 없죠. 1099님, 그냥 이거 황대파워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2시간씩 끊어서 조금만 쉬었다만. 아, 이것도 힘들죠. 네, 1099님께 대박나라고 대박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자영업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대박!

편지님, 김용진님 어서 오십시오. 이의인님, 정아리님, 남정원님도 어서 오세요. 3569님, 동네 헬스장 오픈 1년 기념으로 파격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운동하는 하늘의 뜻. 그래요, 당장 달려가서 1년치 정액권 진행시켜.

0: 여기까지.
1: 자, 강현창님께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현창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1: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준비했고요. 듣고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4: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펠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0: 1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대한민국 1등 외려 7.7 FM.
4: 자, 황제 파워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핫.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사님, 주말에 학원 가고 스카 가는 고딩 아들 뒷자리에 앉아서 재성이 형 되게 행복한 것 같다 이러네요. 고딩이는 슬프다고 전해달래요. 이럴 수가. 우리 고등학교 아우가 또 널 아우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애들이 참 주말도 없고 학원도 없고. 아유, 아니지, 이 주말에 평일날도 그렇고 저녁에 얘네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아유, 그럴 수 있어. 조카야, 그럴 수 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될 때쯤이 고등학교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얼레벌레 초등학교의 기질이 좀 남아있다가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갖춰지는 것이 중학교. 거기에 또 이제 사춘기까지 살짝 와가지고. 아, 이거 은잔님. 아, 이게 너무 귀엽네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 이게 말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애가 참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 근데 저기 조카야, 너무 저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것 또한 삶의 일부분이고, 이때가 또 가장 좋을 때, 또 알지? 이걸 이제 매번 겪게 될 거야. 아, 고등학교 때가 참 좋았구나. 그럼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 이제 가고 나서 또 취업하면, 취업 준비하면, 아, 대학교가 좋았다. 지금이 가장 재밌는 때란다. 근데 이제 공부는 마지막이야, 너. 고등학교가 마지막이니까. 알지? 일단 이때 딱 바짝, 3년! 파이팅 해, 그냥. 알겠지? 박민지님. 평일에는 본업하고 주말에는 물류창고 일하는 빵댕입니다. 일할 때 빵디 없이는 못 버텨. 화이팅. 그럼요. 제가 왜 맨날 그냥 빈말로 노동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면은 이 노동들은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간 그 단순 노동, 특히나 단순 노동들은 이제 안무가 되어버리는 매직이 되죠. 우리 어머님들 항상 저녁 준비하실 때 신나는 음악 듣고 궁뎅이 빵실빵실 흔들면서 얼마나 즐겁게 저녁 준비하시는데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항상 황제파워와 함께해 주시기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오늘은 동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7069님의 신청곡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0: 우리한테는 국민가요, 어린이들에게는 낯선 가요. 동심으로 바라본 색다른 감상평. 오늘은 동심. 자, 황제 파워를 듣는 어린이들 중 한 명에게 예전 K-POP 뮤직비디오와 방송 영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말했는지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자, 과연 어린이는 어떤 노래를 보고 이렇게 맞췄는지, 자,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오늘 퀴즈 출제자, 청당 예술 어린이집, 어우, 해일반 서예원 어린이입니다.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예원이의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큐!
1: 빵기산전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생 서해나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6살 서예원입니다.
0: 와, 어이, 야물딱지고. 제가 이제 이거 라디오를 하면서 귀가 좀 예민해져가지고 잘 들어보시면은 옆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6살이라고 호칭을 해주는 게, 네, 들립니다. 자, 시작부터 동생에 대한 무한 애정을 고백한 서예원 어린이. 우리 예원이 하루 종일 그냥 제잘 한순간도 오디오가 비지 않을 만큼 활발하고 귀여운 수다쟁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 예원이. 그리고 물놀이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하고, 간식으로는 무조건 과자 감자땡과 모구모땡 포도맛, 그리고 여기에 직접 만든 예쁜 목걸이까지 걸어줘야 완성이 되는 확고한 패션 철학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애들이 이 패션 철학들이 일찍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예원이에게 최근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 남몰래 코를 파는 귀여운 버릇이 있었는데 얼마 전 코피를 잔뜩 쏟고 나서는 그 버릇이 아주 싹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빵디 삼촌이 퀴즈를 못 맞출 때 제일 신나는 예원이. 기분이 좋을 땐 엉덩이와 손발을 쉐이크쉐이크 하고요. 자, 일단 흥부자 우리 예원이. 아, 제가 퀴즈를 못 맞출 때 우리 예원이가 좋아하는군요. 아.

0: 마술사 같아요. 옷이 웃겨요.
1: 뭐죠? 삼촌들이 마술사 같아요. 거기다 옷이 웃기다. 그 와중에 우리 예원이가 발음이 엄청 정확하네요. 일단 컨셉이 마술사같이 옷이 웃기다. 그러면 이제 노라지 형님들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이 형님들은 진짜 다 끼네. 아니면은 UV, 터보, 2PM, 뭐 블락비 무대 의상이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원이 친구 두 번째 힌트 주세요.
0: 양팔을 들고 발을 왔다 갔다 흔들어요.
1: 양팔을 들고 발을 왔다 갔다 흔들어요. 양팔을 흔든다. 이거 한번 보면 절대로 안 잊혀지는. 이거 뭐지? 구피인가? 구피 마니마니의 이 포인트 안무가 위아래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거든요. 뭘까? 왕년에 대한민국 우대를 사로잡았던 박남정, 소방차 형님들 아니면 세븐틴 방탄소년단. 와, 이것도 모르겠다. 손을 흔드는 분들이 안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힌트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큐!
0: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요.
1: 아, 이거는 거의 정답 유출이네요. 좋은 날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아니, 이 좋은 날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대한민국의 노래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 노래. 신나는 멜로디와 반대로 바람 피우는 연인이 딱 걸려서 분노하는 귀여운 띵곡. 다들 정답 눈치채셨죠? 자, 예원이가 설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답하시는 분들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적으셔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힌트가 아니라 여러분 정답이에요.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아이들 한

0: 자, 동심으로 들어본 노래 감상평. 과연 감상평만 보고 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나온 힌트들 대략 이런 것들이 있죠. 삼촌들이 마술사 같아요. 옷이 웃겨요. 양팔을 들고 발을 왔다 갔다 흔들어요.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요. 기분이 좋을 땐 손과 발을 미친 듯이 흔들며 춤을 춘다는 흥부자. 빵디 삼촌이 퀴즈 틀릴 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귀여운 6살. 우리 예원이의 찰떡 같은 힌트가 빛났던 노래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1: 그럴 줄 알았어.

0: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아, 이걸로 옛날에 그 코미디를 하던 그룹도 있었고요. 팀도 있었고. 근데 이거 아주 잘 짰어요. 감기죠, 입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가요계 대표 청량돌입니다. B1A4. 이게 무슨 일이야였습니다. 네. 아, 지금 보니까는 영상을 보니까 마술사 모자. 이 비둘기를 꺼내는 그 전형적인 마술사 모자를 또 쓰고 있네요, 친구들이. 네, 이 친구들 아주 그냥. 근데 뭐 먹지? 야, 이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네, 양말도 그 체커보드 양말 신어가지고 양말에다가 체스를 두고 싶네요. 자, 거짓말하고 딴 사람을 만나다가 딱 걸린 연인에게 따져묻는 아주 유쾌한 반전 댄스곡. 당시 무대 위에서 마술사처럼 화려한 수트를 맞춰입고 그야말로 머릿속에 하얘지는 멘붕 상태를 온몸을 사정없이 털어내는 격렬한 안무로 풀어냈죠. 비오네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잘조잘 제잘제잘 수다쟁이 우리 예원이가 저한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남겼다고 하는데 뭐죠? 아이들이 요즘에 점점 저한테 마지막 멘트로 뭔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원이 삼촌한테 뭐라고 했지?
1: 빵기 삼촌, 나랑 같이 다이나 핑스 찍어 붙여요.
0: 이 스티커. 아유, 참. 우리 여자아이들은 이런 게 참 재밌나 봐요. 스티커 붙이는 거. 하긴 저도 그 포켓땡 그거 스티커 빵 엄청 먹고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제 사물함에 붙이곤 했죠. 이 재미를 또 잊을 수가 없지. 그래 예원아,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이아나 핑 스티커 우리 꼭 붙이기 놀이하자. 알았지? 자, 오늘 정답 비오네이버 이게 무슨 일이야 당첨자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둘둘일사님, 6살 예원아, 36살이 보는 오늘도 토요일인데 특근이야.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이게 무슨 일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네. 네, 괴리감이 느껴지죠. 예원이가 참 부럽네요. 네, 지금 아주 걱정이 없죠. 김희주님, 애인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이렇게 신나고 청량할 일인가요? 사실 노래만 들었을 때 가사만 보면은 이거 타이거 JK 노래 불러야죠. 빰빰빠바밤빰 발라버려. 네, 원래는 이게 딱 정답인데 이게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 가사를 반어법으로, 아니 멜로디를 반어법으로 이렇게 밝게 가면서 더 슬퍼버리죠. 자, 오늘은 동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곡은 예원이의 신청곡입니다. 예원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최예나, 예나를 이모라고 부르겠죠. 우리 예원이는 최예나 캐치캐치 신청해줬고요.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무기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디. 저는 충북 진천군에 살고 있는 뚱보 강지만입니다. 얼마 전 평소처럼 빵지 목소리를 들으며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강아지가 쉬어를 하고 난 뒤 습관이 뒷발차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자세히 보니 저희 강아지 발톱이 하나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 있죠? 깜짝 놀라서 강아지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쌤께서 별거 아니라고 소독하고 연고 바르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심이 되니 그제서야 제 몰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근처 산책이라 거지처럼 입은 복장과 땀 범벅에 눈물 범벅, 뚱보 강아지를 안아들고 머리는 산발의 대역죄인 스타일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시선 집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지만 별거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우리 뚱보 강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자. 마지막으로 인천 사는 내 남자친구 김혁 듣고 있지? 사랑해. 신청곡은 박정현의 달아요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뚱보 강주맘님의 신청곡 박정현 달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산책 나갔다가 저희 집 딸기도 이런 경우가 있었더랬죠. 네, 발톱이 다치면은 진짜 너무 겁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말을 못하니까 강아지가 이 말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뭐 아프다고 걔네 짖는 거밖에 없어요. 낑낑대거나.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최고의 본인들의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데 이게 참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거 알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별일 없어서 진짜 다행이고요. 보니까는 이게 우리 애기가 또 주인을 아주 잘 만났네요. 이렇게 또 애정을 쏟고 진심이니까 이렇게 또 마음고생도 하시고 한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강아지들이 하루에 제일 기다리는 게 산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강아지 친구들을 보면은 산책을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이 없고 집에서 그 난리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야. 근데 그것도 달라. 그것도 달라요. 이게 애들이 유전자에 심어진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종족 본능이라고 할까 이 종의 본능들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냥개를 키우는 그 양몰이를 했던 개가 아마 그레이하운드인가 엄청 빠른 경주견 그 친구 키우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우와 난리래요 난리. 걔는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끝. 너무 빠르고. 네, 그 다른 거는 둘째치고 요즘에 이제 목줄 우리 견주님들 목줄 착용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내 강아지도 그렇고 남의 강아지도 그렇고 목줄 안 채우면은 진짜 큰일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실수는 딱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일어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목줄 꼭 착용하시고 행복한 견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기반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가수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노래 제목은 소개하지 않는 코너 제목은 몰라 시작합니다.
1: 그렇죠.
0: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이 이 코너의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두 곡을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대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노래 나갈 때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뜨니까 그거 슬쩍 보고 정답을 보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놀아줘 그리고 거북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우, 이어보고 싶네. 뭘까? 자, 이 두 가수의 노래를 틀어드릴 텐데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들었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네 팔자야 왜 이래? 노라조의 네 팔자야, 거북이의 왜 이래? 어때요 여러분? 약간 신봉선 씨가 한번 해주면 네 팔자야 왜 이래? 약간 그 봉순이 누나의 톤이 딱 맞는, 예, 살짝 노래 결도 비슷한 두 그룹의 노래였고요. 신나고 재밌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그룹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일상에 침투해가지고 우리한테 흥을 주는, 아, 또 빼면은 허전한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남자 솔로 가수의 노래로 두 곡을 준비했어요. 김태우 씨와 발라드의 왕자 최성곤 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0: 자, 제목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정답 공개합니다. 하고 싶은 말
1: 네가 좋아.
0: 네, 김태우 씨의 하고 싶은 말, 최성곤 씨의 네가 좋아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김태우 씨는 뭐 국민 모두가 아는 가수지만 최성곤 씨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는 우유 빛깔 국민 발라더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 바로 저런 헤어스타일이고요. 저도 공연을 할 때 저런 헤어스타일의 긴 머리 가발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자 최성곤은 이제 영화 와일드싱에서 배우 오정세 씨가 맡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단순한 가사, 단순한 멜로디에 네가 좋아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가 진짜 최고예요, 진짜.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네가 좋아 너무 예뻐서 네가 좋아 너무 웃겨서 너도 나를 좋아해 나도 너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거의 이걸로 이루어진 미친 후크성이죠.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그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줄여서 알바, 아르바이트는 독일에서 온 말이죠. 그런데 야르바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야르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여기서 야르는 예상치 못한 만족이나 기쁠 때 쓰는 감탄사 신조어로 아르바이트와 합쳐 만족도가 높은 일을 뜻한다고 해요. 단순히 편한 일을 넘어 내 생활 리듬에 잘 맞고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주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 이제는 어떻게 일하며 균형을 찾느냐가 중요해진 시대. 야르바이트라는 신조어에도 요즘의 달라진 가치관이 담겨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개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0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소파랑 무라일체 돼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자빠져 계시네요. 발가락으로 리모컨 누르는 기술. 야, 이거 뭐 고급이. 오, 발톱이 약간 내성 발톱이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김동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목욕탕 왕언니 바로 밑 서열 2위쯤 되시거든요. 빵댕이들 제보대로 목욕탕 왕언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이 왕언니 자리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대요. 일단 단골들 음료수는 쿨하게 상시대기로 돌려야 하고 가방에선 건강식품이 끊임없이 나와서 논아줘야 하니까 거의 걸어다니는 대기업 스폰서 수준인 거죠. 저희 어머니는 난 돈 없고 기력이 딸려서 왕언니 안 하련다 하시는데 80 넘은 왕언니 퇴임하실 때까지 영원한 2인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빵디, 이거 비밀인데요. 저희 엄마도 은근히 왕언니의 야망을 품고 있어요. 엄마? 야망을 가지신 엄마를 둔 김동준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황제 파워에 알 수 없는 물음표 캐릭터, 목욕탕, 수영장, 각종 모임의 왕언니가, 왕언니라는 캐릭터가 황제 파워에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너무 궁금한 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내심 자기는 안 한다고 하시지만 보니까 야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대체 뭔데? 이 왕언니라는 분이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탐을 내고 음료수를 돌리고 건강식품을 돌리고. 아, 보니까 실세 같거든요. 실세. 너무 지금 제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동호회 같은 것도 왕언니가 계시겠죠. 거기 좀 셀 것 같은데. 세죠 에어로빅은. 쉽지 않네요. 아, 이거 소유 정기고의 썸이라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해놨네요. 일단 그 보니까 왕언니의 자리를 뺏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년퇴임을 하셔야지. 그 정년퇴임도 뚜렷이 있지도 않잖아요. 이거 뭐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해야지. 아, 네, 우리 어머님 꼭 힘내시고 왕언니 되시라고. 네, 왕언니의 썸타라고 소유정기고 썸,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월뮤페에서 봐요.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멋지고 행복한 토요일 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축하를. 하지만 살짝 모자랐다면 여기서 나머지 즐거움

에너지 대한 코너 만세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동심 퀴즈를 내준 서예원 어린이. 저 빵디가 퀴즈를 풀다가 이럴 때 제일 신난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일까요? 1번 정답 맞힐 때, 2번 정답 틀릴 때, 여기까지.

쫄쫄이 빵디, 제가 올챙이를 데리고 왔는데 밥도 안 먹고 너무 답답해요. 하여간 이 밥을 안 먹으면은 굶겨야 됩니다. 자, 굶기고 그걸 반찬 삼아서 먹으라고 조금만 굶겼다가 줘보세요. 아주 잘 먹을 거예요. 자, 다음 곡으로 살랑 넘어가 봅니다. 김현정 자유선언. 자, 그리고 아까 0722님 올챙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개울가에 올챙이 빔 쏴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키우세요. 개울가에 올챙이 빔.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심 퀴즈를 내준 우리 예원이 어린이. 저 빵디가 퀴즈를 풀다가 이럴 때 제일 신난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일까요? 1번 정답 맞출 때, 2번

조카 3명이랑 청소년 놀이터 겸 도서관에 왔습니다. 동생 부부는 집에서 휴식 중. 야, 오늘은 뭐 거의 보모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기분이가 좋은 토요일인데 오늘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옳지, 요놈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먹네요. 오늘 처음 했죠. 냉삼으로 가겠습니다. 냉동.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카페 알바 지원해보려고요. 합격금 쏴주세요. 안 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우리 소정이 카페 알바 합격.

주말의 백끝곡입니다. 0390님께서 아, 이 노래 오늘 끝곡을 하면 좋다 라고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바로 틀어버립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

저 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황제팡어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흰 쌀죽만 드셔야겠네요. 네, 장염 빨리 나오라고 회복빔을 싸드리겠습니다. 이거 토요일날 장염이라니.

여기까지.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신 퀴즈를 내온 예원 어린이가 빵디가 퀴즈를 풀다가 이럴 때 신난다고 했는데 언제일까요? 1번 정답 맞힐 때, 2번 정답 틀릴 때. 정답은 2번 정답 틀릴 때. 제가 정답을 틀릴 때 가장 좋아한다는 우리 예원이. 네, 많이 틀려줄게. 자, 토요일이 즐거운 건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기분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나 자신. 내일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꾹꾹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토요일을 신나게 보내버리자고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8: 헐, 엄마. 몸잘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7: 몸잘?
8: 몸잘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9: 잘 만들었다. 몸잘.
10: 봄나마에 가면

0: 닭까지 육수 삼시까지
1: 소스
0: 구시까지
1: 재료에 봄을 담았다.
0: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 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간만에 소설책을 읽다 보면 인물 하나 등장할 때마다 이게 누구지? 이름이 또 뭐였지?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다시 앞장 넘겨보고 돌아오면 또 읽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다 서사가 쌓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름만 있지 아직 자기 역할을 못 찾은 거거든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이야기가 쌓였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주연급입니다.

0: 전미 주인공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저처럼 기억력 없는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기억한다.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 거죠. 김수정님이 언니 저는 얼마 전에 그동안 소식이 끊어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 사이 그 친구에게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혼도 했고 그 힘든 시절 같이 못 보내주고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네요. 친구야 이제는 연락 자주 하고 살자. 이런 글을 주셨는데 진짜 그냥 소식이 끊어진 채로 살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을 정도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거잖아요. 진짜 잘하신 거죠. 이 한 번 끊어진 인연도 이렇게 다시 또 이어서 오래오래 보고 살면 좋잖아요. 지금 당장은 또 기억이 안 나도 뭔가 이제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예, 희미하게 생각나고 보고 싶은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정님께는 선물 가고요. 박선의 러브게임 잠시 후에는 2부의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소개된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사연 중에 최고의 사연을 다시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Walk it.

소수빈 소희가 함께한 좋다 이어드렸습니다. 0109님 가족들이랑 카페 갔다가 남편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참에 드라이브나 하자 하고 제천까지 왔어요. 옥순봉 출렁다리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매표소가 마감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드라이브만 하는 중입니다. 사연이 소개되면 오늘 하루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런 날 문자 잘 주셨어요. 가는 날이 또 장날이네요. 예. 그래도 가족들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듣고 라디오에서 예, 내 이름도 불리고 예, 훗날 생각해도 예,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0109님께는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여유 되시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1502님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장범준 노래방에서.

윤하 연애 조건 이어드렸습니다. 1562님 타지역에서 알바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온몸은 땀 범벅에 얼굴엔 가스가스 소금기가 묻어나네요. 얼른 집에 가서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얼음 가득 넣은 아이스커피 마시고 싶어요. 아그작 아그작 얼음 깨물어 먹으며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는 상상하며 퇴근 중입니다. 아 이게 참 평범한 모습 같지만 제일 행복한 최고의 행복인 거죠. 예.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아그작 아그작 얼음 깨먹으며 TV 보는 예. 타지역이면 집 가는 길이 조금 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소금기 묻어나는 그 느낌 아시죠? 얼마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게 또 소금기가 묻어나는 내 얼굴을 느낄 수가 있는지 얼른 시원한 물에 샤워하시고 얼음 가득 넣은 커피 마시고 피로 푸시길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러브게임에서 선물 갑니다. 5123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아이 병원 검사 때문에 서둘렀더니 지금 잠이 너무 쏟아져요. 지금 자면 밤 늦게 깰 텐데 어떻게 버티죠? 예. 아니 뭐 버티면 좋겠지만 못 버티면 뭐 자야죠. 뭐 일단 자고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수 있게. 예, 그렇게만 자도 좀 산뜻하지 않을까요? 5123님도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 갑니다. 언니 축하해 주세요. 갑상선염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었는데 오늘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년 뒤에 보자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눈물 날 뻔. 체리 필터의 해피데이. 이게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아 이게 지금 건강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3317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너무 신나네요. 저도 신납니다. 신청하신 곡 해피데이 이어드려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K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0: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는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0: 게임의 법칙. 업무차 해외 교육에 잡혀서 싱가포르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담 통역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업 마케팅 담당이자 통역을 맡은 그녀를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5일간의 일정 동안 현지 교육자와 저,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늘 함께 다녔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싱가포르의 명소와 맛집도 함께 다니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고향이 경주라고요? 경주는 수학여행 때 말고는 안 가봤는데.
1: 그렇죠. 대부분 불국사, 첨성대 뭐 이런 데 말고도 경주에 좋은 곳 많아요.
0: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경주. 그때는 그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느낌은 있었지만 일로 만난 사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다가가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친구랑 경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경주가 고향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갈 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순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럼 혹시 제가 직접 동행하면서 가이드를 해드려도 될까요?
0: 어머!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2: 바로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함께 경주로 떠났죠.
1: 자, 여기 보시고요. 아, 좀 더 좀 다정한 포즈. 아하, 웃으시고. 예.
0: 이렇게 해요?
1: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2: 마침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었기에 그녀의 사진을 많이도 찍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요.
0: 아, 저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보기는 처음이에요.
1: 이거 다 인화해서 드릴게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0: 아, 좋아.

0: 그럼 그때 만나요.
1: 바빴습니다. 우선 사진들을 인화하고 제일 잘 나온 것들로 골라 정리하고 노트에 사진과 함께 한때 끄적여봤던 시를 적어 앨범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리세요? 꽃내음 가득 전해주는 바람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린다고요? 눈을 감아보세요. 푸르른 들판에 노랗게 물든 꽃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바람소리가 들리세요?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 그녀의 나이는 31. 저의 어린 나이와 여러모로 부족한 집안 사정에 약간의 반대는 있었지만 결국엔 그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도록 함도 드리고 결혼식도 올렸지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이제는 내 식구가 되어 결혼 20주년 세레모니를 할 예정입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우리 집 거실 벽면에는 연애 시절 찍은 그녀의 사진들로 가득한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청순했던 여자가 어떻게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는지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미안할 때도 있지요. 이 마음 잊지 않고 30년, 40년, 아니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형 찰칵 이어드렸습니다. 지난주 럽겜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6월 10일 수요일에 소개된 장승훈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은미님이 어쩜 우리 부부랑 너무 비슷하네요. 신부가 3살 더 많은 것도 내 식구인 것도 20년 된 것도 전부요. 이런 글 주셨고요. 1206님이 사연자님 정도의 정성이면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요. 그죠. 아, 세상에. 이 제가 그때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보고 있는 인증샷을 사진을 모아서 집 벽면에 큰 사진 하나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연애 시절 그 아내의 사진을 다 모아서 큰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뒀던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이 결혼 2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하루 잘 보내셨죠? 앞으로도 예, 지금처럼 늘 사랑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장승은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추가로 또 가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Permission to Dance.

0: 달빛달빛 시크릿이었습니다. 에어컨 필터 빼서 청소하고 창고도 정리정돈 했어요. 피곤하지만 개운하네요. 오늘은 누워서 방송 들을게요. 고생이 많으셔서 오늘 그죠? 예, 누워서 방송을 들을게요라고 귀엽습니다. 5328님 예, 누워서 편안하게 방송 즐겨주시고요. 아니 오늘 고생했지만 또 한동안은 예,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부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박소현의 러브 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디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이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0: 박재범 드라이브 피처링은 그레이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got to get up.
1: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 10. 추억의 가요 톱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2001년 그리고 2021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2001년으로 떠나볼게요. 2001년 6월 셋째 주 7위 곡입니다. 2부 아비데어입니다. 2부는 아스피린이란 곡 알아요 여러분? 아스피린으로 그 유명한 그룹 걸의 보컬 김세현 씨가 만든 밴드입니다. 2부가 이 곡은 4집 타이틀곡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좀 밝아지면서 대중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노래가 2년 전에 그 드라마 선제옥고 티어에서 이클립스가 리메이크하면서 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비데요 좀 더 이어드려요.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입니다. 2021년 6월 셋째 주 7위 곡은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 해가 7위입니다. 2020년 8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2021년 롤린이 역주행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시티팝 장르라 여름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곡입니다. 운전만 해 들어볼게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01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01년 6월 셋째 주 6위 곡 도입부만 들어도 뭐야 이 노래 듀스인가? 생각이 들죠. 디베이스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입니다. 이현도씨가 제작한 5명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2001년 연말에 KMTV 가요대전에서 그룹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팀입니다. KMTV 알아요 여러분? 예, 정말 추억의 이름이네요. 모든 것을 너에게 계속 들어보세요.

이어서 2001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 6위곡입니다. 조이 안녕이 6위입니다. 2003년에 발표된 박혜경 씨의 안녕을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조이 씨의 상큼한 목소리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안녕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5위 갑니다. 2001년 6월 셋째 주 5위는 2000년 가을 인터넷 오디션 뜨악 가요제에서 내게 오는 길로 데뷔합니다. 성시경 씨가요. 이후 2001년 봄 정식 데뷔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그 곡 타이틀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처음처럼. 이 노래뿐만 아니라 후속곡인 미소천사까지 1집부터 큰 사랑을 받고요. 총 음반 판매량이 37만 장. 그에 데뷔한 신인 중에서 브라운 아이즈 다음으로 많은 음반을 판매한 신인 가수였습니다. 처음처럼 이어드려요.

다시 20년 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5위 곡은요. 이무진 비와 당신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첫 번째 OST로 발매되었고요. 배우 박중훈 씨가 영화 라디오스타의 OST 불렀던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발매 직후 음원 사이트 휩쓸고 연말 시상식에서 베스트 OST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비와 당신 이어드려요.

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4위 넘어갑니다. 2001년 6월 셋째 주 4위는 박진영 난 여자가 있는데. 금주의 인기가요 탑10에 박진영 씨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겹치는 노래가 하나도 없죠. 그만큼 사랑받은 곡이 많다는 말인데요. 이 곡은 발칙한 제목 덕분에 패러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옥상 달빛입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노래가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희도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1: 세상엔 참 다양한 위로가 있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하고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니까요.
0: 꼭 큰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 함께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 앞으로도 저희 노래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2: 지금까지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4: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2001년 그리고 2021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가요. 2001년 당시 방송가는 사극 전성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태조왕건, 명성황후 그리고 SBS 여인천하까지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명대사나 유행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SBS 드라마 여인천하가 낳은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조선의 국모다. 2번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3번 메이야?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억의 바느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2021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 6월 셋째 주 4위 곡 만나봅니다. 오마이걸 단단댄스 4위입니다. 살짝 설렜어와 돌핀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오마이걸만의 통통 튀는 썸머송이고요. 발매와 동시에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시원합니다. 단단댄스 이어드려요.

2001년 6월 셋째 주 3위 곡입니다. 토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컬은 EOS 보컬이었던 김형중 씨가 불렀어요. 우리 럽게임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선아 프로듀서의 남편입니다. 신랑이에요. 예, 오랜 기간 연애해가지고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녀의 스토리를 담은 곡은 아니고 예, 토이의 5집 타이틀곡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많은 팬이 있었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생각하죠. 토이 좋은 사람 이어드려요.

이번에는 2021년 3위 곡 만나볼게요. 헤이즈 해픈 우연이 3위입니다. 지금의 소속사 피네이션에서 처음 발매한 앨범이고요.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운명과 인연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배우 송중기 씨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해픈 우연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로 넘어갑니다. 먼저 2001년 6월 셋째 주 2위 곡은 김건모 미안해요가 2위입니다. 절절함의 극치죠. 옷 한 벌 못 해주고 밥 한 번 못 사주고 예, 이 가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며 큰 사랑을 받습니다. 김건모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2위 곡 만나볼게요. 넥스트 레버 에스파가 2위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OST 넥스트 레벨 에스파만의 새 맛으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블랙맘바를 찾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는 여정이라는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 팔을 디귿자로 꺾는 그 안무 다 기억하시죠? 이어서 들어볼게요.

I'm on your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발표합니다. 2001년 6월 셋째 주 1위 곡은 싸이 끝. 싸이 1집 수록곡입니다. 데뷔곡 새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요. 후속곡인 이 노래까지 인기를 이어갑니다. 원래는 끝. 네, 이 노래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새로 바꾼 거였대요. 2001년 1위 곡 싸이 끝.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1년 그리고 2021년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렸는데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키스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2001년 6월 많은 사랑을 받았던 SBS 드라마 여인천하의 유행어 정답은 3번 메이야. 도지훈 씨가 연기한 극중의 경빈 박씨 대사였습니다. 메이야. 내가 조선의 국모다는 명성황후의 이미연 씨, 그리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거는 태조왕건의 궁예의 김영철 씨 대사였습니다. 여인천하가 당시 자체 최고 시청률 49.9%를 기록했네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청률입니다. 추억의 바이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1년 6월 셋째 주 1위 곡은 보사노바의 힙합을 결합시켜서 트와이스만의 새로운 컬러를 입힌 썸머송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트와이스 알콜 프리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다운 스트리트

현대인이라면 피하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스트레스가 정말 사방에서 날아오거든요.

이곳저곳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게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피하지 못하는 대신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이번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영수와 함께하며 지친 영혼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시켜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정연 승연 피처링 박학기의 비타민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하면 너무 좋지만 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조금 회복 속도가 느렸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어떠한 일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커지지 않는 이상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잃어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일할 때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빨리 털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6871님, 대상 포진으로 일주일 내내 앓다가 좀 나아졌나 했는데 엊그제 시어머니 칠순 파티하고 나서 이틀을 너무 아파 잠을 못 잤어요. 입맛도 없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해물찜이 너무 먹고 싶어 사들고 집에 가는 길을 듣고 있어요. 모두 건강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대상 포진은 한 번 걸리면 이게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면역이 떨어지거나 하면 또 몸에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체감으로

0: 조금 내가 몸이 조금 힘든가라고 느끼는 것보다 이 몸에서 반응이 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최대한 잘 챙겨 드시고 뭐 병원도 가셔서 약 처방 같은 것도 꼭 받으시고 뭐 링겔 같은 것도 맞으시고 빨리 또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힙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영스 가족들이 좋아하는 힙합 음악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 5달.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9: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0: 리아야, 놀러 갈게.
9: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0: 리아야, 함께하자.
9: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0: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1: 비다샵!
1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1: 비다이렉트샵!
1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웬디의 영스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는 여유롭게 보낸 것 같다 별점 만점 주겠습니다. 별점 2점이요. 집에 있던 화분이 시들어서 속상해요. 이런 식으로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별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리뷰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제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4701님, 별점 만점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셀프 세차를 해봤어요.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혼자 갔으면 한참 걸릴 뻔했네요. 차가 깨끗해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셀프 세차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브이로그나 영상을 좀 봤었을 때 셀프 세차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기본 한 두세 시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하는 그런 자동으로 하는 그런 세차 같은 경우는 한 10분, 15분이면 딱 끝나는데 셀프 세차 이런 깔끔한 거 좋아하시거나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프 세차를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있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또 우리 김영진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일이 많아서 밤을 새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맛있는 야식이 저를 힘나게 했어요. 다음 주엔 덜 바쁘길 바라며 별점은 2.5점만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야식은 일이 있던 없던 항상 힘이 나게 하는 존재이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자극적인 거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초반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만 좀 자극적인 거 드시고 건강한 거 위주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함께 별점 리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더가든의 밤새.

카더가든의 밤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완소들의 한 줄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2913님 별점 만점짜리 한 주입니다. 헬스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이번 주에 체성모 분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근육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진짜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근육량이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체지방은 느는 거 진짜 뭐 일주일 만에 체지방 늘 수 있어? 당연하지. 예, 일주일 만에 근육량 늘 수 있어? 아, 어렵습니다. 네, 근데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근육량을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크, 너무 대단합니다. 이제 재미를 또 붙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헬스 화이팅! 우리 박연주님, 금요일에 퇴근하고 엄마 생신기념으로 가족끼리 외식했습니다. 저보단 손녀를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도 나눴네요. 엄마도 저도 행복했으니 만점 줘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 일단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근데 원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너튜브 나이란거 봤을 때도 자식들보다는 손녀 딸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드님이 다 이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계속 뭔가 챙겨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온 가족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니 만점이죠. 만점 그 이상입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리뷰 사연 계속 남겨주세요. Jess Glynn의 Hold My Hand.

제스코인의 Hold My Hand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한 주는 어땠는지 조금 더 만나볼게요. 6755님,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하고 끝나고 회식까지 있어서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그 와중에 8월에 가는 호주 여행 예약했습니다. 여행 생각하면서 잘 버텨보려고요. 별점 4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뭔가 쉬는 날, 휴가가 있다. 아니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내가 쉬는 날이 하루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더 재밌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 8월까지 또 우리 6755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다비님, 이번에 마트에 가서 신상 과자 쇼핑하고 왔어요. 다행히 제가 먹고 싶었던 과자 종류가 있어서 여러 봉지 사왔습니다. 제 방 간식 창고가 가득 채워진 걸 보니 든든하네요.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진짜 이 신상 과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자주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오, 저거 되게 맛있겠다, 저거 구매하고 싶다 해서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마트 같은 데를 잠깐 들리면은 없어요. 없고 이런 걸 구매를 하려면 정말 럭키하셨던 것 같고, 우리 사연자분은 요새는 이런 신상 과자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접근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도 한번 마트는 어려울 것 같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또 7901님, 가족들과 함께 인천 영종 하늘대교 다녀왔어요. 전망대 구경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만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좋다 보니까 요새는 뭐 연인, 가족 뭐 상관없이 많이들 이제 놀러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요런 행복한 시간 다양하게 자주 또 보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집니다. 완소들의 이번 주 별점이 몇 점인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 정보.
5: 갓 지은 밥에 은은한 대나 모양이 배인 대통밥, 그리고 윤기 흐르는 떡갈비. 전남 담양을 대표하는 별미죠. 떡갈비는 소갈비에서 발라낸 고기를 곱게 다져 다시 갈비뼈에 부친 뒤 양념장을 바르면서 구워내는데요. 그렇다면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의 왕실 연회 음식인 섭산적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또 궁중의 절비법이 민간으로 전해지면서 지금의 떡갈비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떡갈비의 뿌리가 궁중 음식이라는 점이 흥미롭고요. 한 점 한 점 정성으로 빚어낸 떡갈비엔 오랜 세월 이어진 궁중의 맛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별점 4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별점 2점, 이렇게 이번 주 일상과 별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완소들의 리뷰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이번엔 음식 관련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0574님, 별점 5점 만점입니다. 언니가 점심 같이 먹자고 초대해줬어요. 청양고추 가득 넣은 계란말이, 묵은지, 고등어찜, 깻잎, 김치, 나물, 싱싱한 새우찜 등 정성 가득 담긴 한상을 차려줬네요. 이걸 다 해준 언니는 오히려 조카들 보니 좋다고, 고맙다고. 언니, 난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이다. 예. 제 나중에 목표예요. 약간. 저도 언니가 한 명 있으니까 나중에 언니와 자주 이렇게 보면서 막 제가 밥을 차리면 언니가 와서 막 놀러 와서 보고 약간 이런 게 제 로망인데 뭔가 제 로망을 딱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6714님, 할머니 댁에서 오리고기와 부채만 한 상추에 쌈을 싸먹었더니 배가 너무 불렀어요. 별점 4점 줄게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사연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처음에 이 오리고기와 부채, 네, 한 상추에 쌈을 싸먹었다니 요 말만 듣고서 초등학교 2학년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약간 성인인 줄 알았고 입맛이 아주 야무지네요. 예, 너무 맛있었을 것 같고 오리고기와 부채 요 조합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쌈. 예, 쌈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할머니 댁 자주 놀러 가셔서 할머니와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기억에 남는 이번 주 에피소드와 별점을 함께 보내주세요. 레드벨벳의 여름빛.

레드벨벳의 여름빛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3644님, 5년 만에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육아하느라 갈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머리하니까 산뜻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머리한 김에 사진 100만 장 찍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년 만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보통 저는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자주 샵에 가지만 보통 분들은 한 몇 개월마다 가시죠? 한 3개월? 3개월 아니면 진짜 많으면 한 6개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년이면은 머리가 정말 많이 기셨을 것 같아요. 단발에서 긴 머리로 기르는 데까지 한 3년을 보거든요. 근데 한 5년이면은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이 머리 한 날 집에 들어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머리도 세팅이 딱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밖에서 있고 싶은 느낌? 아, 이 기록 많이 많이 남기시고 예쁜 머리로 앞으로도 어디 자주 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뽀리님, 미루던 러닝 이틀 연속 성공했습니다. 비록 걷다 뛰다를 반복해서 5km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에 별점 4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다 뛰는 걸로 5km를 성공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다 뛰는 걸로 5km 그리고 뛰는 걸로 점점 2km 수도 늘어나고 멋지게 또 러닝을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의 한 줄 리뷰 사연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담 람버트의 Running.

아담 람버트의 Running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한 주는 어땠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5123님, 바쁜 한 주에 남편이랑 시간 보내려고 맛집도 찾아가 보고 방탈출 게임하러 다니고 있어요. 둘이 함께하는 취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별점 5점이 행복한 한 주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함께하는 취미는 진짜 하나하나는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는 그런 취미?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꺄르르 꺄르르 웃으면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요새는 방탈출 게임 말고도 뭐 보드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막 타일처럼 돼 있는 건데 불 들어오는 것만 밟으면서 다니는 그런 게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다양한 취미 도전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성님 별점 1점입니다. 평일 내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정신 차리고 밥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시간을 보내셨으니 정말 몸이 힘들다고 느꼈을 때는 밥도 먹기도 싫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누워만 있고 싶은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누워만 있을 때는 너무 편하기는 하지만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하고 흘러가서 약간 내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밥도 드시고 네, 침대 정리도 조금 하고 빨리 또 움직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주예인 피처링 20살의 걷자 집 앞이야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웬디의 영스틱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완소들이 추천할 라인업으로 채워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가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클래식 콰이의 내게로와 듣고 올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0: 잊지 마세요.
1: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M.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 할게요. 이번 주는 힙합 페스티벌이 개최되고요. 다음 주 주제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엔 탄산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탄산음료처럼 상큼하고 톡 쏘는 노래, 듣기만 해도 갈증을 해결해주는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지금 떠오른 라인업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3부와 4부의 라인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럼 이번 주 힙합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패스님, 우원재 시차 듣고 싶어요. 제가 힙합

힙합을 정말 좋아해서 힙합 관련 TV 프로그램도 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쇼미더머니를 보고 우원재 팬이 되었어요. 목소리도 멋있고 랩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특히 이 노래는 지칠 때마다 들으면 힘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프로그램에서 또 나왔었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들이 항상 이 차트인을 했었죠. 네,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고 즐겨 들었었는데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 힙합 하시는 분들은 이 목소리 톤들이 다 너무 좋고 이 뉘앙스라 그래야 되나? 그 뉘앙스들이 다 각자만의 그런 매력들이 있으셔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로꼬 그레이 피처링 우원재의 시차.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yeah.

로꼬 그레이 피처링 우원재 시차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슬로우님, 너희가 힙합을 하느냐 추천합니다. 99년도 중학교 2학년 때 이 노래를 듣고 힙합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로 이 한 곡을 앉은 자리에서 100번 정도 들었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장기자랑에 나가서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학창시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덕분에 40대가 된 지금도 제가 자주 즐겨 듣는 노래는 힙합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나도 또 유명한 곡이죠. 카세트 테이프.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아마 제가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치원 때까지였나? 네. 근데 그거를 플레이를 하고 돌려서 썼던 걸 기억이 안 나서 항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자랑에 나가서 불렀던 기억은 진짜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곡이라서 불렀던 곡인 것 같네요. 둘이 873호님 A45 Heaven 듣고 싶어요. 제 눈물 버튼이 힙합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할머니를 추모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마음을 울렸어요. 힙합이라고 하면 센 느낌을 상상하지만 가사를 보면 가슴이 찡해지는 곡들도 많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이 곡의 해석을 듣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힙합만 이 워딩만 딱 들어도 정말 강렬한 그런 노래들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면 자전적 얘기들을 담긴 얘기들도 정말 많고 가슴이 찡해지는 곡들도 많고 뭔가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다양한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슬로우님과 873호님이 추천한 노래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타이거 JK가 속한 이 힙합 그룹은 난널 원해, 몬스터, 굿라이프 등등 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한국 힙합을 흥행시켰죠. 이 힙합 그룹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는 여섯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슬로우님과 873호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그리고 A45 Heaven.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에 이어서 845 헤븐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인업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바로 드렁큰 타이거였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오온님, 힙합 페스티벌의 다이나믹 듀오가 빠질 수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 추천합니다. 에아오, 거기서 거기, 출첵 등등 명곡이 너무 많지만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이 가사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페스티벌에서 두 손 번쩍 들고 따라 부르면 너무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이 콘서트를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노래들, 명곡들도 너무 많고 대중들한테도 유명한 곡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진짜 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신나요. 팔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예, 계속 그 즐길 때 팔 올려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하잖아요. 업앤다운. 그게 자동으로 되고 가사도 따라 부르게 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정인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착!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5달.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열리는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 주제는 힙합 페스티벌입니다.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2: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여름이 시작되면서 와그작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얼음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얼음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오래 보관하면 맛과 위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음의 경우 같이 보관된 식재료의 냄새를 쉽게 흡수하고 보관 환경에 따라 오염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오래된 얼음은 교체해주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냉동실에 얼음을 보관할 땐 2, 3주 내에 사용하는 게 좋고 얼음 트레이에 그대로 두기보다 분리해 물 밀폐 용기에 따로 보관하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집 냉동실 속 얼음도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추천해주신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4693님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제 마음속 힙합 원탑 진유션의 말해줘 듣고 싶어요. 남편이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 연애할 때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엄정화 파트를 제가 맡았고 남편이 랩을 너무 잘해서 그 모습에 반했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 근데 약간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연인, 친구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파트 나눠서 부르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반했다.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서 반했다. 또 우리 4693님이 또 그런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엄정화 피처링 진우션의 말해줘.

엄정화 피처링 진우션의 말해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3001님 Not Sorry 추천합니다. 딸이 엄청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예요. 처음엔 예능에서 보고 팬이 됐는데 노래도 너무 좋다고 저한테 한참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듣다 보니 빠져서 학원 데려다 줄 때 항상 이분의 노래를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노래할 때 되게 다양한 매력이 또 있고요. 예능에서는 또 너무 재밌고 진짜 무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보면 볼수록 또 알면 할수록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짱님 Small Girl 듣고 싶어요. 제가 학생 때 좋아하던 가수와 지금 좋아하는 가수의 만남이라 더 좋았어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설레고 생각보다 두 분의 음색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직 힙합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노래 완전 강추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엄청 어려운 그런 힙합이 아니라 이지 리스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달달한 그런 스몰 걸 노래여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날 좋을 때 특히 꺼내서 듣기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3001님과 짱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여성 래퍼이자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힙합 프로그램 고등 래퍼 3 그리고 쇼미더머니 시즌 11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낮밤,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부른 스모크 등등 요즘에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이 가수의 이름은 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동안 저희는 3001님과 짱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PH1이 피처링한 Not Sorry, 그리고 도경수가 피처링한 Small Girl.

피치원이 피처링한 낯설이에 이어서 도경수가 피처링한 스몰 걸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볼게요.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이영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윤진님, 박재범의 좋아요. 학기 축제에서 이분의 무대를 처음 봤는데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어서 푹 빠졌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는 다른 곡인데 그날 이후로 박재범 씨 노래를 찾아 듣다가 이 노래가 최애곡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축제 페스티벌 하면은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무대 장악력 그리고 노래들도 너무 신나고 아마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0: 시스팡.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타그닥타그닥 타그닥타그닥. 2026년 붉은 말의 해에도 열일하는 DJ가 있는 이곳은 영스트리트라 이 말이야. 올해도 전력질주 할 테니까 완디밤 미드럼 말이야. 지금부터 1월에 영스트리트 선물 소개 가보자고. 예!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보습케어의 정석 화랑품에서 오미자 유자 리페어 듀오, 가족 건강 방패 슈퍼세이브에서 곰보 배추 시럽 플러스, 톡스앰플 코스메틱에서 히알루론 부스팅 앰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소들, 사실 말이야, 새해도 잘 부탁한단 말이야. 우리 앞으로도 영원하잔 말이야.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는 탄산 페스티벌로 함께 합니다. 탄산을 마신 것처럼 상큼하고 톡 쏘는 노래. 듣기만 해도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세요. 지금 바로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2: 어린이 여러분, 쉿!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0: 피부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코드쿤스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숙보. 떡볶이 식감 싫어하던 외국인 K분식 지금은 세계에서 관심.

0: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출장 간 배디를 대신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코드쿤스트의 10 진행을 맡은 코드쿤스트입니다. 첫 곡은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이었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떡볶이 식감 싫어하던 외국인 K분식 지금은 세계에서 관심이었습니다. K-POP 그리고 K-뷰티 전 세계적으로 K-푸드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K-푸드라고 하면 치킨, 불고기, 삼겹살, 소주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분식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떡볶이 경우에는 예전에는 식감이 거부감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K-분식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떡을 좋아하는 저의 이유는 많은 걸 차리지 않고 최고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떡 월드컵을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거 좀 사실 해보고 싶었거든요. 먹 월드컵? 약간 먹 월드컵을 너무 이 음식에 권위 있는 분들 말고 이렇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채팅창? 한 채팅창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 이 채팅창이 너무 그리워서 어제 자면서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전화 오셨어요. 너 그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왜, 너 처음 갔는데 왜 뭐 잘못했어? 이래서 그런 거 없다고 열심히 했다고. 아무튼 오늘은 일주모터 씨와 함께 먹는 얘기하는 시간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남자 코쿤과 먹기 위해 사는 여자 일주모터가 지난 먹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음식으로 얼마나 대화가 통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코드쿤스트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초록창 치즈 땡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녹음 전과정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먹알못 남자와 말 맞잘할 여자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두목 월드컵, 먹방 월드컵. 네, 먹방 월드컵 함께할 분입니다. 저와 양극단에 서 있는 음식의 권위자 먹자랄 일주어터 씨,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일주어터 김주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네. 걱정되는 멘트인 게 사실 제가 먹자랄이라기보다 그냥 많이 먹는 거거든요.
9: 그러니까 자랄.
10: 아 그런 거예요. 네,
9: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으니까.
10: 아 그죠. 오라버니보다 네, 동생이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은 많지
9: 훨씬,
10: 않을까.
9: 훨씬 훨씬.
10: 네. 뭘 그렇게 훨씬까지?
9: 아니 저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행 가면 좀 속상해요.
10: 아 많이 못 먹어서
9: 네, 네. 그 나라 진짜? 음식을 막 많이 먹어보고 싶은데
10: 아.
9: 그래서 여행 때 좀 아쉽습니다.
10: 저는. 근데 저 초면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부모님들도 좀 소식자세요?
9: 어머니가
10: 아 네. 확실히 유전이 있다니까요.
9: 네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반기를 들 정도로 많이 드세요.
10: 아 진짜요?
9: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남긴 걸 드셔야 돼서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10: 뭔지 알겠다. 네. 아 저희 부모님은 반대거든요.
9: 아 거꾸로.
10: 네 아빠가 네, 소식하시고 네. 엄마가 아빠 남긴 거 다 먹는.
9: 아 그 그러니까 둘 그게 맞아야 같이 살 수 있나 봐요.
10: 아 그런가 봐요. 그죠? 아 어쩐지 마른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
9: 아 그래요?
10: 예.
9: 저 많이 남긴 한.
10: 아 예.
9: 두 개 시키면 딱 맞겠네요.
10: 아 그럼 네. 두 개요? 아유 오라버니 그러면은 만약에 둘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럼 두 개만 시키세요?
9: 아 뭐. 작은 사이드 정도는 시키세요.
10: 아,
9: 작은
10: 정말. 뭐 피클 같은 거?
9: 아니 뭐 군만두 뭐 네 개 정도.
10: 아 그런 느낌. 네. 탕수육 말고 군만두 네 개 느낌으로.
9: 그렇죠.
10: 아 알겠습니다.
9: 오늘 보고 안 봐야지.
10: 뭐 저희가 볼 수는 없겠지만
9: 아, 근데,
10: 어쨌든.
9: 예, 근데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가 남긴 것까지 내가 먹을 수 있다.
10: 아 그렇죠. 네. 또 그럴 수 있죠.
9: 자 그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테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이에요. 음식에 진심인 저희 둘 다 진심입니다.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볼게요. 원하는 음식 관련한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테만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먹방 월드컵 이번 주제는 뭘까요?
10: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 떡 월드컵입니다.
9: 아, 떡 월드컵.
10: 네. 후보군에 올라온 떡 중 최고의 떡 단 하나를 정해 보겠습니다.
9: 후보도 한번 발표해 주세요.
10: 떡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꿀떡, 후보 2번 가래떡, 후보 3번 송편, 후보 4번 시루떡.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절편, 후보 6번 인절미, 후보 7번 찹쌀떡, 후보 8번 백설기. BGM 마음에 드세요?
9: 어떻게? 네, BGM 그 쓸데없이 거창해서 마음에 드는.
10: 그렇죠. 네, 네. 목소리에 에코도 넣어주세요.
9: 아, 에코도 넣어주세요?
10: 네.
9: 그 하이닉스.

0: 로 에코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되나 보네.
1: 그렇죠.
0: 역시 다르긴 하다.
1: 아, 웃기다.
0: 제가 떡을 좋아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1: 그러니까 엄청 네. 좋아하시나 보네요.
0: 아침 대용으로 떡을 꽤 많이 먹었었어요.
1: 아, 엄청 탄수화물인데 또.
0: 근데 가래떡만 먹었었어요.
1: 아, 그래서. 어떻게 드세요 가래떡? 구워서.
0: 구워서 설탕 아니면 조청 정도.
1: 오, 진짜요? 네. 그래도 제대로 드시네요.
0: 네. 거짓말하지 마 이런 느낌.
1: 설탕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0: 근데 거기다 김을 싸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김에다가 간장 찍어서 이렇게 많이 또 드시더라고요. 네, 네.
0: 그래서 떡을 아침 대용으로 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끼를 먹기 위해 여러 개를 놓는 거.
1: 아, 근데 워낙에 작업 같은 걸 새벽에 하시지 않으세요?
0: 네, 맞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주로 하죠.
1: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 먹는 게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0: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일주 어떤 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여기서 우승한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볼 생각이에요.
1: 왜요? 왜 굳이?
0: 저도
1: 아, 진짜요?
0: 네, 저도 한번 일주일 동안 아침으로
1: 살찔 것 같은데 왠지.
0: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으로 그 떡을 한번 먹어보고.
1: 아,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좀 성심성의껏 골라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같이 고르니까 제가 또 열심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떡 월드컵 A조부터 대결 시작합니다.
1: 네, A조 후보 1번 꿀떡입니다. 한입 크기의 떡에 달콤한 꿀 조청이 들어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꿀 못 먹는 사람 제외하고는 싫어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기분 최고. 달콤한 떡이라는 점에서 합격입니다. 담백하다는 말로 포장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 떡들도 많거든요. 쫀득한 떡을 씹었을 때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꿀, 조금씩 씹히는 깨까지 조합 100점. 꿀떡의 반대 의견입니다. 꿀떡은 상온에 조금만 방치해도 떡이 딱딱해지고 갈라져서 꿀이 새어나옵니다. 포만감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저는 한 접시는 먹어야 배가 반 정도 차더라고요. 꿀떡은 떡계의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꿀떡 넘어가 버려서 아쉬워요. 말장난도 추가해 주셨어요.
0: 네, 이게 여기서 좀 소름 돋았어요.
1: 아, 꿀떡?
0: 네, 이게 예. 그러니까 꿀떡이 꿀떡 넘어간다가 왜 소름 돋냐면 이 표현보다 이거를 상상했을 때 이걸 쓰실 때 아! 이 장면이 화가 나요.
1: 꿀떡 쓰면 웃기겠지? 하면서.
0: 기발하다. 이게 화가 나.
1: 와, 진짜 애니다 살짝.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 웃기네. 아, 꿀떡. 저한테 꿀떡은 진짜 좀 에피타이저 느낌인 것 같아요. 떡에서. 왜 되게 조그맣지 않아요?
0: 아, 꿀떡은 저도 간식이란 느낌을 갖고 있긴 해요. 뭔가 커피랑 좀 잘 어울리고.
1: 진짜요? 네. 커피랑 죄송합니다. 진짜 저희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결혼식장 뷔페 가면 그냥 무던하게 있는 보통의 그냥 되게 평범한 떡 같은 느낌. 근데 평범한 거는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맛을 사로잡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0: 근데 꿀떡이 그 말씀 주신 대로 대중적인 입맛이어서 그런지 이게 꼭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꿀떡 먹고 싶은데?
1: 맞아, 이렇게. 뭔가 추억의 맛으로 네, 느낌처럼 네. 그럴 수 있겠다.
0: 그리고 아직 나 꿀떡 싫어해는 못 본 것 같아요. 싫어.
1: 막 싫어하는 먹긴 먹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지. 그리고 이 설탕이죠? 설탕을 녹였겠죠?
0: 그렇죠. 설탕과 뭐 물엿 이런 거 아닐까요?
1: 아, 그 딱 데워 먹었을 때 그 딱 단맛
0: 이렇게 나오는.
1: 근데 한 번씩 너무 조금 들어있을 때도 있어.
0: 아, 그죠. 문제죠. 그리고 너무 깨가 많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1: 그것도 싫어요. 모래 같아요, 살짝. 너무 많은.
0: 그 적절히 섞인 걸 좋아하는 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저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떡입니다.
1: 호감을 가지고 네. 계시구나.
0: 근데 이게 분홍색이 제일 맛있어요.
1: 근데 맞아.
0: 그죠, 맞죠. 네.
1: 뭔가 흰 떡은 살짝 딱딱할 때도 있고.
0: 흰 떡은 너무 이게 뭔가 그 비릿하다 그래야 되나 할까?
1: 비릿까지.
0: 네, 뭔가 그 뭔가 너무 맹맹하다. 맹맹하다 할 때 있고. 쑥떡은 뭔가 좀 뭔가 건강해요.
1: 좀 쌉싸름하니까 네. 또.
0: 근데 맞아요, 그 맞아요. 핑크가 제일 맛있습니다.
1: 쑥이랑 꿀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 핑크가 제일 맛있어.
0: 역시.
1: 그리고 핑크가 제일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0: 맞아. 괜히 부드럽고 뭔가 더 향긋해요.
1: 그래요? 그렇게까지 느껴보진 않았지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럼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후보 2번 가래떡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길다란 흰떡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가래떡을 참기름, 간장, 꿀, 조청, 김 등 곁들여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굳은 떡은 편 썰어서 떡국, 통으로는 떡볶이도 가능합니다. 뜨끈뜨끈 갓 나온 가래떡은 그냥 먹어도 무적입니다. 가래떡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너무 좋아요. 떡라면, 떡만둣국, 떡볶이, 라볶이, 떡튀김, 불판에 살짝 눌러 바삭한 떡전병까지 정말 최고입니다. 떡전병? 드셔보셨어요?
0: 어, 아니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1: 어, 저는 떡을 뭔가 네. 전같이 하는 건가 보다. 자, 가래떡 반대 의견입니다. 찍어 먹을 게 없으면 심심하고 별로입니다. 가래떡은 따뜻하고 구워야 진가가 나옵니다. 미지근한 본연의 상태로는 32강에도 못 들어요.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데 생긴 게 정말 성의 없게 생겼습니다.
0: 진짜 싫어한다.
1: 그러니 성의 없다니. 네,
0: 보기도 싫다는 뜻인데.
1: 쫄깃함을 넘어서 쫄깃할 정도인데 이게 부러웁니다. 심지어 먹다 보면 이에 붓기까지 해요.
0: 저는 호감이거든요, 가래떡.
1: 네. 어떤 점이요?
0: 일단은 깔끔해요. 뭔가 이렇게 막 뭐
1: 좀 비교가 없고.
0: 네, 뭔가 좀 이렇게 저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1: 아, 그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구나.
0: 김밥집 가도 야채 김밥 시키는 탄식이에요.
1: 탄식이에요.
0: 아, 탄식이에요. 예. 이해와 탄식이
1: 나 처음 해야. 봤어요. 야채 김밥.
0: 야채 김밥이 제일 맛있는데.
1: 진짜. 네.
0: 그럼 어떤 김밥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참치 김밥.
0: 참치 김밥.
1: 네. 마요네즈 많이. 아, 저한테 가래떡은 살짝 식빵 느낌?
0: 식빵.
1: 네, 빵으로 치자면.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막 떡볶이랑 떡국이랑 뭐 라볶이랑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식빵도 식빵으로 뭐 샌드위치나 되게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래떡도 되게 그냥 딱 베이스가 되는 느낌이랄까?
0: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월드컵에서 네네. 이 친구를 그 미래 가능성까지 봐야 돼요? 아니면 그 현재로만 판단을 해야 돼요?
1: 아, 사실 미래 가능성도 봐야 되죠.
0: 그죠. 가래떡은 네. 그렇기 위해 나온 존재니까.
1: 맞죠, 맞죠.
0: 근데 그 떡볶이로도 변형이 가능한 게 굉장히 큰 그거 아닐까요?
1: 완전.
0: 그죠.
1: 완전히.
0: 이 저는 그거 진짜 먹고 반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나온 가래떡.
1: 먹어본 적 없는데 어때요?
0: 진짜로 엄청 푹신푹신해요. 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마시멜로처럼 푹신푹신해요.
1: 에, 진짜요? 네. 오, 엄청 부드럽구나.
0: 네. 그래서 약간 그 일본 떡 그거 뭐지? 김싸 먹는 떡, 짱구가 좋아하는 떡. 키리모찌였나?
1: 모찌. 네,
0: 그거 그 정도 부드러워.
1: 완전 거의 두분 마냥 그렇게 네, 부드럽나 보네. 진짜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또 떡국 엄청 좋아해요.
0: 어떤 점이 좋아요, 떡국?
1: 떡국은 이제 소고기도 들어가고, 국물이 이제 후추 뿌려가지고.
0: 그걸 다 드셔야 돼요.
1: 아, 근데
0: 뭐만 드시면 안 돼요.
1: 네. 그래서 가래떡은 또 개인적으로 저도 호감입니다. 네, 떡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 송편입니다. 반죽을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속재료를 넣어 만듭니다. 추석 대표 떡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송편은 집에서 빚어서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고 맛보는 추억의 음식이에요. 나머지는 집에서 못해 먹거든요. 송편은 소가 꿀, 콩, 팥, 밤 등으로 다양해서 두 가지 이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아몬드, 마카다미아, 두바이 초콜릿도 들어가요. 진짜예요? 아니 근데 이상해.
0: 근데 이 두바이랑 이쪽은
1: 네.
0: 일단 넣고 보는 것 같긴 해요.
1: 카다이프 이왕 많이 들여온 거.
0: 나중엔 뭐 축구공 같은 데 들어 있을 것 같아요.
1: 두바이 초콜릿이요? 네. 왜 명절에 송편을 먹는 관습이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송편이 애당초 국민 떡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콩이나 다른 재료를 넣기 때문에 호불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석 아니면 굳이 안 먹습니다. 그것도 어디 제사상에 올라가 있어야 먹지 제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어요. 어릴 때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집 송편 맛과 속새의 맛이 너무 달랐어요.
0: 아, 이건 저는 송편 좀 부럽니다.
1: 아, 진짜요?
0: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1: 왜요?
0: 뭔가 그러니까 제 기억 속의 송편은 집 송편이거든요.
1: 집에서 만드신
0: 네.
1: 거.
0: 그 솔잎에 깔려 있는.
2: 오 맞아 맞아. 네, 네. 저희도 그랬어요.

0: 근데 뭔가 항상 덜 쫄깃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쫄깃해야 되는데 싹 씹힌다 그래야 되나?
1: 맞아 맞아. 뭔가 퍼석.
0: 네, 떡이 아닌 것 같은 느낌.
1: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뭔가 진짜 뭉쳐놓은 느낌 반죽을. 네.
0: 그리고 맞아요. 아무도 안 먹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 와, 이거를 맞아.
0: 콩 들어간 거 최악이에요 이거는.
1: 아 저희 집은 콩송편을 만들었거든요. 저 절대 안 먹었습니다 진짜로. 그 냄새도 너무
0: 맞아, 맞아.
1: 솔잎이랑 콩이랑 같이 이렇게 나니까
0: 가끔 신문지 냄새 같은 것도 나.
1: 맞아.
0: 달력 냄새 그거.
1: 맞아. 진짜 누가 먹었지? 왜 만드는 거지? 어 맞아 맞아요.
0: 그래서 송편은 저는 앞에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르다.
1: 맞아요. 또 여기 반대 의견 보시면 추석 아니면 굳이 안 먹는다 이 의견이 가장 강한 것 같아. 맞는
0: 저도 생각해 보니까 손 아 제가 지불하고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뭔가 정말 명절 음식 딱 한철 같은 느낌.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 시루떡입니다. 쌀가루와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시루에 찝니다. 찬성의견입니다. 시루떡 따뜻할 때 얼마나 쫄깃하고 맛있는데요. 은은한 팥의 감미가 좋아요. 개업이나 이사할 때 온정의 상징으로 이웃과 주고받은 추억이 있는 떡입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서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있는 볼매 떡입니다. 잔칫날, 제삿날, 행산날 다 등장하는 유서 있는 전통 어르신 떡이죠. 어르신을 공경합시다.
0: 마지막에 이렇게 어르신을 공경합시다 떡이랑 상관없나?
1: 그냥 쓰는 거예요. 아까 꿀떡이랑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0: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1: 시루떡 반대 의견입니다. 가루나 부스러기가 생기기 쉬워서 별로. 화가 나셨어요. 좀 두툼해서 퍽퍽하고 목이 막혀요. 음료나 물 없으면 먹기 힘들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제사상 자리만 채우는 비주얼 멤버가.
0: 아니 근데 떡 월드컵 고르라고 한 다음에 맛이 없어요는 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맛있냐를 고르라고 하신 건데.
1: 아 그러니까요. 아
0: 그러니까 이거 이 쓰실 때 뭐를 좋아하신지 알겠네요.
1: 아 반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루떡.
0: 아 저는 좋아하긴 해요 시루떡.
1: 어 진짜 네. 되게 호불호가 강한 떡인가 보네 근데.
0: 뭔가. 아 이거 시루떡도
1: 되게 슴슴하지 않아요?
0: 그 차이가 커요. 나온 지 얼마나 됐냐.
1: 아
0: 이것도 바로 나온 거는 진짜 미칩니다.
1: 아 떡이 좀 다 그런 네, 식이구나. 네. 아 진짜 또 바로 나오면 더 부드럽겠네요.
0: 더 부드럽고 뭔가 그 뜨끈한 그게 되게 맛있어요.
1: 아 저는 시루떡이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얄미운 게 네,
0: 네.
1: 비주얼은 예 아, 네, 네. 비주얼은 팥이 많아가지고 되게 달 것 같잖아요. 막상 먹으면 하나도 안 달던데요?
0: 어느 정도 단 걸로
1: 아 진짜로? 아 뭔가 아, 너무 건강한 팥 맛이.
0: 아 근데 그런 그 떡집들이 있긴 해요.
1: 아 또 단
0: 달 조금 달게 만드는 집도 있고.
1: 아 진짜요? 네. 아... 자 그럼 저희 A조 후보 4개 훑어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1등과 2등을 뽑아야 합니다.
0: 아 저는 이거는 쉬웠습니다.
1: 어 진짜요? 네. 제가 오라버니 표정을 보고 조금 맞춰볼게요.
0: 네.
1: 살짝 1등 가래떡.
0: 2등은?
1: 2등 꿀떡?
0: 어 정확해요.
1: 아 진짜요?
0: 아 역시 박사님은 다르네.
1: 근데 오라버니 저도
0: 똑같아?
1: 네.
0: 아 딱 맞네. 이게 맞으면은 같이 먹으면 돼요.
1: 아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먹고 남긴 거 오빠가 드시면 되잖아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왠지 그 남겨주신 꿀떡에 꿀이 안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1: 아 꿀맛 뽑아서. 에이 제가 상도는 진짜, 있죠.
0: 그런 건 주죠.
1: 아니 A조가 조금 쉬웠던 게 송편이 좀 호불호가 강한 것 같고
0: 맞아요.
1: 또 시루떡은 살짝 가래떡 꿀떡에 비비기엔 약했다.
0: 그쵸. 그리고 송편과 시루떡은 좀 뭔가 너무 특별한 날을 상징하는 떡이어서
1: 맞다 맞다. 오라버니 말씀대로 꿀떡이랑 가래떡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찾아 먹을 수
0: 맞아요,
1: 있는데
0: 맞아요.
1: 이 시루떡이랑 송편은 진짜 특별한 날에 먹는 거
0: 뭔가 의미 부여가 돼 있는 떡.
1: 맞아요 맞아요.
0: 자 그러면은 저희가 뽑은 A조 1위 가래떡이고요. 2위가 꿀떡입니다. 이 두 개가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징 소리가. 아 이거 생각보다 그래도 좀 쉽게 골랐습니다.
1: 이거 A조가 생각보다 쉬웠네요.
0: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점점 가라앉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를 아시나요? 9개의 산호성 가운데 2개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투발루의 평균 해발 고도는 3m 정도. 지형도 평평해서 바닷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섬이 물에 잠겨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매년 투발루인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해 사실상 기후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 이제 난민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코드 콘서트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코드 콘서트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코쿤이고요.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떡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대결 B조 대결입니다.
1: 아니 저희 효과음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는데 네. 또 뮤지션 선생님 앞에서 이런 징 소리를 들려드리려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0: 징 다음에 이명도 살짝 들려요.
1: 이명까지 들리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비조 후보 5번 절편입니다. 쫄깃하게 찐 떡에 무늬를 찍어 만듭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말랑 쫀득한 절편은 진짜 맛있죠. 식감이 다해요. 개떡, 쑥떡, 절편 같은 슴슴한 떡이 마니아층이 완전 있습니다. 꿀이나 팥, 안에 들어가는 소로 장난하는 떡 말고 진짜 맛잘알들의 픽은 클래식한 절편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가래떡이랑 별 다를 게 없는 느낌? 겉에 기름을 발라둔 건지 맨손으로 먹으면 손이 번들해지는 게 싫습니다. 설명한 포인트가 식감뿐입니다. 왜냐하면 쑥 절편 말고 백절편은 정말 맛이 안 나거든요.
0: 절편이 뭔가 그 가래떡에서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에요.
1: 아 맞죠. 네. 그리고 저는 절편에 대한 기억이 그 기름 냄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뭔가
1: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0: 그리고 그게 이것도 따뜻하면은 그날만 기름 맛이 있는데 차가워지면.
1: 확실히 떡은 그러면 오늘 다 통일해야겠다. 뭔가 따뜻할 때 먹는다라는 거죠. 전제조건으로. 네. 네.
0: 아 근데 절편 저는 이건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약간 관심 받기예요. 그 호감인지 불호인지도 생각을 안 해본.
1: 아 정말 악담인 거 아닌가요? 아예 관심도 없는.
0: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절편은 완전 그런 그러니까 식구나.
0: 가래떡은 좀 이렇게 떡볶이가 될 수 있다든지 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1: 맞죠, 맞죠.
0: 근데 이거는 그 설탕이나 조청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1: 맞아, 그런 것도 또 잘 안 찍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저는 절편이 요새 그 팥 앙금을 넣는 절편도 나오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게 더 훨씬 낫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냥 절편을 먹으라기엔 진짜 오라버니 말처럼 좀 무맛?
0: 그죠.
1: 기름 냄새 나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0: 그리고 가래떡은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 맞아, 맞아.
0: 쉽게 다른 거랑 접목을 시키는데
1: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얘는 진짜 이 손에 번들번들해지는 건 진짜 완전 절편이 딱인 것 같아요.
0: 컴퓨터 하고 있는 중에 절대 못 먹습니다.
1: 맞죠 맞죠. 자, B조 후보 6번 인절미입니다. 찹쌀떡에 콩가루를 듬뿍 묻혀 만든 고소한 떡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고소달콤한 인절미는 쫀득한 식감이 일품. 우유나 커피 등 어떤 음료와도 조화로워서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떡이죠. 떡은 탄수화물 폭탄이라 하는데 백태를 볶아 만든 콩고물이 묻은 인절미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죄책감 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백태를 볶아 만든 콩고물이 맞아요?
0: 그렇구나.
1: 아니, 맹신하시면 안 돼요. 네. 인절미는 고점보다 저점이 엄청 높아요. 인절미의 콩가루 고명은 콩을 맛있게 먹기 위한 조선 미식의 정수입니다.
0: 조선 미식의 정수가 나오네.
1: 아니 인절미에서 왜 이렇게 다들 고급진 표현을 쓰는 거야?
0: 이게 뭐 또 이게 좀 애초에 글 자체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써져 있는 거죠.
1: 되게 인절미 엄청 다들 좋아하시네요.
0: 인절미 좋죠.
1: 반대 의견입니다. 콩고물이 떨어져서 옷에 묻으면 털어내도 흔적이 잘 사라지지 않아서 곤란해짐. 특히 검은 옷은 더합니다. 떡 흡입하다가 가루가 목에 걸리면 살에 들려서 기침해요. 왜 이렇게 애기 같냐?
0: 이거는
1: 기침해요.
0: 누구 초등학생 3,000원 줄 테니까 시켰나 봐.
1: 웃기다. 입에서 가루가 폭탄처럼 흩날리는 거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인절미 떡 식감이 너무 끈적거려서 싫어요. 씹고 삼켜도 목구멍에 가루랑 반죽이 붙어요.
0: 저는 인절미는 굉장히 호입니다. 굉장히 호.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 인절미 가루 고기에도 찍어 먹지 않나요?
1: 아 맞아.
0: 그죠?
1: 콩가루 맞아 그죠? 맞아. 곱창이나 막 돼지 껍데기 이런
0: 맞아 맞아. 갑자기 화색이
1: 아 고기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 그 콩가루 저는 콩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절미 가루는 진짜 좀 고소한 거 같긴 해요. 맞죠, 맞죠.
0: 인절미. 그리고 인절미는 뭔가 그 이게 콩가루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 좀 더 단맛이 그죠? 많이 나는데 그죠? 저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팥빙수에 인절미 그 빙수가
0: 아, 토핑.
1: 그렇죠. 네, 네. 인절미 빙수가 빙수에 뭔가 이걸 딱 맞아요, 맞아요, 일으켰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인절미는 그런 힘이 있다. 아, 전국을 그럼, 다 인절미 빙수를 먹게 했잖아요.
0: 그리고 이거는 뭔가 그 느낌도 있어요. 진짜 뭔가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야 이거 한국 전통의 거라고 하고 어어. 당당하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절편은 조금 위험해요.
1: 어, 무슨 느낌인지
0: 네.
1: 알겠다.
0: 네, 그래서 좀 특색이 있잖아요. 비주얼적으로도 좀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1: 그리고 여기 찬성 의견에 저점이 높다라고 하는 게 맛없기가 힘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인절미가 딱 그런 떡인 것 같긴 해요.
0: 아 그러네. 맛없는 인절미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생각보다. 네. 이 콩가루의 힘이 엄청 대단한가 봐요.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 찹쌀떡입니다. 쫀득한 찹쌀 반죽 안에 파당금을 넣어서 만듭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유독 맛있어서 떡집에서도 낱개로 한 개씩 포장해서 팔아요. 다른 떡은 안 그러죠?
0: 다른 떡은 안 그러죠?
1: 안 그러죠? 살짝 뭔가 논리적인 척하는 느낌.
0: 나는 솔로로도 활동할 수 있다.
1: 어, 그렇죠. 어, 근데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찹쌀떡만 낱개 포장 잘 되어 있잖아요.
0: 그죠, 없죠. 뭐 무지개떡 정도 있네. 무지개떡 어, 정도.
1: 요즘 찹쌀떡 바리에이션이 많아졌습니다. 두바이 쫀득 찹쌀떡, 딸기 모찌 찹쌀떡 등등이요. 아. 그러면 그 찹쌀떡도 포함인 건가? 그 내가 좋아하는 한땡? 한정땡? 아세요?
0: 몰라요.
1: 오빠 그거 모르세요? 네. 와, 한정땡.
0: 한정땡.
1: 나만 알아? 와 다들 못 먹어봤구나. 그 성수에도 있고 서울역 막 이런.
0: 뭐 들어있어요? 뭘로 변형돼 있어요?
1: 어 이게 다 두바이 그거랑 그 과일 모찌 전문점.
0: 딸기 들어있는 거.
1: 네, 아. 딸기도 있고 뭐 망고도 있고 막. 자 어쨌든 세 번째 찬성 의견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 생크림 찹쌀떡에 빠져 있고요. 국민 아이스크림 찰떡 아이땡도 찹쌀떡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찹쌀떡이 어, 생각보다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네요.
0: 그러네. 유전자 개량이 많이 됐네.
1: 그렇죠. 반대 의견입니다. 겉에 떡 반죽은 아무 맛도 안 나요. 떡보다 앙금 비중이 너무 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본체가 팥 앙금이라는
0: 아,
1: 겁니다.
0: 떡이 아니라 본체가 팥이다.
1: 오늘 앙금 월드컵이 아니고 떡 월드컵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
0: 아,
1: 거죠.
0: 오늘 떡 월드컵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1: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먹고 나서 가루가 입에 묻는 것도 싫지만 입 안에 떡이 달라붙어서 깔끔하지가 않아요. 물컹한 식감도 씹다 보면 피곤하고요. 아니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피곤하면. 파당금 단맛이 너무 묵직한 단맛이라 텁텁해요. 아, 이분 살짝 부정적이시네.
0: 아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게 너무 부정 말도 안 되게 부정적인 게 있으면 이 친구가 우월하다는 거야.
1: 어, 성지 오빠랑 똑같은 말씀을.
0: 아 그래요? 억지로 찾아서 넣은 건가?
1: 어 살짝 그런 네, 느낌이죠. 네. 맞아.
0: 아 도저히 단점이 없네. 그래서 아 찹쌀떡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저 때만 해도 고3 때 찹쌀떡 엄청 많이 선물 받았었거든요. 시험에 딱 붙더라고.
0: 아.
1: 좀 그런 되게 좋은 의미의 찹쌀떡이었는데.
0: 그것도 의미가 있었구나.
1: 네 뭔가 착하고 달라붙더라고.
0: 달라붙더라고. 옛날에 먹던 찹쌀떡은 분명 이렇게 씹으면. 이에 넣고 딱 씹으면 뭔가 눈발 듯이 오똑똑하고 들어갔거든요.
1: 어, 아 그 소리 있지. 네, 네, 맞아요. 그 가루가
0: 네, 눈발 듯이 뭔가 오똑똑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1: 완전 표현 좋다.
0: 그게 없어졌어요, 뭔가.
1: 맞아, 그 흰색 가루가 눈 딱 밟는 맞아. 그 소리였는데 맞아. 맞다, 맞다. 근데 요새는 진짜 그게 없네요. 네,
0: 요새 못 찾겠어요.
1: 그러네. 또 그런 점에서는 찹쌀떡이 뭔가 살아남으려고 많은 변화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0: 아, 나 죽지 않을 테야 하고. 아,
1: 그렇죠.
0: 곧 삼겹살도 들어가겠네.
1: 어, 나쁘지 않아.
0: 삼겹살
1: 뭐지. 쌈 느낌으로 나가. 네, 비조 후보 8번 백설기입니다. 쌀가루를 쪄서 만든 부드럽고 담백한 흰떡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떡의 클래식은 백설기죠. 질리지 않는 담백함이 있습니다. 빵처럼 포실포실한 느낌이 강한 백설기가 식감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깔끔한 맛의 정석입니다. 씹다 보면 적당한 단맛이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무지개떡도 백설기 종류 아닌가요? 정말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뭔가 절절한 고백을.
0: 너무도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1: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반대 의견입니다. 백설기도 골 발사대 역할인데 골 없이 단독 드리블이라면 많이 아쉽다. 흰 백설기 겉만 보면 빨래비누 같아요. 딱 보면 끌리지 않는달까요?
0: 외모 비하는 좀 그렇지 않나요?
1: 아, 좀 비겁하긴 해.
0: 그죠, 뭐 생긴 거 가지고.
1: 어, 그래. 일단 먹어봐야지. 겉에 건포도나 콩 박아둔 백설기 보면 화가 납니다. 극불호.
0: 아, 극불호.
1: 아, 근데 건포도나 콩 박아두면 좀 극불호일 수 있지. 백설기도 찹쌀떡 마냥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

0: 또 아닙니까?
1: 아 그래요? 백설기 어떻게 변형됐어요?
0: 오빠 요새 완전 그냥 막 포도, 딸기 이런 거 다 하던데요?
1: 그냥 위에 올린다고?
0: 아 여기 사이에 블루베리.
1: 아 잼처럼.
0: 어 맞아요.
1: 아.
0: 그래서 막 피자 설기.
1: 아
0: 아 근데 진짜 인기 많아요.
1: 피자 설기?
0: 피자 설기 뭐 블루베리 설기. 저는 요새 꿀 설기가 맛있더라고요.
1: 꿀 설기 맛있겠다.
0: 여기 사이에 흑설탕을 넣는 거예요.
1: 아 그거 이렇게, 맛있겠다.
0: 오 그거 맛있어요.
1: 아 여기 혹시 피자 설기 아시는 분 있어요?
0: 죄송한데 얼기 설기 강퇴하겠습니다.
1: 여기도 다 천재는 아니네요.
0: 설기현은 아는데. 네. 아 여기 다 늙었구나. 아, 지금 아, 아, 여기 늘 크크지. 아,
1: 설기현 재밌는데.
0: 재밌다고.
1: 제 스타일이에요.
0: 제가 오늘 본 코쿤 오라버니의 삐조이기는
1: 아, 예상해보겠다.
0: 예예. 예.
1: 오케이.
0: 인절미이신 것 같습니다.
1: 1위?
0: 네.
1: 2위는?
0: 2위는 찹쌀떡?
1: 2위 백설기.
0: 어 진짜요? 네. 어 그래요? 백설기 그저 그러신 것 같았는데.
1: 근데 찹쌀떡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0: 아 진짜. 네.
1: 근데 예전에 그 으드득은 좋아하는데. 아. 근데 요새 요즘은... 뭔지 아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요.
0: 아 확실히 좀 오리지널 담백한 떡을 맞아, 좋아하시네.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저도 조금 애매한 게 찹쌀떡을 그 과일모찌까지 껴도 되냐 안 되냐.
1: 아 근데 그거는 아 근데 채팅창에 과일 모찌는 너무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네요.
0: 아 그래?
1: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팥떡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과일 모찌는 아무래도 이름도 뭔가 모찌여서
1: 그렇긴 하네. 조금 아 그러네. 찹쌀떡에서 벗어났네요.
0: 어쨌든. 그러네요. 네.
1: 그러면은 우리는 클래식 찹쌀떡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찹쌀떡은
0: 옛날에 우리가 한창 뭐 고3 때나
1: 먹었던
0: 눈 밟는 느낌으로 먹었던. 아 그럼 맛있는데 맛있긴.
1: 아 그러면은 1위는 인절미가 맞고.
0: 아 근데 저는 살짝 1위를 백설기로 밀고 싶다.
1: 왜 이유는 뭐?
0: 인절미는 살짝 뭐랄까 그 가루에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백설기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뜯어서 먹어도 되잖아요.
1: 아 근데
0: 인절미는 뭐, 살짝 이렇게
1: 그 인절미는 근데 이렇게 먹기에 너무 흐른다.
0: 맞죠. 아. 조금 불편하지 않나.
1: 그 정도 고개 숙이는 것도 싫으냐고.
0: 아 무슨 소리세요? 아, 뭔 소리? 잘 숙이는데 왜? 고개는 잘 숙여요. 배까지를 좀 못 숙이는 거지 고개. 아 그것도 그렇고 백설기는 그 꿀설기, 뭐 블루베리 설기 이런 베리에이션이 나쁘지 않다.
1: 아 지금 이제 이 꿀설기를 맛본 자와 맛보지 못한 자의 이 대함이 좀 다른 거네.
0: 인절미는 그냥 딱 아는 맛 그거 하나잖아요. 인절미를 뭐 따르게 변형해서 뭐 위에 올려 먹는 토핑으로만 되지. 그렇죠.
1: 근데 또 토핑 너무 작아요.
0: 아 그렇지. 그것도 그런데 백설기는 그런 좀 변주가 다양하다.
1: 그럼 2위는?
0: 그래서 1위를 백설기, 2위를 인절미 이렇게 가지 않나.
1: 오케이.
0: 찹쌀떡은 제가 모찌를 포함했으면 바로 1등인데.
1: 그러면은
0: 그래도
1: 저는 이 의견에 설득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른 1위와 2위는 삐조 1위 백설기, 2위 인절미가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대진이 짜지는.
0: 저희 월드컵이잖아요. 아,
1: 저는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이면지예요.
1: 이면지.
0: 아, 아. 또 환경을 사랑할 줄 네, 아는. 네. 네.
1: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개의 조별 리그를 거쳐갖고 네 개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0: 네.
1: 4강의 첫 번째 대결을 그럼 또 해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대결은 가래떡이랑 인절미입니다.
0: A조 1위가 가래떡이었고 B조 2위가 인절미였습니다. 와, 이런 말씀드리면 가래떡한테 조금 미안할 수 있는데 가래떡을 잘라서 콩가루 뿌리면 인절미 아닙니까?
1: 응? 잠깐만 다시.
0: 그러니까 인절미가 좀 더 상위 호환 아닌가? 그냥 가래떡 잘라서.
1: 아 근데 가래떡에 콩가루를 찍어 먹기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이거. 골라볼까요? 아니 저는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네네. 제가 고른 걸. 저는 가래떡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0: 왜죠?
1: 인절미는 인절미로밖에 못 즐겨서. 근데 가래떡은 가래떡 네 줄 사면 4인 가족이 다른 방식으로 먹을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0: 어, 그것도 맞네.
1: 심지어 뭐 치킨 먹다 남았으면 양념치킨 소스에 먹어도 돼요.
0: 그것도 맞네.
1: 왜냐면은 치킨 시키면 떡 들어있잖아요.
0: 맞죠. 그것도 별미잖아요. 네,
1: 뭐 기름에 튀겨서 강정으로 만들어도 되고. 근데 인절미는 요 뭐 팥빙수에 올리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
0: 그러네요. 갈떡은 또 여러 가지 음식이 가능하다.
1: 그죠.
0: 그러니까 저는 뭐 떡 별로 안 좋아하니까 떡국을 끓여 먹고.
1: 네.
0: 아, 그럼 떡 안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나? 어쨌든.

0: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1: 그러네요. 그러네. 아니, 저는 식감 때문에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릴 가래떡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라버니 말씀대로 가래떡은 진짜 여러 가지로 그 먹을 수가 있네.
0: 치킨에서 크게 흔들린 느낌이 있어요.
1: 맞아. 치킨에 떡 추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저도 치킨에 떡 추가하거든요.
1: 그 또 튀겨줘야 되거든요.
0: 그쵸? 그리고 항상 치킨을 딱 열었을 때 떡이 같이 들어있으면 아직 못 봤어요. 닭부터 손대는 사람 못 봤어요.
1: 아 맞지 맞지 몇 개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떡튀김 그 양념치킨 말고 후라이드에 같이 주는 떡튀김을 좋아합니다.
0: 어 맞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1: 그거를 또 치킨 소금은 또 다르잖아요.
0: 그 치킨 약간 근데 그거 왜 다르지?
1: 몰라 그 깨소금.
0: 뭔가 그게 그 되게 입에 촥 감기는 소금이던데.
1: 제가 봤을 때 조미료인 것 같아요.
0: 아 MSG. 소금이랑 조미료랑 후추랑 해가지고.
1: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떡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채팅창에 소떡소떡도 된대요. 다 되네.
1: 어 맞네요.
0: 좀 있으면 가래떡으로 건물도 짓겠다. 아 가래떡은 다 되네요.
1: 어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건 가래떡으로 가셔야겠어요.
0: 쉽게 올라갔다 이거는. 네. 가래떡 그러면은 그럼 두 번째 대결이 백설기랑 꿀떡입니다.
1: 아 좀 어렵네요. 이것도 좀 식감이 다르다. 이게 떡이 되게 식감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0: 그죠.
1: 꿀떡은 되게 부드럽고 백설기는... 이렇게 앙 물면 꿀이 팍 튀어나와.
0: 아 그게 좀 세.
1: 그게 진짜 맛있잖아요. 네.
0: 그리고 그것도 좀 세요. 알 수 없는 이 떡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알지 모르는 그 기대 가치 값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근데 오라버니가 꿀설기를 먹어봤어요. 내가 좀 더 얘기를 하는데.
0: 상상은 해봤는데 지금 그 무슨 색으로 들어있어요? 꿀설기.
1: 그 흑설탕이.
0: 꿀색으로.
1: 꿀색을 갈색을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0: 오케이. 맛있긴 하겠다.
1: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위에는 백설 뜯어 먹다가 이렇게 설탕 부분 뜯어 먹고.
0: 조금 얇고.
1: 얇죠.
0: 그러면은
1: 샌드형 느낌으로.
0: 그 빵또아 느낌.
1: 살짝 그런 느낌. 그것보다 작죠. 얇고. 그것도 맛있는데.
0: 그러면은 저는 백설기도 손 들어줄 의향이 생겼어요.
1: 아 진짜로?
0: 네.
1: 저는 백설기 가겠습니다.
0: 백설기.
1: 네. 오케이.
0: 인정. 그러면은 결승전. 자 이제 대망의 순서. 가래떡이랑 백설기 올라왔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좀.
1: 너무 힘든.
0: 뭐가 그게 좀 신기하다.
1: 뭐예요?
0: 결국엔 가장 퓨어한 둘이 올라왔다.
1: 그러네요. 그렇죠?
0: 기교를 부린 다른 친구들보다.
1: 그리고 또 A조 1위, B조 1위가 올라왔어요. 그냥 정통의 강호들이 좀
0: 좀 클래식한 강호들이 올라왔네.
1: 그렇죠.
0: 이거는 여기선 근데 뭐 모든 결승전이 그렇겠지만 좀 취향 차이다.
1: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아예 결승전은 좀 공평하게 이 베리에이션 생각 안 하고 정말 딱 가래떡도 떡볶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0: 그냥 퓨어한
1: 퓨어한 가래떡 그리고 퓨어한 백설기 이렇게만 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0: 이제 개인기를 버리겠다.
1: 그렇죠. 정말 마지막에 순수 체급으로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더더욱 개인 취향 차이 아니에요?
0: 맞아요.
1: 식감이 너무 달라서 두 개가.
0: 그러면 그것도 안 돼? 뭐 설탕 꿀 이 정도도 안 돼? 안 돼. 그냥 진짜 그냥. 그 상태.
1: 근데 두 개 다 갓 나왔을 때 이렇게 먹어.
0: 근데 가래떡이 설탕이랑 꿀을 잃어버리면 사실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건데.
1: 그 정도예요? 네.
0: 그래도 백설기는 뭐 위에 입고는 있잖아요.
1: 그렇죠. 백설기 좀 달지. 그냥
0: 뭐
1: 먹어도.
0: 여름 이불 정도는 덮고 있잖아요. 최종 결정 그러면은 최종 결정은 광고 후에 일주어터가 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에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아 근데 이게 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나갈 거지만 어제 대강 결정했거든요. 대강 결정합니다. 좀 미안하긴 하네요 지영 씨한테.
4: 왜요?
3: 그 진짜 대강하고 이렇게 열심히.
4: 아 이거는 좀 진지하게 결정했구나.
3: 지금 좀 진지한 정도. 약간 스트레스까지 살짝 받는
4: 아,
3: 느낌이
4: 진짜요?
3: 있어요.
4: 아 웃기네. 이렇게까지 공신력을 또.
3: 네네네. 확실히 이거는 스트레스도 좀 받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좀 떨어진
4: 아,
3: 친구들한테.
4: 그 정도는. 네.
3: 그래도 골라주셔야 해요.
4: 네. 네.
3: 떡 월드컵 1위를 일주어터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빠 근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아, 네. 이게 뭐라는 거?
3: 아 저 진짜 사랑하거든요.
4: 자, 떡 월드컵 대망 1위는 바로 백성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웠다고?
3: 아 가래떡.
4: 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순수 오리지널 가래떡 백설기 생각했을 때 백설기 식감이 좀 더 개인적으로
3: 아,
4: 좋다.
3: 진짜 달아요. 안 나오면은 백설기가 이거 분명 뭐 했다 정도로 달아요.
4: 어 진짜요? 네. 아니 좀 더 부드럽잖아요 훨씬.
3: 맞아요 부드럽고.
4: 제가 또 치아가 라미네이트여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게.
3: 그래도 뭐든 잘 씹으시죠?
4: 아 그렇죠. 오라버니 개인적으로 꿀설기 꼭 한번 드셔보세요.
3: 아 그거 꼭 먹어볼게요.
4: 네네네.
3: 아 그러면은 백설기가 승리하였습니다.
4: 오빠 왜 이렇게 우는 거 아니죠?
3: 이제 안 와요. 네.
4: 아, 아 고생하셨어요.
3: 더 좋아하시도록 안 온다 그러면. 아 저는 가래떡이 우승하길 처음부터 바랬거든요.
4: 아 진짜 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3: 네 백설기가 우승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아침 백설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4: 진짜요?
3: 네. 저 이런 뭔가 제가 왜 너무 좋아하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채널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해보기, 뭐 한 달 동안 뭐 해보기. 그래서 이제 또 남자분들 중에는 이제 고재영 씨 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3: 너무 좋아해서. 네, 저도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항상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백설기 하겠습니다.
4: 아, 쉽지 않을걸요. 네.
3: 아,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그리고 음식 관련 주제도 추천받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일주어터 시

0: 지금 즉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주파수 107.7 메가헤르츠에 맞춘다. 실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와 함께한다. 지체 없이 청취하도록. 이상!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취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빨래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옷감이 손상되거나 남은 세제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든지 과한 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갓세븐의 딱주아로 6월 20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자, 지초보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빨래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넣는 거라고 하는데요. 많이 넣으면 빨래가 더 깨끗하게 될 줄 알고 근데 잔여 세제에는 옷감에 손상을 주거나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적당한 양을 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 엄청 때려넣거든요. 뭔가 그 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좀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 적정량 막 이러면서 막 그 눈금에 표시되는 것들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었군. 안 그래도 지금 세탁기를 좀 제가 한 10년 정도 썼어가지고 이번에 뭐 그 쓰리성에서 그 무슨 나눔제 뭐 이런 거 한다길래 실적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본 다음에 그 세탁기가 그 일체형 있더라고. 건조기랑 세탁기랑 같이 돼 있는 거. 아 근데 사실 막 제가 1인 가구인데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이게 진짜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는데 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스케줄을 가야 될 때 그걸 돌리고 나가면 사실 빨래가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와서 건조기를 넣으면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스케줄이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걸 하기엔 거의 세탁기 기다리는 데만 그래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돌리는 게 진짜 제가 뭐 쉬는 날 이럴 때 아니면 못 돌리는데 쉬는 날이 없으면 이게 돌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일체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알아봤는데 가격이 좀 나가가지고 과연 내가 이게 실용적으로 쓸까. 근데 막 사기 전에 너튜브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다고 다 두 번 세 번 사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분명히 초반에 나왔을 때 그거 반응 안 좋았거든요. 건조 잘 안 된다고. 근데 또 지금 3세대 정도 되니까 건조 잘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네, 뭐든지 과한 것보다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형 토크를 하게 됐다.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 성격은 저랬으면 좋겠고 희망사항을 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내 친구가 하는 말. 넌 연애 못하겠다.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김태우의 하이하이였고요. 닉네임 빛이 나는 솔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이상형 이야기를 했다가 넌 연애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눈이 좀 많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고는 웬만하면 친구들이 이럴 때 하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거나 좀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에. 비건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뭐 사실 걔도 똑같아서 걔가 하는 이야기는 막 그렇게까지 막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빛이 나는 솔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의 굿바이, 걸스데이의 달링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8439님이 두바이 빙수를 먹었습니다. 초코시럽까지 뿌려서 먹었는데 앞으로 한 3일 동안은 금식해야 할 것 같은 맛이었어요 해주셨는데 두바이 빙수? 여기 초코시럽까지 뿌렸다고? 아, 너무 안 건강한데? 예. 저도 사실 막 엄청 막 건강을 신경 쓰면서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걸 먹었다고? 혼자? 에이, 혼자 안 드셨겠지. 저 같은 경우는 막 건강하게 먹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좀 단백질 채우려고 막 하니까 진짜 생각보다 먹을 게 진짜 없더라고요. 이거 다 채우면서 먹을 생각하니까 어쨌든 단백질 많은 거 뭐 있지? 그럼 대부분 비슷해. 뭐 밥, 그 막 초밥 덮밥이라고 그러나? 카이생동? 뭐 이런 거에 밥 반 정도 먹고 아니면 뭐 부채살 덮밥인데 현미로 바꾸거나 뭐 포케 먹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끼니에 막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게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먹는 게. 예, 그래서 막 지금 억지로 막 하루에 막 두 끼 세 끼 막 먹고 있는데 힘듭니다. 예. 차라리 그냥 한 끼 먹을 때가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 단백질만 좀 챙겨 먹었는데도 조금 살이 조금 빠지는 느낌도 들고. 예.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 호피폴라의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데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립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나마스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가 수업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일주일 내내 바빠서 숨한 번 크게 못 쉬고 종종 걸음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만들려고요. 마침 6월 21일이 세계 요가의 날이라고 하던데 다들 요가하면서 여유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호흡하고 긴장 풀자님 플리 보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나마스테님이 호흡하고 긴장 풀자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냐 해주셨는데 많죠. 네, 많은데 그래도 그때그때 좀 쉬려고 하고 하면서 예전에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못 쉬면 언제 쉬냐 막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그 짬짬이 뭐 촬영하다 중간에 쉬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옛날에는 막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막

0: 뭐 하고 떠들고 막 이러니까 쉬질 못했는데 지금은 딱 그 시간에 온전히 쉬고 다시 슛 들어가면 좀 그거에 온전히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봐오던 그 약간 선배님들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할 때 신인 막 이럴 때는 촬영하고 쉬는 시간에 저는 막 이제 형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랬는데 형들은 막 뭔가 그 대화를 잘 안 하시려고 하고 혼자 이렇게 대기실 가 계시고 이러면 제가 되게 좀 차갑다? 약간 왜 이야기를 안 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제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들의 체력 배분이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나마스테님이 보내주신 호흡하고 긴장 풀자 플레이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이효리의 이발소 집딸 영케이의 그대로 와줘요 입니다.
1: 이름 뭐예요?
2: 시지.
1: 응? 크게.
2: 제 이름이 시지이고요. 저승아 될 거예요. 제 이름은 한지이고요. 커서 저가 화가가 될 거예요.
3: 제 이름은 방송현이고요.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효리의 이발소집 딸, 영케이의 그대로 와줘요 듣고 오셨고,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냐 해주셨는데, 아, 어디가 있을까? 아, 다 좀 많이 빨리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성대? 성대가 에이징 커브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그 막 한창 노래 잘하던 가수들이 한 30대 중후반 이때 되면은 약간 본인이 원래 내던 그 음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발성학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좀 괜찮아진 건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관리가 안 되던 시즌에는 막 아 그냥 노래하면 되지 막 덜 더 열심히 안 한 거야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 성대도 근육이니까 붙는 부분에만 근육이 붙고 안 붙는 부분에 안 붙어버리면 이게 더 점점 더 그 모양이 변형되면서 나중에 그 소리가 진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막 성대 결절도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이 발성을 엄청 관리를 많이 하시죠. 예, 옛날엔 발성이 막 오 막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성대의 접지랑 이런 접촉 약간 이런 것들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면서 그거 관리를 좀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나마스테님의 플레이리스트 호흡하고 긴장 풀자에 담긴 노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적재의 새벽통화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하려고 알아보다가 요가가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하려다가 못했고 예. 그리고 필라테스는 최근에 하려고 또 알아보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끊어놓고 안 간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돼가니까 가기가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뭐 잘 지내시냐 뭐 이래서 아 잘 지내고 있다 그때 빨리 오세요 이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등록해야 되는데 그때 아니 아직 남아있어요 이래서 아 근데 남아있어도 제가 지금 이 기간이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이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고 또 안 가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하죠. 예. 자 이어서 나마스테님의 플레이리스트 호흡하고 긴장 풀자에서 양유섭의 숨쉬는 것보다 당연한 아, 그리고 아이유의 무릎 그리고 박효신의 숨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서윤도윤 아버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싸움도 많이 생겨나 친구나 가족을 잃기도 하죠.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목에 돈이 들어간 노래를 모아서 풀리 만들어봤는데 다들 돈 때문에 의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서윤도윤 아버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돈, 명예, 사랑 중에 제가 꼽는 최고의 가치는 어떤 거냐 해주셨는데, 돈, 명예, 사랑? 돈, 명예, 사랑?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들하고 이런 우정도 사랑의 일부라면, 그냥 대인관계가 만약에 사랑의 범주라면 저에게는 사랑이 1순위입니다. 왜냐면 좋은 사람들하고 어쨌든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연대하면서 어쨌든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건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없으면 사실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대들이 없으면 그것만큼 좀 빈 껍데기인 삶은 없지 않나 싶어서, 예, 저는 당연히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윤도윤 아버지님이 보내주신 도움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곡은 신해철의 Money, 그리고 딘딘의 Must Be The Money입니다.

0: 가져.
1: 자, 신해철의 머니, 딘딘의 머스피 더 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적 있냐 해주셨는데, 아유, 많죠.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안 빌려주는 편이라 정말 잘 안 하고 연락 와도, 아, 죄송합니다. 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예전에 좀 어릴 때는 그냥 안 받는다 생각하고 줬는데, 이게 맘 편히 줬다고 생각을 해놓고 뭔가 계속 짜증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을 생각으로 줬는데, 안 받을 생각으로 줬는데 뭔가 이 사람이 막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배알이 약간 안 좋은, 그래서 이거 갖고 뭐라 하는 게 내가 좀 잘못된 건가 싶은데, 어느 순간 갑과 을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돈 거래는 안 하는 편입니다. 예. 자, 서현도현 아버지님의 돈 플리에 있는 노래 왁스의 머니, 그리고 세븐틴의 러브 머니 페임, 이렇게 두 곡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벤자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작은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용으로 들였는데 매일 조금씩 커지는 초록잎을 보며 저도 같이 자라는 기분이 들어 좋은데요. 집에 나무 하나 있다고 이젠 길가에 심어진 나무에도 눈길이 가게 됩니다. 유독 짙어진 녹음이 느껴지는 요즘과 어울리는 노래를 초록계절 플리에 담아 보냅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벤자민님이 초록계절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고, 잠시라도 자연을 느끼거나 본 순간이 있냐 해주셨는데, 뭐가 있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막 자연을 보고 내가 막 와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 제가 어떡하냐 뭐 이랬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가 다지 막 크게 그런 거는 없는 느낌입니다. 자, 벤자민 님이 보내주신 초록계절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폴킴의 초록빛, 뎁트의 그린입니다.

자, 폴킴의 초록빛 이어서 뎁트의 그린 듣고 오셨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식재료 키우기도 하는데, 아 저는 사실 이거 생각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요리를 또 많이 하진 못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막 바질, 허브 막 이런 거 키우는데 이거를 이게 많이 들어가는 요리를 또 하지도 않으니까 뭐 이 바질 하더라도 한 번 뭐 한 3주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데 그걸 또 키우긴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막 파테크 막 이러더라고요. 파 키우고 저도 괜찮은데 하다가 또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예.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벤자민님이 보내주신 초록계절 플리에서 윤마치의 초록 그리고 샤이니의 초록비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뮤직하이.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박수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조카 가영이에게. 가영아, 아까 이모에게 짜증내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 생각해보니 이모가 아직도 널 어린아이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네가 3살 때 동생이 아파 입원하면서 내가 널 돌본 적이 있었지.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힘들어하던 나에게 너는 큰 위로였단다. 그래서인지 내가 널 아직도 기저귀 차던 아기로 기억하고 있나봐. 하지만 오늘 보니 너도 많이 컸더라. 말은 안 해도 네가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사춘기를 지나느라 너도 마음이 힘들겠지. 앞으로는 가영이를 어린아이로만 보지 않고 커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할게. 바르게 잘 자라줘. 가영아 사랑해.

같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가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박수경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김범수의 지나간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박수경님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고 니꼴로 많이 컸냐고 여쭤보셨는데 많이 컸습니다. 최근에 또 자우 누나 생일이었어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계속 이렇게 저랑 놀고 했는데 진짜 바쁘다 보니까 진짜 자주 못 보는데 그래도 언제 만나도 좀 괜찮다가 그 최근에 그 주머니 괴물이죠 포켓 그거 카드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났다가 뭐 배트맨 사달라고 막 이러다가 뭐 갖고 싶은데 그러다 이제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막 카드 사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카드 그거를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보다가 총집합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막 12만 원?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이랬더니 싸죠 이러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얘는 그 물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뭐 너튜브 작은 누나를 이렇게 찍으면서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럼 뭐 얘한테 가야지 약간 이러고 있다가 이게 나 아니면 누가 사줄까 약간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줬는데 다음날 자훈 누나한테 혼났죠. 자훈 누나한테 말 안 하고 사줬는데 정신 나갔냐고 이걸 이렇게 사주면 애가 뭐가 되냐고 막 지금 눈 뒤집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러면은 앞으로 어떡하냐고 막 한두 개 사면 얘가 성에 차겠냐 막 이래서 어떡해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짱이 됐죠. 니꼴로한테 니꼴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제가 되었죠. 삼촌 보고 싶다. 삼촌 제일 좋아. 이게 또 되지 않았나. 야 근데 사실 내 애도 아닌데 조칸데 막 얘가 이렇게 사달라 그러면 안 돼 이러다가 사줘 막 삼촌 막 이러면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야 뭘 못 해줄까 얘를 위해서 약간 이런. 자 누군가에게 차마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는 준이의 Heaven Can Wait 그리고 EXID의 낮보다는 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7744님이 수원에서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예선 탈락했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본선 진출할게요. 화이팅 해주세요.

응원해 주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마 따님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아담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달콤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0: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날씨가 더워지니 잘 때 에어컨을 틀고 잡니다. 근데 에어컨을 틀면 얼굴로 찬바람이 와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의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신유딤님이 신청해 주신 라우브의 Still the Show, 엘리먼트에 나오는 OST이죠. 들려드렸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뭐 하셨나요? 저는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바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더위를 엄청 타서 땀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땀 흘리다가 에어컨 쐬다가 냉방병 걸렸다가 여름이란 저한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계절입니다. 저 같은 분들 마냥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을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곡들 읽어보기 앞서서 제가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가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기 전에 홍보 아닌 홍보를 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료이자 동생인 팀 멜로망스에 노래하는 김민석 님이 최근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세 곡 전부 제가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랑 겸 홍보 겸 말씀드려보았고요. 노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김민석님 앨범 제목이 여름집입니다. 여름집, 무슨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집이고, 이게 상편이에요. 상하, 이렇게 상편이라서 세 곡이 나왔고, 이제 여름, 특히 여름밤에 듣기 너무 좋은 노래들을 같이 작업했으니까 한번 들려드려보고 싶어서 음악을 마침 두 곡 가져와 봤습니다. 한 곡은 굿바이, 그리고 가로 열고 사요나라 라고 써있는 곡이고요. 다른 한 곡은 은하수라는 곡입니다.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릴 텐데, 곡 설명을 물론 가수 김민성님께서 많이 하고 댕기시지만 저는 청취자분들께 그냥 따로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굿바이라는 노래는 말 그대로 작별 인사입니다. 안녕,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작별 인사 같은 노래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작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작별이 사람을 어른으로 만들고, 그런 완전한 작별이 한 번도 없다면 계속 어린아이처럼 철부지로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너무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만화에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 친구 두 명에서 막 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사 가거나 한 명이 유학 가거나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쓴 곡입니다. 그리고 은하수라는 곡은 이렇게 공연장에서, 공연장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 핸드폰 후레쉬 켜가지고 관중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별이 쏟아지는 것 같고 은하수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가수와 관중 모두가 하나의 은하수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담아본 노래입니다. 알고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 김민성님 새로 앨범 발매하신 거 축하하며 두 곡 굿바이와 은하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님이 부른 굿바이, 사요나라, 그리고 은하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홍보 같은 선곡은 잠시 미뤄두고, 자, 신청곡 사연,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온 사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79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강에서 놀아요, 딕펑스 신청합니다. 이번 주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한강 가서 놀 거예요. 그 생각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한강을 원래 잘 안 갔거든요. 한강이랑 정말 가까운 곳에 살아도 잘 안 갔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운 지 한 4년 차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한강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한강 진짜 좋다. 제가 갈 때마다 이 말이에요. 야, 한강 진짜 좋다. 한강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면서 한강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어디 한강 공원에 가도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분들이랑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들으면서 한강 가서 놀면 정말 기분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들려드리고, 제가 한강에서 참 이렇게 놀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몇 개 생각이 나서 같이 들려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중 한 곡은 브레드 앤 버터라는 팀의 썸머 블루라는 노래고요. 제목부터 뭔가 여름 놀이와 잘 어울리죠.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가져와봤고, 다음 노래도 좀 오래된 노래입니다. The Blue Nile, 여기도 블루가 들어가네요. The Blue Nile이라는 뮤지션의 Downtown Light라는 곡입니다. 들으면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낭만과 감정이 쏟아지는 노래니까 딕펑스의 음악과 함께 같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에어컨 이슈로 인해서 목이 굉장히 부어있어서 발음이 지금도 발음이 좀 이상하죠?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들은 노래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그리고 브레드앤버터의 서머블루, 더 블루나일의 다운타운 라이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김상미님 사연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 들어요. 왠지 내일 히루가 기대되네요 라고 오타까지 내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듣다가 안 주무셨으면은 내일 하루 아주 푹 주무실 수 있겠네요. 내일 주말 하루 푹 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지선님 보내주셨어요. 웨딩 촬영 있어요. 일찍 자야 화장이 잘 받을 텐데 너무 떨려져 잠이 안 와요. 어제는 전세 계약하고 점점 이제 조금씩 결혼한다는 실감이 납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사님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결혼한다는 실감이 날까요? 웨딩 촬영 일찍 자야지 화장이 잘 받을 텐데 고민하니까 실감이 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가수분들 주변에 많고 저도 가끔 이제 일정이 있으면 메이크업을 받을 일이 있거든요. 헤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노출이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제 이제 음악이랑 이쪽 계통에서 일하지 않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죽을 때까지 남자애들은 특히 그 메이크업 헤매를 받아볼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자야 화장이 당연히 잘 받겠지만 늦게 자서 잠 많이 못 자도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화장 잘 먹여주더라고요. 웨딩 촬영 잘 마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장수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블루 크리스마스 김유나 신청해요.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꺾이니까 여름에 관련된 말을 사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예쁘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장순진님 위해서 그리고 기분 좋은 여름 시즌을 위해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생각보다 있어요. 되게 엄청 흔하지 않은 제목은 아니라서 또 국내에 발매된 음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다른 블루 크리스마스를 들려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람회입니다. 전람회 2집인가요?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그 곡이 들어있는데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유명한 캐롤을 이렇게 변주하면서 시작되는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제목인 블루 크리스마스 두 곡을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가 부른 블루 크리스마스 그리고 전람회 블루 크리스마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런 여름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여름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50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신랑 택배 일을 돕고 있어요. 아이 학교 보내고 나가서 돕고 와서 아이 픽업하고 집안일 하면 나중에 멍해지는 거 있죠? 밤에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생겨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5010님의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하루 종일 제가 정말 바쁠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멍해지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안 해도 멍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집안일 좀 하고 뭔가 해야 될거 하고 뚝뚝뚝뚝뚝 하면은 그 약간 저 빼고 사람들 다 자는 진짜 나만 있는 시간이 딱 생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우면 어떻게 무슨 짓을 하냐면 계속 그 시계 보면서 초를 세요. 1, 2, 3 이렇게. 우리 프랭크 동작 같은 거 하면 시간 엄청 안 간다 그러잖아요. 시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거니까 그렇게라도 시간이 안 가는 걸 보고 싶은 건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저녁 시간 가는 걸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왜 그러냐면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바쁜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그러고 싶었나 봐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가 5010님께서 신랑분 택배일도 도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끝에는 좋은 휴식과 미래가 있으리라고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34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결혼 15년차 정현 아빠예요. 차분한 목소리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신청곡 하나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 세우고 문자하네요. 봉숙이 장미여관. 봉숙이가 이제 노래 제목입니다. 장미여관의 봉숙이라는 곡이고요. 결혼 15년차 정현 아빠라고 해주셨는데 자제분 성함이 이제 정현인가 봐요. 이 시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갈 정도면 주말인데 주말에도 이렇게 뭔가 운전하는 일을 하시나 아니면 뭐 경조사가 있으셨나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 이거 신청곡 하나 보내시려고 차를 세워두셨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주신 장미여관의 봉숙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이 노래와 같이 틀고 싶은 노래 몇 곡을 더 들려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목이 비슷해서 생각난 곡이 있어서 갖고 와보았습니다. 다음 곡은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화라는 노래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노래긴 합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위트있게 뒤튼 밴드 이름의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듣고 싶어서 선곡해본 검정치마의 날씨라는 곡까지 세 곡 들려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이거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1부 마지막 곡 앞서서 정미여관의 봉숙이, 불나방스타 소세지클럽의 석봉아, 그리고 검정치마의 날씨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1부부터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로 날라온 사연들 읽어보고 신청곡 듣는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7분 DJ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계정이 나오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냉방병 에어컨 이슈로 지금 목 안쪽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새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들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이지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2시에 하루 마감을 하는 남편의 뒷정리를 도와주러 집을 나섰어요. 졸려서 가지 말까 고민하다 나왔네요. 평일엔 바빠 못 도와주지만 주말엔 인심이 후회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평일엔 바빠 못 도와준다는 말은 맞벌이를 하신다는 건데, 그래도 주말인데도 쉬실 수 있는데도 남편 뒷정리 도와주러 집 나오셨다니까 대단합니다. 저였으면 졸려서 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이지영님 사연이었고요. 자,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류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름님, 혹시 세계 미인 2위였던 소피 마루소 주연의 라붐 보셨나요? 옛날 영화인데 이번 주에 아주 오랜만에 봤는데 영화 OST도 좋고 배우들 명연기며 의상, 분위기 등 전혀 촌스럽지 않고 재밌었어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영화 OST 리얼리티는 유명해서 라디오에서 종종 들었는데 저는 쿡 다 북스의 Your Eyes가 더 좋아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라붐을 두 편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와 유명한 장면들만 알고 있어요. 진영님 사연을 보니까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게 워낙 OST, 그러니까 유명한 넘버 말고도 OST 자체가 유명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세계 미인 2위가 소피 마루소였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막 다 뭐 어디서 뽑은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6위 누구, 뭐 황칠칠, 뭐 4위 뭐 제임스 누구,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리서치하는 단체 자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아무도 의심하거나 의아해하지 않을 정도로 미인이라는 뜻인 거겠죠. 아무튼 진영님께서 신청해주신 쿡다북스의 Your Eyes, 라붐 OST와 함께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가장 유명한 노래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리차드 샌더슨이 부른 리얼리티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으며 라붐을 떠올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쿡다북스의 Your Eyes 그리고 리처드 샌더슨의 Reality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박준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주 여행 가는 짐을 싸는 중입니다. 라디오 들으니 외롭지 않네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주 여행이면 꽤 긴 여행이죠. 출장이 아니라 여행을 가는 마음이라 그런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들려달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다른 노래랑 마찬가지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는 일본의 전설적인 밴드 라르캉쉘이라는 밴드의 드라이버스 하이라는 곡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게 그 되게 유명한 만화 OST로 유명했었는데 지금도 그 만화가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노래를 중학교 때 중학교 축제에서 그 밴드를 꾸려서 연주한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시원하게 말아먹었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난 여행, 그리고 라르 강시엔의 드라이버스 사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해본 적 있거든요. 가사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인간의 그 기억력은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의 총명한 기억력은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8339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잠들려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목소리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목이 부어가지고 발음이 이래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사연은 최현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커피를 끊던가 해야지 점점점 유유 잠이 안 와요 우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오면 꼭 트는 노래, 국룰 노래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틀진 않겠습니다. 약간 카페인에 약하신가 봐요. 저는 그래도 잠 못 잘 정도로 약하진 않은데 예전에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과음이 아니라 과커. 과커하고 한번 되게 늦게까지 잠 못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꽤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잠이 안 옴, 흡사, 불면증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52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꿈을 잃고 방황 중이에요. 오랜 기간 준비하던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뭘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좀 옛날 곡인데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넥스트의 힘을 내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준비 안 하고 짧은 시간 준비한 시험에만 떨어져도 저는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인간이 같은 일을 11년 정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처음부터 하는 새로운 일을 또 해서 11년 동안 하면 또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한 생에 성인부터 시작해보면 한 100살 좀 안 되게 산다고 했을 때

5가지, 6가지 정도의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된다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충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꿈을 잃고 방황 중이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과 체력,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오둘팔둘님도 당연하게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굳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넥스트 힘을 내 신청해주신 곡 들려드리려고 하고 또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김광석님이 부른 일어나까지 채찍질까지 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0: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1: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넥스트의 힘을 내 그리고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최승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잠 안 자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데 어제 오늘 손님이 적네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편하게 생각하려고요.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오늘 이렇게 사람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가거나 높은 데 가면 아파트 단지가 쫙 보이는 그런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보면은 아파트 불이 되게 많이 켜져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다 뭐 할까? 나도 안 자고 있긴 하지만 새삼 신기하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사는 것도 신기한데 이 시간에 안 자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도 다 목마르고 입이 심심하면은 승진님이 일하시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가실 거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시청해주신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승진님 위해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듣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네요. 좋다라는 말로 노래를 쓸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안 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김정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전 6시까지 샌드위치 90개 예약이 들어와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 시작입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단체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짜 힘들어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업장의 주인이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바생이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내시는 걸 보니까 김정현님의 샌드위치 업장인 것 같네요. 오전 6시까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어디 회사에서 운동회라도 하려나요? 아무튼 김정현님 가게가 샌드위치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님 딱히 신청곡을

선정해 주시진 않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 그냥 이렇게 일하시면서 들을 만한 좋은 노래 골라봤습니다. 잔잔한 노래들인데 첫 번째 곡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스푸키라는 좀 오래된 노래고, 두 번째 곡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라는 곡이고요. 또 한 곡 더 짧은 곡들이라서 여러 개 들려드리면, 세 번째 곡은 레슬리 고어라는 가수의 You Don't Own Me라는 곡입니다. 되게 다른 분위기의 조금 올드팝이니까 재밌게 들으면서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세 곡 듣고 올게요.

0: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스포키, 그리고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그리고 레슬리 고어의 You Don't Own Me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읽어드린 사연이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네요. 자, 0616님의 사연이에요. 6월 16일 생이신가 보네요. 자, 힝,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 2시간 순삭. 이번 주 선곡도 매우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 이야기들로 만나요 라고 저 대신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는 0616, 6월 16일에 태어난 사연자 분이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 이제 저는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고요. 역시나 저에게 선곡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선곡에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무리 인사를 먼저 드리면 지금까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네프트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였습니다. 오늘 시시콜콜 떠든 얘기들이나 들려드린 노래들 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애프터클럽에게 전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애프터클럽 SNS 문자, 고릴라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다음 주 방송 때 모두 긁어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제가 고른 곡은요, 장기의 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지금은 자주 가지 않지만 예전에 되게 자주 가던 술집에서 가게 문 닫을 때 사장님이 꼭 트셨던 노래입니다. 그걸 왜 트셨냐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노래를 딱 트는 순간 집에 가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 다 집에 가라고 눈치 주면서 사장님이 이 노래를 트셨던 생각이 나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뭔가 되게 시니컬한 그리고 어른의 말투에서 그 가사 내용은 엄청 철부지 소년 같은 것이 끼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듣고, 저는 노래 듣고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가끔 눈물도 흘렸던 곡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하루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유리님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가.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0: 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1: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길 안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볼게요. 8265님, 남동생이랑 같이 서울 다녀왔는데요. 얘가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선풍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냐고 잔소리하다가 그냥 제가 선풍기 하나 주문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누나의 플렉스 아닐까요? 찡기는 남동생들한테 최근에 뭐 사준 거 있어요? 선풍기 없다고 하면 그거 하나씩 사주는 건 어때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여름마다 생색 낼 수도 있어서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풍기요? 근데 바로 5월 말 정도에 6월 초였나? 그 다 같이 아울렛을 갔다가 신발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뭐 동생들 둘 거에 그때 제스코트 샀나 해갖고 아무튼 신발을 여러 켤레 제가 다 하나씩 사줬어요. 걔네가 저 선풍기 사줘야 돼, 사주면. 걔네 나한테 너무 받아가기만 해. 죄송합니다. 너무 못난 모습을 너무 진심을 담았네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캣 스티븐슨의 Father and Son, 존박의 굿데이까지 듣고 올게요.

캣 스티븐슨의 Father and Son, 존박의 Good Day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290님, 주말에 일찍 일어났더니 창밖에서 새들이 짹짹거리고 있네요. 새소리 들으며 그동안 못 보던 책을 읽고 싶지만 어제 일찍 자느라 못 깬 빨래들이 저를 쳐다보길래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깨고 있습니다. 후다닥 깨고 여유를 만끽하면서 책 조금이라도 읽어볼까 봐요. 찡기는 최근에 책 읽은 거 있나요? 주로 언제 읽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거의 못 보는데 주말에 토요일 날 뭐 한 시간 한 시간 반? 일요일 한 시간 한 시간 반? 그렇게 짬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그 단편 문학 수상집이 매년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 이번 거 사서 보고 있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는 다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편식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김혜인님, 오늘 결혼식이라서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펌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보기도 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보기도 합니다.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결혼 그대로 즐기고 싶네요. 결혼식 사회 많이 본 찡디가 신부에게 조언 하나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결혼하시는 거예요? 혜인님 우선 뭐 본인 결혼일 수도 있고 뭐 친한 사람 결혼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신부에게 이게 눈물이 많은 분이시라면은 그 인사를 할 때 너무 어머님 아버님 눈을 오래 마주치면은 울 확률이 늘어난다. 요거는 제가 확실히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사실 그때 흘리는 눈물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결혼식에서 너무 행복한 날이고 축하받는 날이고 뜻깊은 날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울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눈은 우리 그냥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한번 지그시 마주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수정님이 신청한 퀸의 We Are The Champions, U2의 With or Without You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841님, 요즘 머리카락이랑 권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머리가 내려가 있으면 눈이 자꾸 찔려서 짜증나고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자니 깻잎머리처럼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 또 싫어요. 완전 권태기 제대로 해요. 찡기는 요즘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없나요? 이게 항상 딜레마가 앞머리를 덮어 말어 이건데, 지금은 항상 안 덮고 있었는데 갑자기 덮으면은 또 후회를 하고, 아, 그래도 좀 인상이 좀 시원해 보이는 게 난데, 그리고 날도 더운데,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더라고요. 특히 헤어스타일은.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저는 말리고 싶네요. 정은아님,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서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펀펀 듣고 있네요. 아침에 듣는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좋습니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들려주세요. 저 일어나자마자 뭐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차분한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와 사연 듣는 게 뭔가 하루를 잔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연아님이 신청한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오소영의 어디로 가나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오소영의 어디로 가나요 듣고 왔습니다. 4723님, 저는 마음이 힘들 땐 숲을 걸어요. 숲을 걸으면 나무들이 제 마음을 토닥여 주는 것 같고 깊고 맑은 숨을 쉴 수 있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에서 멀어도 숲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찡디는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푸세요? 찡디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있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숲을 찾아가 걷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진짜 그냥 초록색의 숲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돌이켜보면 제가 좀 지쳤을 때인 것 같아요. 좀 한번 피톤치드 싹 맡으면서 한번 숲 한번 걸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스트레스는 그냥 땀 빼고 나서 배달 음식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과 몸에 안 좋은 거를 하면서 약간 상쇄시키는 것 같아요. 8234님, 아침 등산 가면서 문자 보냅니다. 조금만 늦게 나와도 더워서 새벽 5시에 빠르게 나왔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신청곡은 제 최애 밴드 버즈의 퍼스트입니다. 이분은 벌써 지금 숲으로 향하고 계시네요. 네. 또 약간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이 시간대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등산 잘하고 오세요. 버즈의 퍼스트, 흰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쏟아지는, 이렇게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버즈 퍼스트 힌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쏟아지는 듣고 오셨습니다. 최희승님, 징디, 저희 중1 여조카가 시에서는 청소년 예술제에서 1등을 했네요. 정말 후회 없이 인생 2회차를 살아가는 조카가 너무 기특합니다. 노래는 윤미래 Always 신청해요. 이야, 너무 기분 좋겠는데요, 진짜? 예술제에서 청소년 예술제 1등이요? 이게 본인만의 또 감성도 있고 그걸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타고난 친구인가 봐요,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윤미래의 Always 그리고 심상민님이 신청한 미라클라스의 You Raise Me Up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그룹 추억의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9749님이 신청한 아일릿의 It's Me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해선 어제에 이어서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그룹을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

0: 채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레노,
6: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레노.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최근에 재결합을 한 그룹들이 좀 있었던 것 같죠? IOI 분들도 갑자기로 다시 활동을 했고 씨야, 시크릿, 주얼리 등등 다시 뭉친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룹들은 언젠가 다시 뭉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아, 저는 이분들이 뭐 해체는 안 한 것 같은데 좀 활동이 좀 뜸한데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타분들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 노래하면은 제가 한창 피가 끓던 시절에는 시스타분들 노래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좀 갑자기 떠오르네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명곡은 명곡 그대로 남듯이 추억 속 그룹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그룹과 노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호요호님, 저는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난생 처음 본 영화가 키드캅이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서 춤을 추는 잼을 보면서 멋있다라는 느낌을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 여성 멤버였던 윤현숙 씨를 참 좋아했네요. 이번 기회에 추억도 떠올리며 신나게 듣고 싶습니다.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키드캅. 사실 둘 다 제 못 들어보고 못 본 것 같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보겠습니다. 0304님, 원더걸스의 So Hot 선곡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원더걸스가 최고였거든요. 2집 타이틀곡으로 발매된 이 노래, 무대 위로 멤버들이 호피 무늬 옷을 입고 나오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핫하더라고요. 그때 원더걸스 따라잡겠다고 애들하고 같이 안무 연습해서 장기자랑 나갔던 기억도 납니다. 원더걸스는 다시 모여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대로 중학교 동창들 한번 모여야겠네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진짜 이때는 장기자랑은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원더걸스였던 것 같아요. 호요호, 0304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원더걸스의 소핫 두 곡 들어볼게요.

멈추지 않는다 원더걸스의 소화 듣고 왔습니다. 아, 잼의 나 멈추지 않는다 많이 들어봤던 노래였네요. 이어서 나는 SBS님. 저는 SES의 너를 사랑해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요정이죠. 왕방울 머리끈 따라서서 머리 칠끈 묶고 요정님들 따라서 살랑살랑 춤췄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SES 멤버들이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나왔는데 그게 참 잘 어울렸어요. 순백의 천사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언제 한번 다시 모이는 요정들의 무대를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방구석에서 따라서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양대 산맥이었죠. 그 당시 SES와 핑크 이렇게 갈려서 막 누가 더 멋지니 많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0630님, 서태지의 휴먼 드림 선곡합니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약 20년 전에 거의 3년 정도는 매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 꿈이 서태지 콘서트 가보는 거였는데 학생 때는 못 가고 취직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5주년 콘서트 때는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유모차 끌고 스탠딩석에 갔는데요. 다들 저처럼 애들 데리고 공연 보러 왔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올드한 느낌 하나도 없는 서태지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야,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너무 좋았겠다. 다들 애들 데리고 갈 정도까지. 야. 나는 SBS 063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SES의 너를 사랑해, 서태지의 휴먼 드림 들어보겠습니다.

SES의 너를 사랑해, 서태지의 휴먼 드림 듣고 왔습니다. 찡찡이다님, 주제를 듣고 생각한 노래는 자자의 버스 안에서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펀펀투데이 공개 방송에서 찡디랑 변사님이랑 승희 언니랑 건이가 이 노래에 맞춰서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너무 강렬해서 이젠 이 노래만 들으면 펀펀 식구들의 무대가 더 먼저 떠오릅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고 즐거워지는 노래.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듣고 자자의 추억도 펀펀의 추억도 떠올리고 싶네요. 맞아요. 이때 이거 한다고 이 노래는 얼마나 다 듣지도 않았어요. 난 내 파트만 확실하게 안 까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들으면 사실 그때 공개방송 한 때가 다 떠올라요. 네. 우리 찡찡이다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펀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2부 끝곡으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3부 사랑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2: 아, 카페 24.
1: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3: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날씨가 따뜻하다, 날씨가 따뜻하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따뜻하다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지만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뜻하다와 따뜻하다는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감정, 태도, 분위기가 정답고 포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다만 따뜻하다는 따뜻하다보다 여린 느낌을 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따뜻하다, 나는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둘 다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더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고 싶을 땐 따뜻하다를 쓰면 좋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 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의 공식. 박이진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열쇠다. 단단하게 닫혀있는 자물쇠를 한순간에 열어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던 내 마음과 감정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학교에서 CC로 만나서 연애하고 있는데 2주년 선물로 여자친구에게 손편지랑 케이크만 줘도 괜찮을지 고민이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을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최우영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1주년 선물로 편지랑 케이크만 주었다가 차였습니다. 무조건 선물 사세요. 차이고 싶으면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이 관계 유지하고 싶다. 그럼 저도 우영님이랑 똑같은 의견이에요. 뭐라도 하나 준비하셔야죠. 8103님, 평소 같았으면 저도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했겠지만

여자친구가 본인 입으로 반짝이는 선물이 좋다고 했다고 하니 준비하셔야겠네요. 돈이 없으시다면 엄마나 누나한테 안 쓰는 액세서리 있는지 물어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랑 누나가 안 쓰는 거를 갖다 주는 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나? 한번 좀 바짝 준비해 보세요, 진짜. 네. 신정현님, 2주년이잖아요. 좀 특별하게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알바를 하든 돈을 빌리든 어떻게든 반짝이 선물 준비해보세요. 시계를 받을 거니까 그거랑 퉁치면 되죠. 기브앤테이크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친구 사이여도 비슷할 것 같은데 더 나아가 2주년 우리 여자친구 연인의 기념일인 건데 선물 받을 걸 아는데 그냥 넘어간다? 저는 이거는 제 성격상 안 되거든요. 진짜 뭐라도 좀 준비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 공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님이에요. 저에게는 15년 지기 남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얘랑은 뭘 해도 신경이 하나도 쓰이지 않던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요. 얼마 전 제가 심하게 아파서 남사친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죽이랑 약 챙겨주고 전화로 몸 상태도 확인하면서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다가 너무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이상하고 남사친을 제대로 못 보겠어서 지금 연락도 최대한 피하고 만나자는 것도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는데요. 계속 보던 남사친이랑 못 만나니까 자꾸 보고 싶기도 하고 힘듭니다. 1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혼란스럽네요. 지금 제 마음을 잘 정해야 남사친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남사친에게 설렜던 이 마음을 살짝 말해봐야 하는 걸까요? 전 설렜던 마음 표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친구로서의 호감과 이성으로서의 호감 느끼는 게 분명히 다른데 내 마음을 숨기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남사친도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기진 않았을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애매한 스탠스가 이 관계를 친구보다 못한 사이로 만든다.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표현해 보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불도저님. 저는 사랑에 빠지면 연애 초반에 엄청 잘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라면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달려가고요. 만날 때마다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선물도 종종 해줍니다. 이런 행동이 쭉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 점점 지쳐버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연애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친구들은 한순간에 변하는 제 모습이 너무 서운하다고 이별을 말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연애를 할 때 불같이하지 말고 따뜻하게 오래 길게 하는 스타일로 바꿔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정적이고 지치지 않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초반에 올인하는 성향을 자제해야 하는 걸까요? 찡디가 저라면 어떻게 조절할 것 같아요? 저는 긴 연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력도 요거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뒤에 지친 나를 다독여서라도 물론 처음에 뜨거움을 1년, 2년, 3년 그렇게까지 뜨거운 거는 상대도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온도차가 너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노력을 하는 거 저는 이거는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줄이기보다는 표현을 줄이기보다는 이게 확 줄어드는 거를 한번 꾹 참고 이어가 보시죠. 네,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한순간에 이러면은. 사연 보내주신 친구 불도저님께

분들께 사랑 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펌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도착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산타 여친님. 연애한 지 이제 4년 넘은 커플입니다. 저희는 둘 다 내향형 인간이라서 집돌이 집순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면 데이트도 집에서 하고 밖을 잘 안 나갔는데요. 이번 봄부터 갑자기 여자친구가 변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등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등산에 푹 빠졌다면서 등산 동호회까지 가입하더라고요.

저 지금 약 3개월째 여자친구를 산에게 빼앗겼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산을 타고 있는 제 여친, 저랑은 한 달에 한 번 겨우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찡디가 저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밀린 듯한 느낌이 들면 서운하기 마련이죠. 근데 내가 이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 내 성향을 바꿀 정도로 좋아한다, 그러면 나랑도 산을 가자,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 관계를 지속해도 될 것 같고요. 산을 탈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밖으로 나갈 생각은 없다, 그냥 여자친구에게만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면 저는 이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끝에 다다른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 한번 같이 타보세요. 진짜 여자친구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과해요님. 찡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처음엔 밥도 사주시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좋았는데요. 요즘 만날 때마다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들은 양식 말고 된장찌개를 좋아해. 여기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 가보렴. 둘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알려주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인데요. 남자친구랑 조금 다퉜을 때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애가 조금 어린애 같지? 찡순이가 좀 달래줘.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면서 그냥 이해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고 우리 연애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계속 만나보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네요. 뭐 했어? 했을 때 양식 먹었어? 그러니까 메뉴 추천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싸운 걸 알고 달래줘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글쎄 이건 너무 간 거 아닌가? 엄마 싸웠어. 글쎄요, 이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랑은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부모와는 사이가 좋은 것과 어느 정도 독립을 한 것과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별을 고민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산타 여친 과혜연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닉네임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버나드박의 솔직히 말해서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정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오늘 또 일찍 문을 열었는데 이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도 일요일 오늘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아주 뿌듯하게 마지막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 없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재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휴일에 눈치 없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해먹자. 쉬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김밥이나 해먹을까?

주부들이 은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해요. 요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쉬운 말들인 거죠. 잔치국수 해먹으려면요, 일단 육수부터 만들어야 되고 호박에 당근에 양파에 다 썰어서 준비한 다음에 양념장도 만들어야 되고 계란물 부어주고요. 와, 그 유부도 좀 넣어줘야 그럴듯하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김밥은 야 이거는 진짜 말하면 뭐해요, 그죠? 각종 재료마다 일일이 다 그 데치고 볶아서 다 따로 준비해야 되고 밥도 또 적절히 밑간 해준 다음에 소금 간하고 참기름 뿌리고 정성껏 말아야 되지. 와,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음식들이잖아요.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해먹을까? 이건 노노노. 정성 가득 담긴 잔치국수 내가 해줄까?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까? 이것도 괜찮겠죠? 김영철의 파워FM. 저 둘을 다 해본 전 김영철입니다.

0: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으로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손 빠른 사람들은 뭐 뚝딱뚝딱 다 금방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죠. 앵간한 건 다 손이 많이 갑니다. 뭐 내가 요리 안 한다고 간단하게 잡채 뭘까? 간단하게나 말을 빼야 될 것 같아. 진짜 간단하게나 말은 금지. 예, 그죠? 진짜 간단하게를 가장 어울리게 잘 썼던 분이 저는 진짜 이거는 우리 이모 영자 선배님. 이 언니야 영철아 오늘 누나 왼손만 쓴 거요. 집에 초대받았을 때 와 진짜 와 나 그건 잊혀지잖아요. 진짜 영자 누나 그래 거의 숙이랑 우리 한 세네 명 있을 때였는데 한 거의 한 10인분을 이렇게 하는데 막 누나 섭하게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왼손만 쓴 건데 니네들 양손 다 쓰면 그때는 진짜 그때는 내가 삐진다 다 안 먹고 가면 와. 근데 누나 진짜 음식도 잘하시고 진짜 뚝딱뚝딱 하시고 또 그걸 좋아하시고 자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말 조심하시고요. 자 일요일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바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깨돌이쇼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 있습니다. 철바임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깨 상품은요. 철가루들 달달한 거 먹고 당 충전하라고 땡땡땡 세트 자 세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모셔야 되는데요. 먼저 여보수현나야 수수수수퍼수야 임수현 작가님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김혜연 아니다 이혜연 맞다 이혜연 작가님과 중요한 세 글자보다 소개에 너무 힘을 많이 실어가지고 우린 주객 전도되는 코너들이 너무 많아요. 자, 세 글자 뭐 각자 파트대로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디. 오, 중간에 발음이 좀 셌습니다. 땡, 땡, 땡인데 다시 한번 더 길게 하나, 둘, 셋, 디. 자리를 바꿔 볼까요? 제가 수현 자리, 수현은 혜연, 혜연은 영철 자리. 하나, 둘, 셋, 디. 저. 어 발음이 조금 여러분 들리죠? 마지막 길게 하나 둘 셋 정답 아시겠나요? 샵 1077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권리하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쏠 거니까 정답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3, 4분은 아직도 뉴 코너 새로운 코너죠. 나진고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를 줄여서 나진고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오늘도 깨알 수다 케미 나눠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0: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요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코너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유를 찾아보면 징크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저의 친구죠. 7사 친구 서장훈은 이제 현역 시절 경기에서 치면 그날 입은 유니폼을 버렸대요. 그치? 이 옷을 입고 뭔가 어떤 그 징크스 이런 기운들이 있나 봐요. 저는 미역을 그렇게 좋아하고 미역국을 좋아하지만 약간 그 좀 있죠 여러분, 중요한 시험 같은 거 미역국도 있지만, 근데 요새는 시험 볼 날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작년에 제가 막 일본에 시험 볼 때 약간 손톱 깎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큰일 있거나 그럴 때는 미리 좀 깎아두기도 하는데, 진짜 찝찝할 때는 아, 나 손톱 깎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만은 안 돼, 나의 징스.

8878님이 얼마 전 친구들과 야구를 보러 갔는데요. 젠순황님이 시구도 하셔서 왠지 기운이 좋았었는데 결국 졌네요. 아, 왜 꼭 제가 보는 경기는 늘 지는 걸까요? 저도 승리 요정하고 싶은데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져요. 오죽하면 친구가 이제 저랑 야구를 안 간대요. 저도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구요. 노래는 끝내 이 길이라 양희은의 상록수 신청합니다. 아 이거 노래는 기분이 좀 좋다. 뭔가 끝내 이겨내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 진짜 좀 약간 징크스 아닌가. 이거 좀 깨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좀 깨주고 싶다 그죠. 어떻게 매번 경기를 다 보러 간 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아 어떻게 딱 갔을 때 그렇게 됐을까. 아 저는 예전에 야구 두산 시구 한번 갔었는데 제가 그

네, 역전승을 해서 이겼거든요. 네, 제가 야구도 잘 모르고 하는데도 어쨌든 저한테 승리요정 김영철 해가지고 이제 막 기사가 나는데 이게 맞아요. 이기면 기분은 좋잖아요. 저도 야구를 잘 모르고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야구를 응원하시는 분은 좀 더 그렇겠다. 어쨌든 우리 8878번님 이 징크스가 꼭꼭꼭 올해 안으로 깨지길 바래요. 예. 김우영님은 철없디 정말 가고 싶던 회사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는데 아 너무 속상하네요. 사실 그날 아침에 신은 구두가 밑창이 덜렁덜렁했던 게 괜히 불안했는데 유유 이제 신발 밑창 확인하는 징크스가 생겨버렸어요. 노래는 시아의 구두 신청합니다. 아 우영님 이런 게 너무 속상하죠. 참 살면서 이렇게 본인이 가고 싶었던 거 내가 그렇게 꿈꾸고 희망하고 원했던 건데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안 되면 우리는 안 된 이유를 수만 가지 찾잖아요. 그게 봐 구두였었어. 구두만 제대로 신었으면 했을 텐데 아, 이제 또 징크스 하나 추가됐다. 그죠? 뭔가 좀 더 단정하게 해서 다음에 좀 진짜 깔끔하게 준비해서 우리 다음에 꼭꼭꼭 왜 승패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갔을 때 그 밑창 말고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자랐던 게 있는지 반반에 준비해서 다음에 꼭꼭꼭 우영님 또 그 회사가 되든 아니면은 다른 본인의 또 제2희망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크스 깨고 우영씨의 7572번님 지금 시험기간인데요. 소름 전 시험기간에 손톱 발톱을 절대 안 깎아요. 왠지 제 지식도 함께 또각또각 잘려나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조금 길어서 불편하긴 한데 괜히 잘랐다가 시험 망칠까봐 무서워요. 3일만 있으면 시험 끝나니까 그날 네일샵 가서 예쁘게 정리하려고요. 노래는 장나라의 손톱 신청합니다. 장나라의 손톱 이런 노래도 있었구만요. 아 7572번님 저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나도 손톱 발톱 이상하게 그죠? 참 공부 양 상관없이 좀 찝찝해요. 그죠? 그래 시험 끝나고 왜 목욕 같은 데 가면 막 손 약간 좀 불어서 깎으면 잘 잘리잖아요. 톡톡톡톡. 손톱에 뭐지 물기 없을 때 그냥 자르면 막 탁 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 잘 불려가지고 일단 먼저 시험 잘 보고 손톱 발톱 내일 시험까지 가시는구나. 그래요. 한번 또 기분 내고 잘 정리하시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그것만은 안 돼 나의 징크스 세 분의 사연 받고요.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철가루 김우영님이 신청해주신 시아의 구두 듣고 올게요.

시아의 구두 듣고 왔습니다. 우영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자, 롱레터 만나볼게요.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김땡땡씨의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친구 3명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는데요. 한창 수다를 떨다가 한 친구가 우리 각자 서운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말하고 털어버리자. 영순아, 너부터 우리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봐. 아니야, 난 서운한 거 없어. 에이, 솔직히 말해봐. 아니, 괜찮아. 거절을 하다가 계속 괜찮다 하길래 그동안 서운했던 걸 말했죠. 영숙이, 너는 지난번에 내가 돈 좀 빌려달라니까 너 절대 안 빌려주더라. 쪼잔하게. 경희, 너는 내 생일 때 선물도 하나 없더라. 그리고 미진이, 너 밥 산다고 한 지가 언젠데 밥 한 번을 안 사더라. 제가 먼저 서운한 거 말했으니 이제 친구들 차례였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도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러자 친구들 3명이 동시에, 우리는 없어. 영순이, 너가 우리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은 줄 몰랐네? 라면서 쏙 빠지는 거 있죠. 저도 분명 없다고 했는데 계속 말하라길래 굳이 하나씩 생각해서 말한 거였는데 괜히 말해서 저만 바보 됐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선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다 털어버리는 거다? 라며 정리되긴 했는데 그날 이후로 친구들 좀 서먹해졌어요.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절대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간을 돌려 제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요. 내가 죽일놈이지, 죽일놈이. 노래는 다지유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신청합니다. 아, 진짜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일, 아니야, 이런 도전 할까 말까는 해보는 게 낫고 나중에 후회가 없으니까. 네, 이 말을 예를 들어 우리 뭐 수현 작가 막내한테, 수현이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말은, 진짜 말은 대체적으로, 그죠? 저도 해보니까, 저도 얼마나 뭐 말도 많이 하고 했겠습니까? 20, 30대는 진짜 많았어. 20, 30대는 나 사과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 인생이 미안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땡땡님 말렸어 친구한테. 진짜 이게 약간 이게 예능 톤으로, 예능이었으면 딱 재밌는 그건데. 혹시 예능으로 저는 제일 이런 거 잘한 게 소녀시대에 갔지 않아요? 소녀시대 8명은 진짜 방송용으로 서운한 거 너무 잘 살리잖아요. 진짜 알았어 받고 약간 방송에 나가도 될 만큼 하는데. 아, 그치. 아, 이게 좀 생일 때 선물 하나도 없더라 했던 친구가 되게 이렇게 좀 약간 무안했나 보다.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 또 쓴 방법인데 손편지 한번 쓰세요. 손편지 한번 딱 쓰고 진짜 나도 약간 아우 내가 미친놈이야 진짜 이렇게 하고 한번 편지 딱 하고 한번 또 풀어야 돼.

한번 풀어야 돼. 알았죠? 그렇게 해야 또 우정이 또 돌아오지. 어쨌든 말한 거는 한 거고 지나간 거고 한번 또 다시 쫙 한번 손으로 진심으로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 신청하셨죠? 이 노래 듣고요. 자, 개떨이 쇼합니다. 오늘 이구동성 퀴즈 세 글자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시죠? 잠시 후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0: Don't worry, 비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Don't worry,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비 하겐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아 쓰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 쇼. 오늘 준비된 갯 상품은요, 철가루들 달달한 거 먹고 당 충전하라고 디저트 세트.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은 디저트였죠. 정답 맞힌 철가루들 있나요?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있었죠. 오늘 주제가 디저트니까 디저트를 오랜만에 삼행시로 받아봤습니다. 디저트 우리 철가루들 많이 주셨나요? 자, 삼행시는 이렇게 한다라고 뭐 예시는 아니고 그냥 DJ로서 그냥 해보낸 거예요. 저 해볼까요? DJ 김영철입니다. 저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불러도 될까요? 트와이스 그룹입니다. 임파죠. 차라 베이비. 아, 내가 삼행시를 확실히 못하는 걸 이제 알았어. 트와이스가 다 들킬 것 같지 벌써. 좋아, 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불러도 될까 하는데 너무 트와이스 같죠. 아, 안 했어. 다음엔 기습적으로 잘해봐야지. 자, 우리 철가루들을 얼마나 또 잘 보냈는지 볼게요. 우리 말랑님이 DJ 철업디의 밝은 에너지는 저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늘 한결같아서 보기 좋아요. 트렌디하고 활기찬 방송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드세요. 암요 암요. 그렇죠. 아우, 디저트 잘하셨네요. 아우, 우리 말랑님은 시간이 좀 있으셨나 봐요. 삼행시 하기에. 난 너무 겁하게 했어. 0708번님이 디저트 한 입이 주는 달콤함처럼 저의 매일 아침을 달달하게 채워주는 철파엠. 트러블 많고 피곤한 일생이지만 방송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또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이 좀 있죠 있죠. 그럴 때 트러블 있을 땐 가끔 트래블로 이런 코멘트.

너무 별로지. 라인 강박, 라인 강박. 나 라인 강박에서 언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자, 1216번님. D.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잘 살리는 놀라운 연기력과 저 첫세상 텐션을 탑재한 노래 실력을 갖춘 트루 DJ 철업디는 매일 아침 7시 파워FM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근데 다들 뭐 잘해주시고 계신데 약간 김영철이랑 철파이 언급되면 약간 딩동댕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약간 철파임이랑 뭐 어떤 뭐 철업디는 얘기가 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김두래님, 디 디카프리오도 저 저스틴 비버도 트와이스 좋아요. 네, 오늘 트와이스는 약간 거의 금지어처럼 앞에 DJ가 망쳐놔가지고 네. 아 디저트 약간 좋았는데 그지? 트가 트와이스 말고 또 뭐지? 트 트와일라이트 트 아무튼. 이명란님 것도 볼게요. 디바가 부릅니다.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을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두 발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저 첫 푸른 바람이 파란 물결 속에 트트 다니는 외로움. 이거 왜 이렇게 잘해? 나 중간에 이거 끊었으면 안 됐네. 나는 중간에 이거 왜 길게 놨지 했는데. 와 이명란씨 야 진짜 이거 너무 잘했어 진짜. 드다니는 외로움. DJ가 경상도라서 또 바로 이해를 했네요. 도리도리님은 디저트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저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결국 둘 다 시켜버렸어요. 트레이너쌤 눈 감아요 히히. 네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너무 삼행시 않고 진짜 이 얘기 같지 않아요? 이거 혼나라는 의미로 땡 드렸고요. 2221번님 D. D 거파다! 욕하지 마! 저 뭐야? 저라운 뒷골목을 헤매고 트녀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억지를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 1024번님이 DJ 철업디한테도 시제를 미리 알려주세요. 저도 미리 알려주면 잘 칠 수 있다고 하는데 트집 잡으면서 철가루 삼행시들에 질투하잖아요. 네. 시제를 미리 근데 1024번님 이게 시제를 미리 받아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전날 해가지고 삼행시는 또 이렇게 너무 정교하면 또 안 돼. 우리 1024번님 와 문자 대박이다. 10월 24일 우리 철파임 10주년이잖아요. 1024 나 1024 보면 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까지 디저트 삼행시 쭉 봤는데요. 자 그러면 디저트 세트 받으실 분은 오늘 진짜 우리 이명란씨 진짜 디바가 부릅니다. 첫 푸른 바람에 드다니는 외력 아주 좋았고요. 자 그리고 1216번님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두 분을 더 뽑을게요. 아까 우리 말랑님 그죠 트렌디하고 활기찬 방송했고 0708 트러블 많고 피곤한 일상이지만 방송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네 분께 디저트 세트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래는 좋아요. 오늘 우리 이명란 씨 어찌 그렇게 잘했어요. 트다니는 외로움까지 디바의 왜 불러 듣고요. 일요일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로 들어갈게요.

조각조각 따따따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 수사 코너 조각 퀴즈. 찰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신 이땡땡님의 제보 사인인데요. 천업지는 최하정님, 이용자님, 허경환님, 성시경님 등 못 살리는 목소리가 없으시잖아요.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요. 저희 아들이 요즘 허경환님 유행어에 푹 빠져 있어서 따라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아, 제가 일단 그러면 네 개 단어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갈 조각들을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고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땡인 군자. 자, 첫 번째는 좋았나요? 쉬웠나요? 두 번째,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함 또는 그 말 땡답. 자,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땡순.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에 짐승을 잡는 일 땡냥. 아, 두 번째 게 잘못됐군요. 아, 두 번째 내가 응답을 해버렸어. 성흥모사가 됐네. 두 번째가 여러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각자의 따땡이 들어간 네 글자 단어를 한번 이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고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땡인군자.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 또는 그 말 아, 땡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사실의 앞, 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으면 땡순.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에 짐승을 잡는 일 땡냥. 자, 이제 땡에 들어간 조각들 읽으셨나요? 네 글자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 첫 번째 글자 힌트송이죠. 땡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올게요.

0: 있으면.
1: 땡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합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고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땡인군자는 성인군자.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 또는 그 말 땡답은 대답.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은 땡수는 모순.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에 짐승을 잡는 이런 땡냥은 사냥. 자, 철가루 이땡땡 씨가 아들에게 허경환의 유행어를 따라 해주고 싶다고 했죠. 정답은 성대모사였습니다. 아, 우리 허경환 씨 성대모사 잘하려면 일단 목하고 코하고 이쪽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말할 때 보통 불안하네 불안하네 하는데 입을 입하고 코하고 다 힘을 주세요. 그럼 크게 자신이 불안하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의 목소리를 레슨하는 게 왜 이렇게 한심하고 미치겠지. 아, 어쨌든 여러분, 아, 유행을 잘 따라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연습 좀 해보시면 됩니다. 예.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번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번호.

0: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0: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타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우야호!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에서 만나요.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데이브레이크 김장훈,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두 사람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해답을 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로 돌아오고요. 캔에 디겁하다 저러운 뒷골목 드녀도 네 내 생의 봄날은 노래 듣고요.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식물의 생명력을 보며 치열한 삶을 배우는 남자가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경산업기사 박대경 씨의 이야기인데요. 정년 퇴직을 앞두고 국가기술 자격에 도전했던 그는 조경산업기사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 운명이었다고 할 만큼 전문 조경인으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된 일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평온하다고 말하는 박대경 씨. 기술로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멋진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

0: 등에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4: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3: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4: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8: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7671번님이 땀쟁이는 여름이 정말 너무 싫네요. 유유. 하루에 몇 번을 샤워하고 손발을 닦는지 모르겠어요. 후후. 철업티는 땀쟁인가요? 아, 7671번님 땀쟁이. 그래도 저도 뭐 땀 나죠. 저는 딱 그 이마하고 머리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운 거 먹으면 땀구멍 빵 터지면 와,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래서 손수건을 저는 들고 다니긴 해요. 그래서 여름에 어쨌든 그늘로 가려고 하고 이제 저는 부채, 가방에 이제 부채랑 선풍기 두 개를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선풍기가 가끔 제가 충전기를 좀 더 안 두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USB 그 없을 때 배터리가 딱 끝나면 부채를 꺼내죠. 그렇게 이제 여름을 저도 보내고 있는데,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철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인어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부터 오늘 뭐 먹지 하는 고민까지 모든 고민 대환영입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걱정, 근심, 고민 모두 다 털어놔 주세요. 철파엔 비공식 사짜 상담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키보디스트 붙여야 되는구나. 키보디스트. 아이고 재밌다. 아, 오프닝부터 키보디스트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아니, 아 진짜 죄송해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뭐 힘을 주고 싶었나 봐. 키 보디스트.
1: 네. 키가 크면서 이렇게 바디 바디 좋아해 되는 그런 거.
0: 아니 원래 부츠사죠. 네, 키보디스트. 그렇죠. 네.
1: 키보드에다 EST 뭐 이렇게 붙여서 그쵸? 하는 거잖아요.
0: 차라리 키보드.
1: 영어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0: 그러니까 아니 진짜 장원 씨 이거는 진짜 오늘 개인적으로 네, 네. 약간 막 그 뭐라 그러지? 아니 둘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네. 자꾸 왜 안 해도 되는데 혼자 캐릭터 만들어 주고 싶고. 키 보디스트 이렇게 뭐 좀 끌어서 하고 싶었는데
1: 아, 아. 제가 바디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 키 바디스트
0: 오늘 저의 과한 어떤 인사 설정으로 좀 실패를 했고요.
2: 오프닝에서 밀렸네요 지금. 아 말실수 때문에
1: 저기 승우도 바꿔야죠. 아. 싱 어송라이터.
2: 그러니까 뭐 그거 해주세요. 너무
1: 어송
2: 포모 와요 지금. 약간
0: 싱어 송라이터. 이거 보통 싱어 이것도 싱어 송라이터죠.
2: 그렇죠.
1: 근데 싱어 송라이터 요건 말은 돼요. 싱어도 되고 송라이터도 예. 되니까.
2: 키 보디스트가 그러니까 안 재밌잖아요.
1: 말이 안 되게 해야 돼요. 싱 어송라이터.
0: 싱 어송라이터. 슈퍼주니 어예요처럼. 아 재밌습니다. 한기영님이 장원씨 지난주 방송에도 아내분이 모니터링 해주셨나요? 어떤 후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집에 갔더니 듣고 있더라고요.
2: 진짜요?
1: 다시 듣기로 SBS 이렇게 들어가서 듣고 있더라고요. 너 왜 듣니? 그러니까 텐션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봐야겠어.
0: 아 약간
2: 텐션 지킴이
0: 관찰자 입장으로
1: 그래서 뭐 관리를 해주는 거구나. 뭐니 너.
0: 그래서 지난주에 텐션을 어떻게
1: 더 올려야 된대요. 더
0: 아~ 아직 더.
1: 그러니까 다 좋은데 목소리 톤이 너무 로우하다. 목소리 톤을 조금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
0: 아내분 죄송한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톤이 높아가지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2: 그렇죠.
1: 그리고 네. 옆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긴장해라.
0: 저 긴장해라.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2: 네네. 맞아. 네 맥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네.
1: 잘 짚더라고요.
0: 네. 지금 되게 못 듣게 봤어요.
1: 아니야 맥을 잘 짚었어요. 진짜 잘 짚었어요.
0: 형한테.
1: 아니야 괜찮아.
0: 근데 약간 좀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차이 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약간 동료 같지 않아요?
1: 동료죠 사실. 네. 동료고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2: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예.
0: 우리 직장 그럼요. 동료죠 그죠.
2: 맞아요. 예. 제가 까불면 또 잘 받아주시는 형님 두 분이랑 해서 그럼요. 저도 좋습니다.
0: 아니 매주 또 이제 어떤 답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승훈 씨에게 문자 건데 3091번이 문자 우리 장원 씨가.
1: 네네네. 장원 씨. 와 최채 재현이랑 같이 군악대였던 승훈 씨 반가워요. 라디오 돌리다가 승우 씨 목소리 들려서 철파엠 듣고 있습니다. 크크크 우주 씨까지 세 분 캠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때 세 분이 불렀던 청춘 만화 요즘도 자주 들어요. 요즘도 연락하시나요?
0: 자 군악대에서 NCT 재현 우주 씨랑 같이 복무를 하셨죠?
2: 아 우리 제가 아끼는 후임 NCT 재현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딕션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2: 아 그리고 제가 아주 애정하는 제 친구. 우즈 드라우닝을 부른 우즈 말하는 건가요?
1: 타이거 우즈 아니고
0: 우즈 노마이네
2: 몇 개가 나와요 지금
0: 두 개 정도 나왔어요. 어떤데요?
2: 아무튼
0: 우즈 묻혔어.
1: 살았다.
0: 타이거 우즈랑 우즈로 묻혔어.
2: 뭐 요즘도 연락하시나요? 니까요 뭐 간간히 하는데요.

뭐 자주 하진 않고요. 그 또 전역했어요, 재현 씨도. 전역해가지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별그램에 제가 이렇게 팔로잉을 그 두 친구 눌러놨는데 너무 많이 올리더라고요 요즘에.

0: 말년에 네. 또 자르기 싫어서 그치, 그치. 또 예. 도망 다니고 하는데 재현 씨 또 무르른 미모로 예, 예.
1: 군악대 공연 하다 보면 그때 또 많이 친해지죠.
0: 그쵸. 뭐 같이 사는데 예 많이 이 꼴 저 꼴 보면서 예. 아, 친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싶네요.
1: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를 시작해 볼 텐데. 철가루들 고민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이나 방송 중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우리 야매 상담가죠 연희동 강영욱 씨 그리고 장영욱 씨는 안 오셨죠?
2: 네. 보통 아, 어디 계시나요?
0: 원래 온 손님인가요?
2: 어디 숨어 계시나요?
1: 그러니까요. 씨를 빼고 해야 되는데 연희동 강영욱 장원 씨와 네. 성수동 온영 승우 씨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고민에 어울리는 노래도 처방해드리고 소개되면 선물도 드리고요. 첫 번째 고민 상담은 철가루 안기영 씨의 사연인데요. 이거 장원 씨가 읽어볼까요?
3: 아파트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아래층 분과 운동 시간이 겹칩니다. 그분이 슈퍼파워 E라서 마주칠 때마다 아는 척 해주시고 운동을 하루라도 안 나가면 다음날 왜 운동 빠졌냐는 등 잔소리 하시는데요. 문제는 제가 극 내향형이라 소심하고 낯가림 심합니다. 그래서 아 달리고 있으면 말 안 걸겠지? 싶어서 러닝머신을 하면 바로 옆 머신으로 와서 같이 뛰면서 말을 거시고요. 자전거로 피하면 또 오셔서 말을 하십니다.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헬스장에 단둘만 있어서 대놓고 이어폰을 낄 수도 없고 어떡하죠? 운동 시간을 바꾸기도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1: 아유 누구처럼 네. 운동하러 와서 운동은 안 하시고 수다만 떠시네요.
0: 제 보기엔 청담동 다니시나 헬스장을?
2: 아, 두 분
0: 영철형이랑 같은 데 다니시는 것 같은데
1: 나인 그러니까. 줄 알았어요. 네.
0: 헬스장 다니시지 않아요?
1: 헬스장
0: 형님도?
1: 다니죠.
0: 그죠 그죠.
2: 근데 저는 이렇게 아시는 네. 분 계시면 말도 막
1: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고 조금 이제 마음이 이제 뜨끔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게 우리 혜연 작가가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도 나는 아이랑 잘 지내는 법을 안다. 먼저 이렇게 겉돌지 않게 말을 걸어주고
2: 아이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1: 그걸 모르고 내가 이거 알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겉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노래 나갈 때 우리 혜연 작가가 오빠 그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듣고 제가 진짜 뭔가 약간 총 맞은 것처럼 아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다 부담을 주었던 거구나. 나는 이제 챙긴답시고 겉돌지 않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냥 안 물어보고 제 말만 하기로 했어요.
0: 아, 근데 참 배움이 빨라요.
1: 빠르고 네. 또
2: 바로 깨달으셨네.
1: 예. 바로 또 까먹고
2: 또 배우면 되죠. 뭐.
1: 그렇지.
0: 낙천적이.
1: 아니 근데 두 분은 이쪽에서 어느 쪽이에요? 헬스장에서 말 거는 쪽 아니면 말 걸면 대답해주는 쪽?
2: 저는 대답해주는 쪽. 아 애써 이렇게 말 걸면서 불편. 저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1: 그 장원 씨도 네. 먼저 말 안 걸 것 같아요. 그냥 네. 굳이.
0: 근데 보통 헬스장에서 말 걸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2: 아니 헬스장에서 말을
0: 그래요?
2: 말을 거는 거면 아니, 얼마나 외롭다는 거야.
1: 아니 사실 그런 것 같아서.
0: 무슨 말 걸어요?
1: 아니 헬스장에서 와서 다 운동하고 가지 않나요? 여기 사교 모임인가? 그러니까
2: 정말 친하지 않은 말 걸기 쉽지 않죠.
0: 아 근데
1: 그냥 뭐 그냥 사는 얘기하는 거고.
0: 아파트시니까 또.
1: 그렇죠. 예, 예.
2: 근데 아는 척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1: 그치.
2: 계속 이렇게 TMI를 막 옆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이분은 사실 캘리포니아 형이에요. Hi, how are you? 와우. 그 캘리포니아 날씨 얘기도 한 5분 하더라고요.
0: 근데 미국도 다 다르죠. 뉴욕 스타일 좀 다르지 않아요?
1: Excuse me, excuse you. I'm sorry. Bye.
0: 도회적이다.
2: 좋다.
0: 근데
2: 차돌합니다.
0: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그 한 아파트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어릴 때 보면은 막 옆집에서 반찬 갖다 주고 근데 이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좀 대면대면 한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저는 옆집에서 저희 집에 제가 한번 여행을 길게 갔다 온지 집이 비인 적이 있었는데 집으로 배송 받으려는 되게 비싼 소고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어디 갔지 그랬는데
0: 정잡을 수가 없네.
2: 옆집 냉장고에
0: 그래요?
2: 그 옆집 아주머니가 상할까봐
1: 네 얘기 마지막 안 했으면 너 얘기 어떻게 하는 거지?
2: 상할까봐 자기가 들여놨다고
1: 그치 여행 간 걸 알고
2: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0: 검거한 게 아니라
2: 처음에 되게 그래도 겨울철인데.

0: 안 상할 텐데 왜
1: 아, 특불이었나 보죠.
0: 아니,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2: 그치, 그치. 네.
0: 그런 정이 아직 있습니다. 아~
1: 네. 따뜻한 사연이었네요.
2: 그러니까
1: 신청곡 드려야 되네.
0: 그러면
2: 아니 이제 이분께 첫 방송을 들어볼 텐데 일단 장원 씨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0: 네네.
1: 아 저는 비틀즈의 레드비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
0: 지난주에 한번 혼나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깜빡하고
0: 속이라 나도 네. 나도 고등학교 때 하는데 했으면 빨리 곡 소개부터 해.
1: 고등학교 때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0: 네 제목이
1: 비틀즈의 레드비인데 네. 어머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제발 나 좀 내비도 제발 나 좀 레드비만한 곡이 있을까요?
0: 내버려도 내버려 레드비
1: 나 좀 내비도
0: 레드비 10대 때는 참 그죠 네. 그랬죠 잔소리함이 듣기 싫고
1: 나만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헬스장에서 저기 네. 저기요 오늘 운동 레드비
1: 그렇죠
0: 레드비
1: 좋습니다
2: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노홍철 형님이 그 시험 보면은 어머니가 혼내기 전에 이렇게 막 난 20점밖에 못 맞았어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커서 내 인생은 정말 망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내비두셨대요
0: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야
1: 그러니까 먼저
2: 말 걸기 전에 먼저 이제 뭐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운다든지 좀 혼자 떠드시
1: 이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럼 나는 왜 러닝 이거밖에 못하지? 난 왜 뭐 무게 이거밖에 못 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헬스장 오면 안 되겠어
2: 난 누구랑도 대화할 수가 없겠어
0: 안 되겠다 다른 친구를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갈 것 같아요
1: 근데 이분이 극 내향형이라 이러기 쉽지 않을 거야.
2: 그렇죠.
0: 극 내향형 이런 거 못해. 극 내향형한테 상황극 시키면 미쳐버릴걸요.
2: 혜연 작가님한테 혼나겠네요. 나도.
0: 자 그러면 비틀즈의 Let It Be 아주 곡목 소개 좋았고요. 자 승우는 어떤 노래죠? 시작부터 뭔가 곤란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 예, 제가 골라온 곡은 수민 슬롬의 곤란한 노래입니다.
0: 이렇게 바로 곡 소개부터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저희 첫 방송인데요.
0: 고등학교 때
1: 그러시면 안 되고요.
2: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노래가 그 일종의 치트키 같은 곡입니다. 보통 사연을 주면 노래 제목 곤란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웬만한데 갖다 붙여도 다 맞습니다.
1: 사연은 다
0: 대신
1: 곤란하기 때문에
0: 이 노래는 앞으로 못 써요.
2: 그래요?
0: 오늘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는 오늘... 겹치면 안 되세요.
2: 제가 저도 안 돼요?
0: 예, 네, 안 되세요.
1: 내가 쓰는 건 되지 않을까?
2: 그럴 수 있네.
0: 아니 한 번밖에 안 되세요.
2: 큰일났네.
0: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약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정없어 보이고.
0: 그렇죠.
2: 근데 아무튼간에 저는 뭐 이어폰은 꼭 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메시지는 던져줄 수 있지 않나.
1: 그치.
2: 내 곤란함을 어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수민 슬롬의 곤란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0: 아니 저도 헬스장 다닐 때 저한테 사실 말을 좀 많이 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리액션이 좀 좋을 것 같고. 저 미스터 김 저 어르신들 좀 있어서.
2: 그렇죠.
0: 그 얼마 전에 저 너튜브 봤더니 그거 어디 간 거야? 저기 이렇게 막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어폰을 끼면 이게 1차 저한테 그거잖아요. 이제 말 걸지 말아주세요. 내 이제 좀 오도하겠습니다.
2: 노래 안 나오고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혹시?
0: 뒤에 쳐요 저를.
1: 툭툭.
0: 야. 미스터 김. 그러니까 저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리액션도 잘 하잖아요.
1: 잘 받아주시잖아.
0: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이어폰을 딱 낀 게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헬스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저는 좀
1: 웬만하면.
0: 운동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맞아요.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다.
2: 네. 되게 고민하시는데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1: 맞아요.
2: 네. 이어폰 사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1: 아니면 이어폰으로 안 되면 다음날 좀 큰 거 헤드폰. 헤드폰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저는 중간에 어머니 그러면 전화 받으시면 잠시 한 10분만 나갔다 오셔도
0: 큰 헤드폰이면 진짜 말 그 큰 헤드폰 좋겠다.
1: 요즘에 그 패션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2: 맞아요.
0: 제가 피트니스 다니는데 소지섭 씨가 같이 다니는데 소지섭 씨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큰 헤드폰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있으면 진짜 말을 걸게 좀 그래. 왜냐면 이걸 끼고 있는데 굳이 저기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큰 헤드폰 너무 많이 좋은데요.
2: 거기에 리듬까지 타면 금상 처먹겠네요.
0: 리듬 쳐줘요.
2: 저렇게 갔네요.
0: 많이 갔죠. 두 분의 초방송 들어봤고요. 임실왕자 곽상윤 PD 아주 사적인 선택 임왕선을 이제 해볼 텐데 오늘 지금 혼잡을 게 없어요. 곡목 소개도 정확했고 자 과연 이제 어떤 곡을 뽑을지.

문자메시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콜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자, 노래를 그러면 자우림의 할할할 듣고 올게요.

0: 자, 우리 헤이 헤이 헤이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 나오는 동안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했어요. 헬스장에서 초지섭 씨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1: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했죠.
0: 아, 내가 말을 걸까 봐 그랬나 했더니 근데 소지섭 씨가 말을 해요. 네네. 안녕하세요. 뭐 승원이랑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도 형님 승원이 형한테 영철 형님 얘기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세요.
2: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수고하십시오로 이야기하게.
0: 그죠. 수고하십시오로 가면 잠깐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고하십시오가 마지막 인사 그렇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또는 고생하세요. 뭐 이 정도.
0: 그 이분도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그죠.
2: 너무 좋은데요.
0: 운동 잘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2: 파이팅. 수고하세요. 이 정도.
0: 그럼 처방은 제가 다 드린 건가요?
2: 아, 그럼 뭐 곡 하나 골라주세요. 골라주시면 오늘 그걸로 한번. 예. 네.
1: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네.
2: 수고하세요.
0: 네. 오늘도 수고했어. 네, 노래 준비.
2: 수고했어 오늘도. 네.
1: 엉망진창이다 그냥.
2: 엘르과다 옥달 애들한테
0: 노래를 도치법을 했네요.
1: 그러네요.
0: 자, 그럼 이제 임왕선 왔습니다. 임실 왕자의 선택. 있죠. 코너 속의 코너. 자, 임실 왕자 오늘도 지극히 개인적 의견. 자, 오늘도 지극히 개인적인가요?
3: 예, 개인적입니다.
0: 그럼 뽑아보죠. 그의 선택은 자,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Let it be일까요? 수민 솔로 슬롬 곤란한 노래일까요?
2: 저를 싫어하시나 봐.
0: 아, 이건 약간 본인 입장에서 그런 의심이 갈 텐데.
2: 수고하세요.
0: 저기 4분 남아 있고요. 네.

0: 아니 혹시 이거는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1: 제가 이 사연자분이 너무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저도 그냥 곤란할 것 같아서.
0: 아, 그렇죠.
2: 아이시죠, 피디님들.
1: 네, 저 완전 아이.
0: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완전 이해하셨고.
2: 그러니까
0: 말을 걸는데 Let it be, Let it be 이렇게 할 자신이 없죠.
1: 아우 당연하죠.
2: 네. 그죠. 그죠. 탁월하시다 진짜.
0: 왜 Let it be를 갖고 오셨지 아까?
3: 아 저는 Let it be를 들으면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많이 이겨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의 좀 이렇게 빗대어서 Let it be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제가 조금 여기 성향을 알기까지 몇 주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성향 파악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곤란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네.
0: 그러면 잘 됐습니다. 수미 슬럼의 곤란한 노래 듣고요. 선물 받으실 작가로도 선곡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4부 돌아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0: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0: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생활정보.
3: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위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죠? 쌀은 곧 사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도, 습도는 71%입니다. 김시윤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찰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자,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치미 님이 두 분도 공연 안 하시나요? 콘서트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자, 콘서트 계획이 있죠, 우리 승우 씨는?
2: 마침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떻게 따가시고 지민 씨. 이래서 철판 예, 의리가 있네요.
1: 아니, 언제예요?
2: 아, 사실 오픈은 됐는데요. 티켓 판매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1: 네.
2: 7월 25일.
1: 7월 25일.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2: 네. 6시에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제가
1: 하루.
2: 네네. 일단
1: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그죠?
2: 그렇죠. 그렇죠.
1: 단 하루고 뭐 게스트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2: 저는 뭐 약간 좀 있는 척 하고 싶은데 혼자 할 것 같아요.
3: 아, 좋아 좋아 좋아.
1: 네. 뭐 비밀이에요 이런 거 아니고.
2: 네, 비밀 이런 거 없고요.
1: 네.
2: 그냥 생으로.
1: 생으로. 7월 25일 유승호 콘서트 다음 주 수요일 티켓 오픈이라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우리 데이브레이크는요?
3: 아, 저희도 또 하필 공교롭게 7월 네. 25, 26 이틀 동안.
1: 공연 하루는 겹치네요.
3: 네, 겹치는데 잘 됐어요. 25일 날 승우 씨 공연을 보시고 26일 날 저희 공연을 딱 그러면 아주 알찬 문화를 즐기는 주말이 되지 그쵸. 않을까?
1: 딱 마지막 주쯤 이제 더워질 때인데 예, 7월 이제 휴가 갈 주인데.
2: 그렇죠.
1: 7월 25, 26. 유승우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네,
3: 근데 승우 씨도 아마 신촌 어딘가에서
2: 뭐
3: 홍대 신촌 인근에서 한 저희도 그쪽 인근이라서
1: 네네.
3: 그쪽에서 또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또 공연 보셔도 네네. 되고. 네네.
1: 자, 우리 7월 25, 26 콘서트 여러분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요. 포르도 가시고. 자, 이제 코너 속에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이번에 철가루들의 짧은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장훈 씨랑 승우 씨가 3초 안에 동시에 답해줄 거예요. 두 분이 과연 3개의 질문 중 몇 개의 답이 통할 것 같은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콜라로 보내주시고 마친 철가루들에게는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가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죠?
3: 네. 네.
1: 조식해주세요. 자, 먼저 황현성님의 고민입니다. 친구 중에 꼭 N분의 1 하고 잔돈 안 주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N분의 1 해서 23,900원이 나오면 23,000원만 보내는데요. 한두 번 다니고 매번 100원 단위 잔돈은 안 주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기분이 별로네요. 한번 거하게 따질까요? 아님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갈까요? 따진다 넘어간다. 하나 둘 셋
4: 따진다.
1: 아하. 자, 다음은 3547님 고민. 서른 넘은 딸이 독립하겠다는데 남편이 반대해요. 험한 세상에 좀 멀어도 집에서 출퇴근하래요.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좋을까요? 딸, 남편. 자, 딸이냐 남편이냐. 하나 둘 셋
4: 딸.
1: 와,
3: 오, 좋다 좋다.
1: 마침 화려나 왔어. 한서영님의 고민입니다.

0: 동생이 빙수 시킬 건데 뭐 먹을 거냐고 정하래요. 망고 빙수 아니면 그냥 팥 빙수. 자, 망고 팥. 하나, 둘, 셋. 망고.
1: 오모. 오 예.
0: 야, 오늘 진짜 야, 두 분이 지금 악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오늘 세 개가 통했기 때문에 마친 철가루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랜덤 선물을 보내 드리겠고요. 야, 근데 첫 번째 N분의 1. 야, 이거 잔돈 안 준 친구 이거 고민인데. 황현성 씨 고민. 네. 따진다라고 했죠.
2: 아, 따져야죠.
0: 네.
2: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지는 겁니다.
1: 맞아요.
2: 사실. 나는 안 받아도 상관없을지언정 누군가는 이걸 되게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 N 중에 한 명이.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표로 한번 해줘야 돼요.
1: 그리고 아, 네. 상습범이에요. 읽어보면 4번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2: 그래. 23만 9천 원이면 9천 원 안 줄 거냐고.
1: 그러니까요.
2: 9천 원이면 이제 큰데.
1: 그죠. 경제사범이에요. 그 정도면.
2: 그렇지.
0: 23만 9천 원인데
2: 4범까지.
0: 23만 원 내면 이거 9천 원은
2: 9천 원은 좀 그렇죠, 넘어가기.
1: 그 목돈 됩니다.
0: 이거 따줘야 될 것 같아. 그죠.
1: 맞아요. 이분을 위해서라도.
2: 그러니까.
0: 두 분은 어떻게 약간 터치피하는 스타일 아니면은?
2: 아, 그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네. 후배들 있으면 좀 사는 편이고.
0: 좀 우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죠. 동생들한테 밥을 그러니까 좀 사야
2: 왠지,
0: 되는.
2: 예. 왠지 왜냐면 나도 그동안 선배들한테 얻어먹은 것들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0: 승우는 살면서 돈 냈던 적이 있어요?
1: 저도 예 있죠.
0: 아,
1: 있는데
0: 있어요?
1: 아니 무슨
0: 형들만 만나.
1: 아니 빈대는 아니에요, 제가.
0: 아니 왜냐면 너무 막내 이미지도 있고.
1: 아, 그렇긴 해요.
0: 친구들보다는 많이 형들하고 많이 놀았을 것 같아서.
1: 근데 맞아. 저는 액션이라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이거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은 게 액션을 하는 후배는 그렇게 안 미워요. 진짜
0: 덜 미워. 네. 진짜 나중에라도
2: 와 얘는
0: 가만히 있는
2: 인성이 됐구나. 야 너는 더 내지 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0: 야 그저 독립하겠다는 딸 반대하는 남편 사이에 고민 중인 3547님 사연. 아까 두 분 다 딸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딸
1: 맞아요.
0: 편을 들어라. 독립해라. 이거예요.
1: 당연하죠.
2: 서른이 넘었다고 네. 돼 있거든요.
1: 전 사실 스물이어도 네, 편성이에요.
2: 저도.
1: 네. 와, 잘 맞네요.
2: 저는 지금 딸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집에서 이제 얘기는 해요. 20살 되면은 독립을 좀 시켜보자. 결국 우리가 이제 육아를 하는 이유 중에 이거의 제일 큰 목표는 독립이다.
1: 그렇죠.
0: 네. 지금 몇 살?
2: 지금 9살이죠.
1: 고시네요.
2: 네네. 고시. 11년뿐이 안 남았답니다.
0: 그쵸. 난 진짜 네네. 그래도 한 17 정도 되고 이제 이제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아홉.
2: 그래. 여튼 독립은 저는 어쨌든 독립을 시키든 안 시키든 네. 분명히 뭐 이렇게 걱정하시던 것들은
0: 그러니까
2: 알아서 잘 하시리라 전 따님이.
1: 네. 맞아요.
0: 네. 아직 11년 남았네요, 그죠?
2: 네. 네.
0: 승우도 보면 독립 빨리 하지 않았어요?
1: 저는 엄청 빨리 했죠. 그 저는 이렇게 음악을 이제 업으로 삼은 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0: 고등학교 올라갔죠.
1: 네,
0: 서울로.
1: 네, 그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2: 부럽다.
1: 저도 막 제가 아이를 가지고 뭐 이럴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감히 안 해봤지만 저도 장원이 형님이랑 똑같은 게 그러니까 스무 살이 되면 좀 이렇게 그 사람 인생도 자기가 좀 가꿀 수 있게
2: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1: 자력심을 좀 키워주는 게 더 포커싱이 가야 되지 않나.
0: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립은 빨리 할수록 좋다?
2: 네,
1: 네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자, 마지막 와 빙수 난이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한서영님의 고민이었는데 일단 두 분 빙수를 좋아하나요?
2: 저 빙수 너무 좋아해서
1: 좋아하죠. 예.
2: 여름마다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팥빙수는 집에서 팥을 삶습니다.
1: 제빙기도 있으세요?
2: 제빙기 당연히 있죠.
0: 이야. 와 네. 나도 제빙기는 이제 네. 그냥 샀는데
2: 네네.
0: 팥 다 샀거든요. 네. 팥을 삶는다고요?
2: 물에 전날 6시간 정도 불려놓고
1: 야. 네.
0: 나는 계속 아직까지 의심 가는 게 음식한다 요리한다 네. 그런데 아이 뭐 그냥 밀키트 수준이었다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했다가
1: 퀄리티가
0: 아니 뭐 이제 좀 이제 썰고 하나보다 했는데 팥 삶는 거에서 이제 완전 네. 그냥 인정. 야.
2: 왜냐하면 그 팥을 삶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중에 파는 시판 팥들 있잖아요.
1: 네네.
2: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0: 세상에나 김정은 씨. 와 네. 팥을 삶는다니 이거 팥. 와 그렇군요. 여름마다 꼭 챙겨 먹는 디저트 있어요? 야 집에서 또 팥도 갈고 하는데 집에서 해 먹는 여름 음식.
2: 아 그 봄철에요. 4월이 지나가면요. 딸기가 철이 끝나요.
0: 네.
2: 철이 끝나면 딸기를 만 원에 막 몇 킬로씩 판단 말이죠. 시장이나 동네에서 그러면 그걸 사요. 그다음에 그 지퍼백에다가 딸기를 다 넣습니다.
1: 네.
2: 그다음 주백을 닫고 주물러요. 그럼 딸기가 굉장히 이렇게 뭉근해지거든요. 그걸 냉동실에 얼려놓습니다. 한 3팩 정도.
1: 네.
2: 여름마다 뚝뚝뚝 부러뜨려서 우유에다가 라떼로 또.
1: 야.
2: 저희 집 냉동실에 지금 몇 개 있습니다.

0: 업장래 시키네. 네. 거의
1: 진짜 대단하다, 그죠? 네,
0: 생딸기로 하는 딸기라떼 그렇죠, 집들
2: 그렇죠.
0: 있잖아요.
2: 그거죠. 네. 여름에 딸기 두꺼기 힘들잖아요.
3: 그러면 거의 저기 독립을 11년 앞두고 있는 우리 9살 딸이 네. 정말 좋아해서 그 간식에.
2: 사실 딸이 좋아해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건데.
3: 독립 안 하겠어요. 그거 좋아해서.
2: 아니죠. 이제 알려주는 거죠.
0: 그죠. 그걸로 독립시키는 거죠.
2: 이렇게 만드는 거야.
0: 네, 그거 만들어.
2: 너가 할 줄 알아야 돼. 네.
3: 그리고 팥도 네가 삶아야 돼.
2: 그렇죠.
3: 그렇지.
0: 야, 자상하시다.
3: 저렇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사연 올리고 싶은 분들 일요일 게시판 둘 중에 말머리를 달고 올리시면 되고 아무래도 음식 관련 얘기 나오면 우리 김장우 씨가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2: 아, 저 음식 좋아합니다.
3: 그러니까요. 소개되면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노래는 윤종신의 빙수야.
0: 우후.
3: 팥빙수.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윤종신 팥빙수 듣고 왔습니다. 철판 비공식 상담가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마지막 고민 사연은 철가루 이로즈 이장미님의 사연이고요. 이번에 승우 씨가 읽어볼까요?
1: 2년째 연애 중인 여자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는 남자친구가 현실에서는 완전 공개 연애인데 SNS에서는 철저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인별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저에게 댓글을 남긴다거나 사진에 태그를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사친들 사진에는 잘 나왔다, 오늘 느낌 좋은데? 귀엽네, 이렇게 댓글을 엄청 잘 남기더라고요. 제가 커플 계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매일 업스타그램을 하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끔 스토리에 같이 있는 사진 하나, 제가 찍어준 사진에 태그 한 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남친에게 얘기하면 늘 굳이 그걸 왜 해, 나 어차피 다른 여자도 연락 안 하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여자친구로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거든요. 제가 SNS에 너무 의미를 두는 걸까요? 두 분의 솔직한 조언 듣고 싶어요.
0: 와, 어렵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오늘 진, 네. 이거는 나름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인데.
2: 꽤나 진지한 고민이다.
0: 일단 두 분은 SNS를 하나요? 계정
1: 하죠,
0: 있죠.
1: 하죠,
2: 하죠, 하죠.
0: 그리고 예. 평소에 자주.

0: 하나요?
1: 자주 눈팅합니다.
0: 아, 눈팅 보는 스타일이 네. 올리는 것보다. 네네.
2: 아 근데 이게 사실 나, 어. 고민할 건가요? 이게
1: 고민 저는 왜?
2: 저는 사실 이 남자친구분이 뭐 이게 합당하려면 정말 뭐 인플루언서시거나
1: 정말 뭐,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
2: 예, 방송업계에 계시거나 약간 연애라는 게 그 입방아에 올라갔을
1: 때 뭔가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을.
2: 약간 그런 사람 아니면 100대 0이다. 약간 무조건
1: 잘못이 이게 조금 공감하면서. 근데 저는 남자의 그 심리도 조금 이해는 가는 게 굳이 내가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내 나의 뭐 그 여자친구 얼굴 팔리는 것도 싫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걱정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 예, 예. 어.
0: 근데 실제로 보통 보면 부부들 중에서 네네. 서로 팔로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1: 좋은데요 그거?
0: 아니 나 그것도 너무 잠깐만. 웃긴 거야.
1: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0: 아니 그냥 서로 그냥 각자 이렇게 팔로우를 안 하니까 뭐 비밀 계정으로 뭐 있죠. 네네. 친구만 네네. 보게 하는 경우 못 보잖아요. 네. 난 그런 부부도 있고 제가 특히 또 저 여자분 이해가 좀 되는 게 네네. 다른 여사친들한테 댓글 달았다 그랬잖아.
2: 그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0: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도 안 했으면 나 올려주면 안 됐다. 나 원래 안 하잖아. 하기가 좀 이건 서운함인데 다른 건 잘 나왔다 오늘 느낌 좋은 데 놓고
2: 귀엽네도 했어요. 귀엽네. 귀여워? 예뻐라. 귀엽네 정도 남길 거면 뭐 여자친구 게시물엔 사랑해 정도 남기던지.
1: 그렇소. 그게 싫은가 봐. 그러니까 그게 이 남자가 그게 싫은 거면 뭔가 지금
0: 뭐 오글거리나 그런 게.
2: 그 오글거리는 사람이 그 귀엽네. 그래.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사실 그럴 거면은 아예 그 댓글 이런 거 막 좋아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그냥 진짜 장원이 형처럼 눈팅 위주로 하는 사람이면 조금 이해하겠어요.
1: 나름 남의 그 이성한테는 또 댓글 달았단 말이죠. 네.
2: 그죠, 그죠. 그거 좀 서운하죠.
0: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왜 좀 안 떠벌리지?
2: 그죠.
1: 아, 수상한데.
2: 그러니까요.
0: 기록에 남기는 거 신한 분도 있죠.
2: 약간
1: 그
2: 냄새가
1: 뭔가
2: 납니다.
1: 여지를 남기는 느낌이 좀 있네요. 뭔가 나의 인생의 가능성의 여지?
2: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0: 여자친구 약간 두수그러졌다가 조사해야 됩니다 해서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처방송을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승우 씨는 어떤 걸 가져왔을까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한참 생각해 이런 적이 있었나. 자, 승우 씨 이거 누구 노래죠?
2: 네, 저의 처방송은 주혜린 씨의 미친 건가라는 노래입니다.
0: 제목에 힘을 많이 주셨네요. 네,
2: 할 말 없죠 이제 더 이상. 미친 건가 싶습니다. 예, 그냥
0: 여자친구가
1: 누가?
2: 남자친구죠. 누가? 남자친구.
0: 아, 남자친구가 미친 건가?
2: 예, 아니 그 저는 한번 그러니까 피 터지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게.
0: 그치, 이거 두 번은
1: 진지하게 서로 얘기가 대화가 필요하다.
0: 아니 이분이 너무 SNS에 의미를 주는 건 아니 의미를 둘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
2: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미친 건가라는 이렇게 노래를 선곡까지 해온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0: 이거 약간 이분 탄력 받아가지고 다시 듣게 하면서 들어봐. 그렇죠. 너 다 미친 거라고 하잖아.
2: 유승우가 이렇다잖아.
1: 정신 차려.
0: 자, 그럼 유승우가 이 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장원 씨가 선택한 곡은요.
1: 네, 저는 딘의 인스타그램이라는 곡을
0: 이제 자리 잡아서 노래 소개부터 확실해요.
2: 그러네요.
0: 딘의 인스타그램.
1: 아, 제가 눈팅을 인별그램을 많이 하는데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누구를 쫓아서 계속 가고 있더라고. 타고 들어가서.
2: 아, 그쵸.
1: 얘 팔로워는 누구고 얘는 누구랑 친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인스타 인별그램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하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네 내 인스타그램 속에서.
0: 야. 퍼거슨 감독의 말처럼
1: 저는 적당히 하시고 너무 많은 시간 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괴로우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시간을 좀 정해놓고 너무 많이 보시지 않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0: 인스타그램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2: 네. 그렇죠.
0: 네. 나는 장훈 씨가 아까 한 시간 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는 하다가 쿠땡 가가지고 제품 산 적도 있어요. 나 내가 진심으로 이거 내가
1: 제품
0: 왜
1: 사고
0: 요새
1: 광고 보고
0: 그래서 한번 샀고
1: 나중에 그 식탁이 오면 제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쿠땡 주식을 산다니까요 이러면. 넘어갔나?
0: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 찔려가지고 내가 SNS 너무 많이 하나 내가 나도 너무 많은 의미를 두나. 그쵸. 자, 두 번에 이제 처방송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임실 왕자 PD의 사심 가득한 선택을 가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임왕선, 임실왕자의 선택 가볼 텐데요. 임실왕자 우리 곽상윤, 곽 PD가 고른 마지막 처방송은요? 자, 과연 어떤 곡일까요?
6: 아, 야 잠깐만, 이 정도면
7: 사람이 울겄다.
6: 이 정도면 야, 개인적으로 정말, 저를 싫어하시는 건데?
7: 야 정말 울겄다. 야
5: 아니 뭐
7: 상윤 PD님 참.
5: 진짜 일단 기분은요?
8: 웬만하면 인스타그램에 틀려고 했는데요.
5: 네.
8: 아 근데 이건 좀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
7: 그쵸 그쵸.
5: 아~
7: 그쵸. 우리 MG의 마음 알려드려야 돼요.
5: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돼. 이게 싫어하고 우린 아니라 약간 선곡 실력이 좀 딸리는 게 아닌가. 아니
6: 첫날은 또 제 거 몇 개 뽑아주셨단 말이죠 또. 네.
5: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확실히 그런 건 아니에요.
6: 첫날은 그냥 약간 왜 그러셨지?
5: 이게 뭐라고 나중에 약간 좀 서운할 적도
6: 지금
5: 있어요?
6: 제 기억에 지난주 이번 주 해갖고 4연패를 한 것 같아요.
5: 네, 네. 그렇네요.
6: 사람이 뭐 별거 아니지만 뭔가 연속으로 진다는 건 굉장히
5: 이게 그래도 중요한 게 이게 아니 네. 승부가 아니었는데
6: 승부가 돼버렸어요.
5: 그러니까 자꾸
6: 곡을 써와야겠어. 안 되겠어.

0: 자작곡으로. 네. 네.
1: 아, 제가 모르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2: 몰라요. 나도.
1: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0: 자, 이래서 처방송은 주혜린의 미친 건가가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마친 철가루들이 있죠? 몇 분 모아서 랜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 한번 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우리 두 분 오늘도 즐거웠고요. 자, 아내분 모니터도 다음 주도 기다릴 테니까 네. 해주시고 네. 우리 끝인사 함께 할까요? 네. 오늘 하루
2: 오픈업
0: 치치 때는
1: 취업
0: 영철이랑
2: 장원이랑
1: 승우는
0: 이제 샤라.

0: 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
1: 센스있는남성들을위한프리미엄방탄꼭지
0: 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
1: 가볍지않아아프지않아프리미엄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주말에 바람과 현실 야속하게도 꽤 차이 날 때가 많습니다. 허리 아플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싶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허리가 아프고요. 회사에는 못 입고 갔던 예쁜 옷도 입고 싶지만 오늘도 손이 가는 거는 가장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하루는 참 어렵지만요. 그래도 오늘이 기대되고 설레는 건 주말에만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서겠죠.